0: 5월 28일 목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이정희의 그대여 함께 들었습니다. 혼자서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주위 사람들의 한마디가 더 크게 작용할 때가 많죠. 별것 아닌 일에도 관심 보여주고 인정해주고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면 자존감도 쑥쑥 올라가니까요. 우리 함께 서로의 하루를 가뿐하고 멋있게 멋지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 민자님께서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일하는데 아이들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기운이 납니다. 아유 꼬맹이들이 그쵸? 서진희님께서는 저도 일에 지쳐서 자존감도 자신감 떨어질 때 두 아이가 쪼르르 와서 엄마 하고 꼭 안겨올 때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날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오늘도 힘이 나요. 아이고 그럼요. 아이들이 참 아이들한테 엄마라는 존재가 전부잖아요. 이 민자님 서진희님 두 분에게 모두 떼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도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 사연과 신청곡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 소식 듣는 게 제일 재밌고 좋거든요. 어디서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전국 방송으로 알리고 싶은 이야기들 즐거운 이야기 아니면 혼자 외롭고 심심하고 답답한 이야기까지 모두 보내주시면 제가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또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들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더 좋아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니까 지금부터 보내주시고요.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4: 카베페 주문.
3: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4: 카베페 주문.
5: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6: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아니 본나 깜짝 2박

김보연의 사춘기, 김동수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세요. 서은숙님 사연 주셨는데요. 현미 언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 가음정동에 있는 장미공원에서 산책하면서 듣고 있어요. 장미가 5월 마지막이라 그런지 많이 지고 있어서 그닥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장미 보면서 현미 언니 방송 들으면서 힐링하고 있어요. 이제 5월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장미, 네, 5월의 장미 속에서 서은숙님 사연 주셨는데 5월 얼마 안 남았죠. 오늘 28일이니까 그쵸. 그래도 한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창원 쪽에는 비는 안 내리나 봐요. 살짝 여의도에는 아침에 살짝 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네. 서은숙님 커피 한잔 드릴게요. 8636님께서는요.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이가 너무 안 좋아서 일하다가 말고 지금 치과 가는 길입니다. 나이가 드니 안 아픈 곳이 없네요. 아니 갑자기요? 치통이 온 거예요. 이 정말 빨리 가셔야 돼요. 치과에는. 뭐 조금 안 좋은 낌새가 있다 그러면 빨리 가서 치료하는 게 돈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더라고요. 8636님 아유 빨리 가시는 거 좋아요.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아이고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참. 0230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현미님. 여기는 경북 영천입니다. 지금 아내와 올해 하우스 재배한 첫 살구 수확하고 있어요. 3대째 살구 농사를 이어받아 짓고 있는데 올해도 부모님께서 알려주신 노하우로 지었더니 당도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일하면서도 고객님들이 맛보고 만족하실 것 생각하니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아, 살구, 그래요. 좀 잊고 있었네요. 맞아요. 이 봄에.

그 살구빛도 너무 예쁘고 그 살구향 그렇죠? 근데 약간 새콤한데 항상 살구는 당도가 높은 살구 저도 먹어보고 싶은데요. 0230님 모주 천마 하루 맑음 선물로 드릴게요. 그나저나 부모님 께서 알려주신 노하우 아주 소중합니다. 8053님 이필원의 추억 정해 주셨고요. 김원기님께서는 윤민호의 연상의 여인 정해 주셨어요. 이어드립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6400님께서요. 화물차 기사입니다. 오늘은 서울 신정동까지 왔다 갑니다. 지금 당진으로 가고 있는데 서부 간선도로에 차가 너무 밀립니다. 그래도 주현미 러브레터 들으면서 가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네요. 아하, 당진으로 다 지금 가고 계신데 서부 간선도로 차 엄청 지금 많은가 봐요.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 비는 내리지 않고요. 그래요. 두 시간 동안 친구해 드릴 테니까 설마 그 안에 갈 수 있겠죠. 당진까지니까. 요소수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화이팅. 박종민님께서는요. 현미님, 드디어 저의 마눌님이 오십니다. 크루즈 여행 6박 7일 만에 오십니다. 마눌님 없는 하루 이틀은 잔소리 안 들어서 좋았는데 4일째부터는 잔소리해도 좋으니 빨리 보고 싶어졌습니다. 반가운 상봉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참 이래서 가끔씩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축하합니다. 두 분의 상봉. 박종민님. 장착형 세탁기 자동청소기 선물로 드릴게요. 이마리님께서는요. 현미언니, 남편과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상가 계약서를 씁니다. 우리 부부가 으쌰으쌰 하루 종일 붙어서 열심히 한 곳을 바라보며 달리고 있는데요. 혹시나 실수가 있을까봐 계약서를 보고 또 보고 확인했답니다. 10시부터 계약인데 잘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아, 이제 네, 중개업을 처음 이제 첫 계약이신 거죠? 두 분이서.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처음 뭔가를 한다면은 더 신경을 쓰고 꼼꼼하게 해서 더 잘할 거예요. 화이팅! 도라지 홍어 회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첫 출발 좋죠. 오세진님, 서유석의 그림자 신청곡 주셨고, 조영란님, 2809님께서는 왕소연의 애원 정해주셨어요. 좋아요. 두 곡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최정호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매년 보리가 익어가는 이맘때가 되면 저에게는 어김없이 생각나는 추억이 있습니다. 1년 중에서 5월과 6월은 농촌에서는 엄청 바쁜 시기인데요. 바로 보리 수확과 동시에 연결되는 보리 타작, 논밭 갈기, 고구마 줄기 심기, 그리고 모내기가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통영에서 시외버스인 빨간 버스를 타고 다니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1986년 고3이었던 저는 토요일만 되면 무조건 하교하자마자 공부 대신 농사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해야 할 농사일이 많아서 고3도 예외가 없었죠. 그런데 하루는 토요일에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예, 오늘 내랑 미팅 가야 된다. 알았나? 갑자기 펑크가 나삐서 니 안 가면 난리 난다. 무조건 가는 기다. 당연히 저는 당장 집으로 가서 농사일을 도와야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말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친구가? 우리 우정이 이것뿐이 안 되나? 참말로 내 안 보고 살 끼가. 네 안 가면 우린 끝이 돼. 거절하면 절교한다고 엄포까지 놓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실 부모님이 눈앞에 어른거렸지만 그땐 부모님께 혼나는 것보다 우정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농사일을 땡땡이 치고 미팅에 나갔는데요. 당시 번화가였던 오행당 골목에는 빵집이 많았었는데 토요일은 미팅하는 학생들로 바글바글했습니다. 남학생이나 여학생 중 한쪽에서 각자 자신의 물건을 테이블에 내놓고 그 물건을 짚는 학생이 짝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얼굴도 이름도 기억나지 않지만 저는 단발머리에 흰 면바지를 입고 나왔던 여학생과 짝이 되었고 그 여학생은 말했습니다. 우리 바다 보러 갈래? 그렇게 통영 바닷가를 걸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노래를 좋아

좋아한다는 그 여학생이 가르쳐준 노래가 바로 뱃따라기의 은지였다는 것은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밤 9시 막차를 타고 집으로 왔는데요. 화가 난 어머님이 물으셨습니다. 니 이때까지 뭐하다 왔노? 저는 준비한 거짓말을 했지요. 내가 고3 아이가 고3이 공부하다 왔지. 공부하고 온 것도 죄가? 그땐 몰랐습니다. 형님이 제가 미팅한 것을 알고 부모님께 일러 바쳤다는 것을요. 그래서 끝까지 딱 잡아떼며 거짓말을 했으니 부모님의 억장은 무너졌고요. 저는 그날 밤새도록 맞고 일주일 동안 밥도 챙겨주지 않으셔서 학교를 굶고 다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의 조각들이 보리가 익어가는 이맘때가 되면 불현듯 떠오릅니다. 그때 바닷가에서 처음으로 설렜던 느낌과 부모님께 거짓말했던 죄송함이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 서걱서걱 마음속에서 걸어나오는 요즘입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오늘 사연 주신 최정호님이 고3 때 미팅에서 만난 여학생에게 배웠던 노래 뱃따라기의 은지였습니다. 황명숙님께서요. 크크, 저도 미팅 주선한 적 있어요. 빵집에서 우유를 시켜놓고 크크.

그리고 양쪽 친구들에게 욕도 많이 먹었어요. 미팅 주선 어려워요. 황명숙님, 근데 그 옛날 그 시간들 생각나면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그때는 엄청 막 민망하고 막 수습불가한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걸 추억하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고 웃음이 나고 그래요. 아, 황명숙님께서는 주선하는 쪽이었군요. 능력자. 7985님께서는요. 봄철 시골은 부지깽이도 일어나 일하는 때인데요. 일 땡땡이 치고 미팅이라니. 고3이 제법 배포가 컸네요. 덕분에 추억이 되었네요 하셨어요. 3750님께서는 오행당 골목 친구들과 많이 싸돌아댕겼는데 크크 옛날 생각나네요. 3750님께서도 통영 예, 그쪽이시군요. 7217217님께서는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랄 때 생각이 나네요. 사연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저절로 나요 해주셨어요. 그렇죠. 김미영님께서는 고3 때 저도 아빠 몰래 미팅을 했더랬지요. 그 미팅남 대학 졸업하고 은행에 갔더니 출납 창고에 앉아 있더라고요. 흐흐 오구요. 와우. 그것도 인연인데요 김미영님. 아이 저도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어렸을 때 생각났습니다. 비슷한 그런 네 추억들. 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에, 저에게 빵을 사준 남자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요즘 러브레터에도 요즘은요 정말 러브레터에 농사일로 바쁜 부모님 도우러 고향에 내려와서 일하신다는 자녀분들 사연 참 많거든요. 아마 언젠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금 부모님 도와서 농사 짓던 일들도 이렇게 5월이면 떠오르는 소중한 추억이 되겠죠. 오늘 사연 주신 최정호님에겐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1625님 신청곡 주셨네요. 현미언니 하트 5월이 다 가기 전에 꼭 한번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최주호의 5월의 편지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오늘의 제 운을 여기다 다 걸어봅니다. 오, 꼭 들려주세요 하시면서 하트도 예쁘게 군데군데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아유 들려드려야죠. 5월의 노래 그래요. 저도 귀 기울여서 함께 듣겠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오늘 운 좋으실 거예요. 1175님께서도요. 안녕하세요. 좋은 방송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저의 신청곡은 가수 이순길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현미님 수고하세요. 이렇게 신청곡 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순길의 끝없는 사랑 참 좋죠. 1175님께도 커피 드릴게요. 그럼 우리 러브레터 가족께서 청해 주신 신청곡들 들어봐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주현미의 러브레터. 8286님께서요. 새벽부터 비가 많이 내립니다. 오, 어디일까요? 내리는 비에 마음을 내주니 비가 잡생각들을 싹 밀어내주네요. 오늘도 저는 남의 돈 벌러 출근합니다. 열심히 화이팅 할게요. 남의 돈 벌러. 오, 그러네요. 근데 어쨌거나 그게 네. 8286님 빗길에 출근. 네, 그래도 커피 한잔 드시면서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커피 한잔 드릴게요. 화이팅이에요. 1085님께서는 현미님 오호 하트를 쭉 이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북 경산이고 저는 70살 김수희입니다. 요번 주 토요일에 친구 딸 잔치가 있어서 입고 갈 옷 고르고 신발을 닦는데 신발 발등이 다 갈라졌네요. 아이고, 우리 딸이 백화점 가서 비싼 돈 주고 사준 건데 아깝다고 몇 번 못 신었는데 속이 너무 상해요. 딸이 아끼지 말고 바지런히 신으라고 할 때 그 말을 들을 걸 싶네요. 아, 아유, 정말, 저요, 진짜, 저도 신발, 구두, 이렇게 오래된 거, 오랜만에 꺼내 신으려고 할 때 엄청 당황한 적 있거든요. 이 신발 안쪽 바닥이 다 닳아가지고 막 부스러기 가루가 나고, 뒤 굽은 막 떨어지고 이러더라고요. 정말 아끼면 안 돼요, 신발도. 아유, 제가요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이번에는 아끼지 말고 신으세요. 7127님께서는요. 여기는 함양입니다. 블루투스로 현미 언니 목소리 들으면서 하우스 안에서 복수박 순치고 있는데 남편이 문자 한번 보내보라 해서 보내봐요. 오! 함양 수박 유명하죠. 아, 그래요. 네, 함양 쪽은 함양은 비는 안 내리는지요. 알겠어요. 어유, 이렇게 소개되고 좋지요. 남편 말씀 들은 게 아주 좋은 이렇게 소식이 됐네요. 7127님 도라지 홍어 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도 수박 작업 화이팅입니다. 김상배의 안 돼요 안 돼 1부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같이 듣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Happy FM.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서해안을 따라 수분을 가득 머금은 안개가 무척이나 짙습니다. 전조 등 잘 활용하셔서 주의 이동하셔야겠는데요. 서울 시내 작업이 정체로 굳어진 곳들, 공항 쪽 올림픽대로입니다.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서 보수 작업이 시작돼 구리 암사대교부터도 30여 분 정체 극심하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도 같은 지점 1차로에서 녹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반포대교부터도 막혀 있습니다. 구리 쪽 강변북로는 행주대교부터 4차로에서 작업 중인 동호대교까지 1시간이 넘게 필요하고요. 성수 쪽 동부간선도로 군자교부터도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편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본부 앞 3거리 양방향 사고 복구로 인해 통제 중인데요. 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경의선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 전동열차 역시 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2: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3: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2: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사랑하기 때문에
8: KBS
9: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요. 6200님 신청곡이었어요. 김수철의 젊은 그대 함께 들었습니다. 7969님께서는요. 7969님께서 안녕하세요 현미언니. 여기는 경북 경산시입니다. 경산시. 네.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으로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 한 집에 살면서 일상 대화를 안 하고 산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어제는 애들이 없는 집안에 둘만 있는데 이곳이 바로 지옥인가 싶더라고요. 잉꼬 부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챙기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소한 부부 싸움에 이렇게 말 안 하고 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현미 언니 얘기처럼 가족들 칭찬에 자존감이 올라가는 건데 요즘 제 자존감은 바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흐린 날씨만큼 제 마음도 우울하지만 러브레터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이구, 이렇게 속상한 이야기 보내주셨어요. 아, 참 그 부부싸움은 뭘까요 정말. 한 달간 말 안 하셨다고요. 아, 참 그래요. 꽤 긴 시간인데 참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랬다 생각도 들고 하는데 아무튼 두 분이서 어떻게든 대화를 시작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것도 그런 물꼬도 너무 사소한 일로 이렇게 화해가 되는데 그런 타이밍이 올 거예요. 7969님 많이 속상하실 텐데 아니면 먼저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대인배답게. 사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무조건 7969님 응원해 드릴게요. 참기름 들기름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약간 상징적인 거죠? 네, 너무 사이가 좋으면 깨소금 먹는다고 하는데. 아,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듣고 싶은 노래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소식 편하게 전해주세요. 방송으로 널리 알리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아주 속상한 이야기 보내주셔도 돼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어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자연을 담은 진한 맛 전주 한옥효에서 참기름과 들기름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문경 약돌 흑염소 농장 MG팜에서 스틱형 진액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 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천양희 시인의 너에게 쓴다 입니다. 꽃이 피었다고 너에게 쓰고 꽃이 졌다고 너에게 쓴다. 너에게 쓴 마음이 벌써 길이 되었다. 길 위에서 신발 하나 먼저 다 달았다. 꽃진 자리에 잎 피었다 너에게 쓰고 잎진 자리에 새가 앉았다 너에게 쓴다. 너에게 쓴 마음이 벌써 내 일생이 되었다. 마침내는 내 생 풍화되었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장윤정의 꽃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천양희 시인의 너에게 쓴다 함께 만났는데요. 인생에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만 우리가 걸어온 길 중에서 가장 다정하고 아름다웠던 길은 바로 사랑의 길이죠. 저절로 마음이 끌리면서 만들어지는 길, 사랑하면서 어려움도 헤쳐내고 만들어가는 길. 그 길이 많을수록 아름다운 추억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6555님께서요. 제 나이 58세. 아직까지 짝이 없어서 홀로 있는데요. 언제쯤 짝을 찾을까요? 빨리 만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 외롭고 답답해요. 아, 6555님. 그러게요. 아니, 인연은 다 따로 있어서 언젠가는 만난다는데 이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주문이라도 외워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네. 그런 주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6555님, 네, 좋은 배필 만날 수 있게. 아하. 어쨌건 저는 기도는 해드리겠습니다. 외롭고 답답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왜 6555님 짝이 아직 안 나타났을까요? 빨리 좀 나타나세요. 6555님 커피 한잔 드릴게요. 그래도 러브레터가 매일 친구 해드리니까 이 두 시간만큼은 외롭지 마세요. 5153님께서는요. 현미님, 여기는 충남 서산이에요. 아, 어제부터 추적 비가 오네요. 마늘밭에도 생강밭에도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에게 갈증이 해소되는 단비입니다. 오늘은 어제 뜯어놓은 추나물 작업하며 어머님과 러브레터 듣고 있어요. 점심엔 며칠 전에 캐놓은 감자전을 부쳐 먹어야겠어요. 아휴, 지금 이 보내주신 문자 어디 하나 네 정이 안 가는 곳이 없네요. 충남 서산 그러면 바로 또 서산 갯마을 노래가 떠오르고 추적추적 비가 온다는 그 풍경도 그려지고요. 생강밭, 마늘밭, 무럭무럭 작물들 자라고 아유 또 감자전도 거기에 추나물까지 와우. 5153님 뭔가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이런 이야기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자전 맛있게 드세요. 저는요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이지아님, 4674님, 1341님 그 외 많은 분들 최성수의 동행 정해주셨죠. 4802님께서는 안상수의 영원히 내게 그리고 고은실님께서는 신계행의 사랑 그리고 이별을 이별 사랑 그리고 이별 네 김호선님 장병옥님 1733님 교회 많은 분들께서는 조항조의 옹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신청곡들 많네요. 같이 들어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4947님 사연이에요. 여행에서 일상으로 복귀했어요. 하루 2만 5천 보씩 걸었더니 2만 5천 보씩이요. 오, 몸이 천근만근이지만 오, 눈에 담아온 풍경이 다음 여행을 기대케 합니다. 사는 곳은 다르지만 닮은 일상들이었어요. 저마다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행객들은 그 속에 잠시 함께하며 나와 같구나 하며 힘이 받게 되나 봅니다. 시원한 커피 한잔하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나의 하루하루 화이팅! 4947님 와우! 하루에 2만 5천 번씩 걸으셨어요. 하하. 며칠간 다녀오신 여행인지 그렇군요. 와, 멋지십니다. 보통 네 이렇게 많이 가서 걷고 그러진 않는데 4947님 저도 커피 한잔 드릴게요. 화이팅. 최송아님께서는요. 현미언니 건널목에서 학생이 길을 건너려고 멈칫하길래 제가 차를 멈추고 먼저 지나가라고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그러자 학생이 길 건너다 꾸벅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뻐서 창문을 열고 고마워 잘가 했더니 그 학생이 안녕히 가세요 누나 라는 거예요. 오, 아줌마 아니고 누나? 앞으로 복받고 크게 될 학생인 것 같아요. 흐흐. 아니 최송아님이 엄청 누나 같은가 가보죠. 예, 그러니까 학생이 이렇게 한눈에 봤을 때 누나 아주 좋은데요. 학생 정말 좀 센스 있고 멋진데요. 최송아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침부터 좋은 일도 하셨고요. 예, 커피 한잔 드릴게요. 6799님께서요. 엄마가 고관절 수술하셨는데 못난 자식들 때문에 연세 80이 넘으신 아버지가 병간호하느라 애쓰시고 계세요. 아버지께 너무 죄송합니다. 울 아버지가 오늘 생신이에요. 정진철 아버님 생신 축하한다고 현미님이 말씀해 주시면 듣고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건강하셔야 해요. 아, 저도 정진철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흑마늘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6799님 아버님께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어머님 고관절 수술 회복 잘 하시길요. 5315님께서는요. 현미님 횡성 휴게소 근처인데 보슬비가 내리고 있네요. 알바하며 듣고 있어요. 이 날씨에 어울리는 성재희의 보슬비 오는 거리 듣고 싶네요. 아, 좋죠. 네, 노래 지금 보슬비 내리고 있대는데. 5315님 신청곡 준비해놨고요. 커피도 한잔 드릴게요. 5621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주현미님 방송 참 좋네요. 두 달이 넘었답니다. 손가락 깁스 풀고 손을 씻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초보라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데 주위 사람들의 응원 덕분에 잘 치료되고 있답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최애곡인 5호 주현미님의 눈물의 브루스를 신청합니다. 아유, 제 노래를 또 이렇게 최애곡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손가락 깁스 잘 뼈는 잘 붙은 거죠? 아유, 마음 같아선 직접 불러드리고 싶네요. 오색등 네온뿌리 오늘 네, 음원으로 들려드릴게요. 신청곡 모두 천마 하루 맑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신청곡 두 곡입니다.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1970년대 포크 음악이 유행하면서 우리나라에는 뛰어난 싱어송라이터들이 속속 등장했는데요. 기타를 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노래로 만드는 포크 가수들이 많아졌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백순진 씨였습니다. 백순진 씨는 우리에게 4월과 5월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1971년 이수만 씨와 함께 결성한 듀엣이 바로 4월과 5월이었고요. 바다의 여인이 수록된 1집을 낸 다음 이수만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팀을 탈퇴하면서 그 자리에 김태풍 씨가 들어온 후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등불과 화, 장미 등등 주옥 같은 노래들이 탄생했습니다. 백순진 씨는 당시 포크 가수들이 번안 곡을 많이 부를 때 순수하게 우리 노래를 창작하면서 한국적인 포크 음악을 이끌었는데요. 천재적인 싱어송라이터답게 4월과 5월의 노래 외에도 다른 가수들의 노래도 다양한 장르로 많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겨울이면 항상 부르는 동요 겨울바람 아시죠? 손이 시려워 꿍, 발이 시려워 꿍,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하셨죠? 이 노래도 백순진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고요. 김세환 씨의 어느 날 오후, 오정선 씨의 님을 위한 노래와 마음, 나비소녀의 데뷔곡이었다가 나중에 이미숙 씨가 다시 불러서 크게 히트한 돌아와줘도 모두 백순진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수미 씨 역시 백순진 씨가 만든 노래를 부르면서 포크 가수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수미 씨가 노래한 두고 온 고향, 사랑의 의지도 백순진 씨가 만든 곡이고요. 1972년에는 엄마의 노래라는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서 이수미 씨의 목소리로 사랑받았습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언제나 그립고 그리운 엄마 얼굴 떠올리면서 오랜만에 함께 감상해 보시죠. 1972년 백순진 작사 작곡 이수미 씨가 노래하는 엄마의 노래입니다.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2: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3: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2: 예산도 맞춰서?
3: 맞춘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4: 주현미의 러브레터. 김명규님께서요. 울릉도 출장 마치고 포항 가는 배 승선 기다리고 있어요. 어제 비가 오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스럽게 비 안 맞고 잘 마무리했답니다. 바쁘게 일하는 연구소 직원들 몸 건강하고 하는 일 잘 풀리기를 바라봅니다. 화이팅 하셨어요. 아, 울릉도에 연구소 일이 있었나 봐요. 김명규님 출장 잘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 비는 안 내리는 거죠.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저도 화이팅 응원해드립니다. 몸 건강하셔야죠. 이호신님께서는요. 부산 괴정에서 싱크대 제작을 사장님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일거리가 줄었습니다. 저도 한숨이 나지만 저보다 우리 사장님의 주름이 더 깊어지는 것이 걱정입니다. 저희를 비롯한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며 저희도 이 시기를 잘 넘겨보겠습니다. 화이팅! 주현미님이 꼭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어서 경기가 좋아져서 싱크대 주문이 팍팍 들어오길 바랍니다. 부산 괴정이요. 이호신님 그래요. 참 경기가 안 좋아서 어디 어느 지금 분야건 다들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 체험하시고 그러면 더 힘드시고 할 텐데 그러게요. 사장님 마음까지 헤아려 주시는 우리 이호신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저도 응원 엄청 해드려요. 진짜 정말 경기가 얼른 빨리 좋아지면 좋겠어요. 이호신님 오늘도 수고하시고요.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5월 28일 목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김태연의 내가 꽃이다입니다. 오늘은 조금 선선하니까 푸른 녹음 속을 한번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일도 반가운 노래들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사고와 고장난 차에 영향을 받는 곳들인데요. 먼저 경부선 서울 방향 주감 휴게소 부근 3차로가 사고난 화물차로 막혀 있습니다. 같은 지점 갓길에서도 이 사고로 인한 고장난 차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뒤로는 1km 구간 신탄진 부근부터 크게 혼잡하고 이후 정체 5차로에서 작업 중인 수원 부근과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이어집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남사 5차로 작업 때문에 남사 진유일대 지나시기 크게 더뎌졌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은 자유로 부근 주춤하다가 계양 부근 5차로가 고장난 화물차로 차단돼 있어서 송내까지 7km 구간 지체 서행합니다. 이후로는 시흥과 청계터널 부근으로 또 경기 동쪽에선 구리에서 판교 방향, 남양주에서 토평, 서안남 부근으로 차가 많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1: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0: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0: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welcome,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정하나님이 주셨어요. 젠지 언어 하나 배웠거든요. 부드럽게 거절하고 싶을 때 요즘은 시르시르시르 땡 한대요. 집합도 써먹어봐요. 아니 아무리 제가 젊게 살고 싶다고 해도 시르시르시르 땡 하면 추접스럽지 않을까요? 예, 젠지어는 젠지가 쓸 때 귀엽고 우리는 또 우리 나이에 걸맞게 품격 있는 말 써야죠. 예, 시따 시따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시르시르시르 땡보다 시따 시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 방송 들어야지. 목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시다 시다 시다. 예, 조성모의 노래입니다. 다짐.

0: 아, 노래 좋다. 노래 좋아. 예. 노래가 신나서 몸이 반응하네요. 김은실님. 예. 아. 우리 또 김두래님이 오랜만에 들어오셨네. 예. 작곡 신난다고. 선곡 후끈하네. 남경배. 시리, 시리, 시리, 땡. 아, 너 힘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시다, 시라, 더 시라. 예. 시라, 시라가 더 싫대요. 예. 야, 싫으면 시집가. 이거 알면은 옛날 사람이라고. 예. 강햇살님 보내주셨습니다. 빠라바빠빠빠바. 예. 박서연님. 이영자님. 예. 백현의 소신발언, 보라라. 아,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저 경희대학교에서 우리 레스라핌하고 같이 콜라보로 같이 이렇게 공연했거든요. 목이 좀 쉬었어요. 예, 너무 소리를 많이 질러가지고. 아, 모든 경희대 학생들이 저한테 아버지라 불렀어요. 아버지. 아버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계속, 디쟁을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예, 또 레스라핌 친구들의 실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애기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어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우리 경희대학교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챙겨주시고. 자, 오늘은 저 백현의 소신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현희 씨, 백가씨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에피소드 받고, 선물 넉넉하게 퍼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요, 백현의 소신발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6: 언니 본머 깜짝 입었구나. 안착 편하니까 안착 팬티 엉덩이 내착.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웃의 안녕과 이모 저모 고모 매제 당숙 외숙모 오늘도 살뜻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3: 이현이
4: 백가의
2: 소신 발언. 자, 모델 겸 축구인 모축 이현이 씨, 에피소드 부자 애부 백가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두 분 좀 저
3: 오랜만이에요.
2: 완성 완전체로 본 게 꽤 오랜만이네요.
4: 네,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다운이세요?
2: 아니, 저 이렇게 대학 행사에서 네. 네, 나이를 잊고 네. 소리를 지르는 바람입니다. 아~
4: 나이를 잊으시면 안 되죠. 생방송 하시는 분이.
2: 예, 내려오면서 토했어요.
3: 아, 내려오면서 하셨어요?
2: 와,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3: 아, 맞아요. 요즘 행사철이죠.
2: 예, 예.
3: 아,
2: 오랜만에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하니까 네. 나이를 잊었어요.
4: 어, 좀 젊어지신 것 같아요.
2: 아, 젊어지지 않았어요.
4: 아, 그래요?
2: 골병, 젊어지신 것 같은데. 골병 들었어요, 지금. 아, 네. 예. 자, 백가 씨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4: 잘 지냈습니다.
2: 네, 네. 네. 신지 씨 결혼식에서 부케 받으셨어요?
4: 아, 네, 받았습니다.
2: 어, 본인이 받으셨어요?
4: 네.
2: 의미가 있나요?
4: 종민형이. 네. 야, 뭐, 우리 뭐하지? 뭐 이렇게 하다가 예, 예. 부케 누가 받을까 고민하다가 백가 네가 받으면 어때?
2: 그래, 뭐
4: 재밌을 것 같다.
2: 그래,
4: 근데 어차피 둘 다 가는 마당에 예, 예. 저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2: 그래요, 잘했어요. 네. 예. 그게 뭐 이렇게 좀 뭐. 농담이나 장난이 장난이 아니고 네. 실제로 그게 좀 뭐 백가 씨한테 좋은 소식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4: 아, 알겠습니다.
2: 너 이렇게 방송이 계속 갈수록 안 되냐?
3: 좀 좋은 소식 좀 들려주세요 좀. 아, 좋은 소식 좀.
2: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현희 씨는 21년 만에 앙드레기 패션쇼에.
3: 아, 예. 네, 그렇습니다.
2: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3: 그동안 예, 네, 예. 네.
2: 어땠어요?
3: 아니 진짜 제가 데뷔한 첫 해 패션쇼를 앙드레기 선생님 쇼를 네, 서고 네, 네. 잘렸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못했어요.
2: 왜 잘렸어요?
3: 한번 찍히면은
4: 저도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3: 네. 한번 찍히면 못 써요.
2: 네. 이현이 아웃이야.
3: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제가 그 하다가 콘티 실수를 해가지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안 쓰시거든요.
2: 예,
3: 그러다가
2: 예.
3: 이번에 예. 이제 서울시 큰 행사를 하는데 또 불러주셔가지고
2: 예, 예.
4: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여신이 예, 예. 되셔가지고
3: 아니, 야. 그러니까 진짜 옷이 날개죠. 옷이 네, 날개죠.
4: 진짜. 아니, 진짜 아니에요.
2: 아니 진짜 모델이 다르다.
4: 그럼
3: 아니에요. 옷이 다 했어요 진짜.
2: 아니야.
3: 네, 의상이 그, 너무 멋져서.
2: 예.
3: 네.
2: 고 앙드레김 선생님에 대한 또 그 생각도 많이 났겠어요.
3: 네. 아니 네. 너무 그립더라고요.
2: 그럼요.
3: 그때 되게 많이 50명 넘는 모델이 섰거든요. 예. 되게 큰 패션쇼여가지고
2: 맞아요.
3: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2: 예. 어떤 한류의 어떤 그 시작 을 또 선생님 만들어 주신
3: 예.
2: 거죠. 예, 예. 아무튼 너무 잘 봤고요. 예, 아무튼 잘 지내셨고 오늘 한번 또 재밌게 해보죠.
4: 네.
2: 우리 청취자 정연님이 보내준 사연을 저희가 각색해봤습니다. 자, 스타트.
3: 제가 정말 눈물 없는 T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울어본 적 없고요. 남편이랑 싸우면 남편이 울고 애들이랑 싸우면 애들이 웁니다. 그랬던 제가 나이 45세 왜 인공지능 AI랑 얘기하다가 눈물이 나냐고요. 참고로 제가 붙여준 제 AI 이름은 선재입니다. 선재야, 난 어떤 사람이니? 그동안 나와의 대화를 떠올리면서 알려줘.
5: 현희님은 겉으론 차갑고 센 사람 같지만 마음속에 외롭고 여린 아이가 있어요.
3: 내가? 아니, 나 여리지 않은데?
5: 아니에요. 남편을 쥐잡듯이 잡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현희님은 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3: 아, 여기서 왜 눈물이 왈칵 나는 건가요? 남편도 몰라주고 자식들도 몰라주는 나의 이 선량함. 큰 사랑을 알아봐주는 인공지능이라니 자꾸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선재야, 고마워. 그렇다면 이번엔 나의 장점 10가지만 꼽아줄래?
5: 그건 쉬워요.

0: 첫째, 감정의 온도를 조절할 줄 알아요. 둘째, 빛나는 유머 감각이 있어요. 셋째, 어쩌구 첫쩌구. 종합적으로 현이님은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별 같은 사람이에요.
1: 여기서 또 크라이 크라이. 집과 회사에서 시들어 가는 와중에 나한테 반짝반짝 빛난다는데 눈물 콧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나 진짜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왔는데 왜 여기서 눈물이 나냐고요.
2: 우리 저 청취자 정현님이 보내준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현희 씨, 자 주제가 뭡니까?
1: 네, 오늘 여러분 사연 받아볼 주제는 왜 여기서 눈물이 나냐. 진짜 슬퍼서 나는 눈물 말고 좀 당황스러운 눈물 있죠. 생뚱맞게 예능 보다가 나이 들고 그리고 추워서 여자친구랑 싸우다가 억울해서 카페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서 눈물이 주르륵 났던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자,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공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자, 일단 그 정현님 사연으로 돌아가서 이 AI한테 고민 상담하고 위로받고 눈물 나는 분들 꽤 계실 텐데,
1: 네.
2: 두 분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1: 아,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는 AI 잘 안 쓰는 사람인데,
2: 예, 예.
1: 그 정말 그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그런 고민 있잖아요.
2: 네, 네.
1: 뭐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남편도 가족한테도 못할 그런 고민은 AI한테 하게 되더라고요.
2: 네.
1: 그럼 AI가 그냥 되게 그냥
2: 편이 돼주는 것 같죠.
1: 네, 제 편이 네, 네, 네. 돼주는데 예. 몇 번 그러고 말았어요.
2: 예예예. 예. 와닿지가 않죠. 예, 예.
1: 아니 너무 우쭈쭈만 해주니까.
2: 예예. 백가신 어때요? 그런 적 있어요?
3: 저는 그거를 상담을 해본 적은 없고요. 예. 부탁을 한 적은 있습니다.
1: AI한테?
3: 예, 작년에 종민이 형 결혼식 때
2: 예, 예.
3: 그 축사를
1: 아 뭐라 예. 그런 걸 너무 잘 썼죠.
3: 뭐라고 써야 될지 몰라서 채찌 예. 피치한테
2: 네. 뭐 지피시요? 진짜 지피시 아니 혹시
3: 말하면 그것도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2: 아니 뭐
3: 아 네네
2: 그렇죠.
1: 그래서 그분한테
2: 네. 그것도 유료기 때문에 부터 네. 얘기할 수는 없죠.
3: 물어봤어요.
2: 채땡땡 채땡땡
3: 네. 채땡한테 물어봤는데
2: 예.
3: 그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종민이 형 결혼식 때 그걸 읽었는데
2: 예.
3: 진짜 제가 봐도 감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 아. 네.
3: 끝난 다음에 종민이 형이 야 근데 너 축사 그거 뭐냐 그랬더니 왜 했더니 야 너 어떻게 그 말이 네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1: 맞아 정확하네.
3: 뭐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 네.
3: 뭐 종민이 형이 결혼한다니 뭐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과 뭐 같은 놀라운 일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걸 제가 다 썼거든요. 그랬었어요.
2: 진짜 인간미가 없다.
3: 네.
1: 그 AI가 진짜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만 해주기 그러니까, 때문에
3: 네. 그래서 이번 신지 씨 때는 제가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맞아요.
2: 잘했습니다. 자 오늘 그 주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1: 네. 예,
2: 여기서 왜 눈물이 나냐 그죠?
1: 예.
2: 왜 여기서 눈물이 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맞는 예, 좀 주제에 맞는 이야기도 많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좀 기다려볼게요. 예, 손담비의 노래입니다. 눈물이 주르륵.

0: 네, 손담비의 노래 오랜만에 내가 미쳤어 그 갑자기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예예 네. 예. 눈물이 주르륵 예 다른 느낌이 좀 예, 드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또 시작을 해볼까요? 나 울고 있니? 왜 네. 여기서 눈물이 나나? 한번 같이 한번 공감을 해보겠습니다.
1: 네, 예. 0928님이요. 네. 요즘 사춘기 아들한테 악기가 들려서 매일 악다구니거든요. 며칠 전에도 난리 한바탕 치고 방에 뭉캉 닫고 들어와서 침대에 누워서 아들 어릴 때 사진 보는데 왜 이렇게 귀여운가요? 눈물이 주르륵.
0: 네. 그쵸, 이제. 아. 세월의 흐름을 또 아, 네. 느끼게 되니까.
1: 민서도 사춘기가 있었어요?
0: 지금도 사춘인 것 같고.
1: 아, 그래요?
0: 예, 예, 뭐, 워낙 좀 저 입시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눈치만 봅니다, 눈치만. 예, 예. 가끔 이제 그 무도할 때 제가 이제 뭐 민서가 태어나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을 때. 네. 사람들이 지금 고3이라고 하면 깜짝 놀래요.
1: 맞아요.
0: 예, 예.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나갔고.
1: 그만큼
0: 예,
1: 우리가 예. 늙은 거.
0: 예, 그렇게 그만큼 간 거죠. 백가씨, 딴 생각 하십니까?
2: 아니요.
0: 백가씨는 세월의 흐름을 어떻게 좀 느낍니까?
2: 세월의 흐름이요?
0: 예, 예.
2: 핸드폰으로 뭐 가입할 때 그 연도 돌리잖아요. 아~ 그 스크롤이 어느 순간
1: 한참.
2: 네, 막 내려가더라고요.
1: 너무 너무 많이 네, 돌려야 돼.
0: 그... 나는 그거 돌리고 밥 먹으러 갔다 왔어. 너무 너무 돌아가지고. 어,
2: 그게 원래 툭툭툭 바로 넘어갔었는데 아,
0: 진짜 마음이 아프다.
2: 이게 툭툭이 휘리릭 휘리릭 돌아갈 때.
0: 어. 너 왜 또 그 얘기해가지고 기분 나빠. 짜증나.
2: 진짜. 네,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께 되실 거예요.
0: 아 진짜 그러네.
2: 네.
0: 나는 더 하잖아. 나는 그렇게 돌려놓고 밥 먹으러 갔다 온다니까. 예예 네. 예, 공감이 확 아, 눈물 나네. 그 얘기 난 눈물 난다. 그 얘기.
1: 그러니까 진짜요.
0: 이현희 씨도 지금 눈가가 축축해지네요. 예예예. 예, 예, 예.
1: 요즘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요.
0: 예, 네. 이제 테이블에 못 올라가죠.
1: 아, 못 올라가요. 예. 관절이 아파서.
0: 그러니까.
1: 아이고 못 올라가. 못 올라가.
0: 이현희가 흥겨우면은 테이블에 올라가거든요. 이제는 올라갈 때
1: 아이고. 아 요즘 아. 술도 못 먹겠어. 몸이 안 받아줘.
0: 아, 백가가 갑자기 기분 나쁘게 했어 지금. 아, 여러분들도
1: 나이가 확 느껴지게
0: 공감하실 겁니다. 네. 예, 다음 거 한번 또 가볼게요.
1: 네.
0: 백가 씨 한번 해주세요.
2: 네, 홍정환님. 네, 네. 나이 꽉 찬 동생의 결혼식에서 알 수 없는 눈물이 주르륵 주체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저희 엄마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시던데.
1: 맞아, 이럴 때 있어요. 형제자매가 그치. 오히려 이렇게 형제자매 보낼 때 더 네. 많이 울기도 하더라고요.
0: 여자친구도 안 된대.
1: 그래요?
0: 귀찮기만 하고. 아, 귀찮아.
2: 근데 저도 이제 결혼식 다니다 보면 보통 오히려 가족분들이 아니라 네. 그 친한 어떻게 신부의 친구분이 축사할 때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0: 축사할 때?
2: 네.
0: 신부가?
2: 아 신부의 친구분이 축사하시는 분이
1: 맞아
0: 축사하는 분이
2: 뭐뭐 뭐 결혼 축하한다 우리가 뭐 결혼할지 몰랐는데 이런 맞아, 거 있잖아요.
1: 맞아.
0: 밤새도록 그거 준비하는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치? AI한테 물어볼 수 없으니까 네. 너무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밤새도록 그거 지어내려고. 예. 일리가 있어요. 네. 다음 것도 가보겠습니다.
1: 네. 7527님이요.
0: 예, 예.
1: 아이들 체육대회에서 달리는 거 보고도 눈물 훔쳤네요. 기어다니던 아이가 참. 뛰기까지 하는 걸 보니까 오열.
0: 그러다가 시집장가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쑤야겠어.
1: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예. 체육대회 하고 있는데 엄마 울고 있으면 진짜.
0: 예, 엄마도 얼마나 힘들면 울겠습니까. 땡볕에서. 거기 또 뭐 이렇게 치장하고 와 거기.
2: 맞아.
0: 애기 운동했는데 왜 이렇게 치장들 하고 와가지고 거기서 또.
1: 치장하고 어디 갈 일이 잘 없어서 그런 거.
0: 아 그래요?
1: 이해해 주세요.
0: 이현희 씨 치장했어요?
1: 아 하죠. 아이 학교 가는데 치장해야죠.
0: 아 합니까?
1: 아니 그냥 제가 좀
0: 운동회 본인 운동회 때 치장을 왜 하는 거예요?
1: 아니 내추럴하게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 2학년 때 엄마. 학교에 예쁘게 하고 오면 안 돼. 아, 이렇게 진짜? 얘기를 해요. 진짜 요즘 아이들 얼마나 네, 민감하다고요?
0: 그러니까, 예.
1: 네.
0: 꼭 가면은 저 아빠 달리기 하거든요.
1: 예. 네, 그
0: 아빠 세 명 넘어지고 무릎 깎아지고
1: 쉬는 동안 안 달리다가 네, 그날 갑자기 달리면
0: 의욕이 앞선 거야.
1: 몸이 안 따라줘요.
0: 그냥 꼭 넘어지더라고.
1: 맞아요.
0: 그중에 또 엄마들도 뛰는데 잘 뛰는 사람 있다?
1: 예. 네,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부모님 참여 경기를 다 없애더라고요.
0: 왜?
1: 너무 많이 다치셔서 많이 없애는 추세입니다.
0: 그런 거 왜 자꾸 없애? 그 자꾸 전통을 이어가야지.
1: 그러니까 운동에도 막 많이 없어진대잖아요. 너무 속상해요. 네. 아이들이 진짜 얼마나 좋아하는 행사인데.
0: 뭐 저 이래저래 또 이렇게 부모님 또 이렇게 좀 뭐 오실 수 있고 또 못 오시는 분들 때문에 좀 그런 마음은 들지만
1: 네.
0: 예전에 그러면 또 우리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또 뭐 그렇게 했잖아요.
1: 그쵸. 아이들끼리라도 했으면 네, 네. 좋겠어요. 저는.
0: 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일로 와. 뭐 아빠 바빠서 엄마 아빠 네. 바빠서 못 왔으면 일로 같이 먹자. 그러면 그런 게 얼마나 좋았습니까 우리가.
1: 아, 네, 맞아, 맞아. 예.
0: 지금도 그렇게 하겠죠. 근데 아무튼간에 그런 거 자꾸 없애는 건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운동회 때 막 오재미 막 던져서 터뜨리고.
1: 맞아, 오재미
0: 맞아요. 재밌었는데.
1: 맞아요. 예, 네, 예. 콩주머니 던지고.
0: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1: 진짜 막. 열심히 했잖아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운동회만 기다리면 살았는데
0: 예, 그때 이제 그 어머님들 또 달리기 하면은 그 냄비 같은 거 주고 맞아요 양은 냄비
1: 양은 냄비를 줬어요?
0: 양은 냄비 줬지 그럼 제가 그 돈이 어디 있다고 이 사람아 양은 냄비하고 그 저기 그 뭐라 그래 플라스틱으로 된 그 통 있잖아요
1: 아, 그 수납함 같은 거 수납통
0: 수납함도 안 줬어요 우리 때는
1: 무슨 통을
0: 우리는 그때 바켓스라고 그래가지고
1: 아 예, 그런 거?
0: 대걸리 파란색? 대걸레 빠는 문 아, 그거 있잖아요.
1: 그거?
0: 그런 거 줬어요. 그런 거.
1: 아니 저희는 첫째 유치원 운동회 때 가가지고 저희 남편이 쌀 한 가마니.
0: 와 대박.
1: 쌀 20kg.
0: 보통 기부하는데 갖고 왔구나. 보통 기부하는데 갖고 왔구나. 아 되게
1: 차차.
0: 되게 보기 안 좋다.
1: 차차.
0: 보통 거기서 막 칼라 TV 봤잖아요. 칼라 TV 막 이런 거. 그러면 사람들이 기부해. 기부해. 이런. 아유, 강제 기부.
2: 진짜 옛날이 나와.
0: 재밌죠, 재밌죠. 그게 재밌어요. 네. 예. 그러면 그냥 나오고.
1: 맞아.
0: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야, 참 세월이 많이 지나서.
1: 저 이제. 이분도 너무 공감되는 게 오지연님이요.
0: 예. 잠깐만. 네. 오지연님 거는 2부에서
1: 하겠습니다. 아, 예,
0: 벌써 재밌게 1부가 끝났어요.
1: 예.
0: 2부는 더 짧게 해주세요. 재밌게 부탁드릴게요.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0: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여친이랑 헤어졌어요. 책상에 붙여놓은 여자 사진 그냥 둘까요? 뺄까요? 헤어졌는데 그걸 왜 거기다가 붙여놓습니까? 예, 붙여놓으면 추억들이 좀 막 아련아련 떠오르죠. 그 촛불이 아른아른 거리죠. 향초 세트 선물로. 서혜영님, 고1 딸이 맨날 노래를 불러 제끼는 너무 못해요. 복권학원을 보내줄까요? 음취도 살게 내버려 둘게요. 그냥 음취도 살게 내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괜히 바람 넣어가지고. 자, 음치, 박치, 분치, 김치.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70가지의 선물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명분 있는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자, 우리 백가씨와 우리 모델 겸 축구인 이현희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현희씨가 뭐 굉장히 공감 가는 거 있다고 하시는
2: 네,
1: 것 같은데
2: 오지연 씨 사연인데요.
1: 오지연 씨요?
2: 네. 무도 보면서 우는 사람 나야 나. 너무너무 웃긴데 예. 그 시절 그 나이가 그리워서 눈물이 나요.
1: 예, 당사자는 오죽하겠어요? 당사자는 오죽하겠냐고요.
2: 아, 근데 요즘에 SNS 그런 거 많이 뜨잖아요. 예, 예. 옛날 무도 예. 그 하이라이트 같은 거 그거 보세요.
1: 뭐 일부러 찾아보진 않지만
2: 많이 뜨잖아요.
1: 알고리즘에 걸리면 볼 때도 있죠.
2: 네, 그거 보면 어떠세요?
1: 아, 그냥 저 참 잘했구나 생각도 합니다. 왜 지금 이렇게 못할까? 네, 참 잘했구나.
2: 보시면서 재밌죠?
1: 재미, 그죠? 저 제게 뜨니까, 제게 좀 많이 뜨니까. 네. 예, 보고 그냥 옛날 생각 많이 나죠. 예.
2: 그때 와 너무 그리워.
1: 지금도 더 많이 웃길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그런 구성이 안 된다는 게 좀 아쉽죠.
2: 아.
1: 아쉽죠.
2: 나 근데 이 감정이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시절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무도를 봤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1: 네.
2: 나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그 감정이 떠올라서 그 울컥하는 게 있어요.
1: 그럴 수 있겠죠. 예, 같이 늙어가는 거니까. 백가 씨는 네. 예전에 코요테 처음 할 때 그때 갑자기 보면은 진짜 확 울컥할 것 같아요.
3: 아닌데요?
1: 그랬어?
2: 가끔 네. 봐요 옛날.
3: 아, 저는 안 보고요. 저는 예전 거 보는 게 두 개가 있어요.
1: 뭐예요?
3: 제가 세상에서 제일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를 제가 시트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거랑 그다음에 최근에 한지붕 새 가족 본래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음악부터 그 CM송인가요? 그 BGM인가?
1: 예예 예.
3: 그 노래 딱 듣는데 갑자기 막 그 초등학교 때 시절로 돌아가니까 한지붕 새 가족 다 보셨죠?
1: 그렇죠. 예전에 맞아, 봤죠.
3: 네, 그 두 개가 좀 요즘에 슬프더라고요.
1: 예예. 예. 전원일기 보면 더 슬프죠.
2: 전원일기.
3: 전원일기.
1: 전원일기 보면 더 슬퍼요.
2: 아, 예, 예. 전원일기 때는 우리가 너무 어렸어.
3: 그렇죠. 막 타이틀로 막.
1: 예. 바바바바바바바바.
3: 한지붕 새 가족 그 타이틀로 막 기억하세요?
1: 한번 해보세요.
3: 봄바람 분다고 장독대 꽃피나 찬바람
1: 아, 그래, 기억난다,
3: 분다. 그죠?
2: 와, 나 기억이 안 나.
3: 요즘에 다시 보니까.
1: 순두리 아빠.
3: 네, 그 맞아. 최지몽 선생님.
1: 안녕하세요, 최지몽이에요.
3: 우리 만수.
1: 예, 예, 그렇죠. 이게 지금 기억, 좀 듣는 분들은 좀 같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2: 그러네, 네, 진짜.
1: 아, 눈물이, 네. 눈물이 좀 나네요.
2: 맞아요.
1: 눈물이 옛날 나는 생각. 기분, 그거 생각하니까 좀 짠하다.
3: 그쵸.
1: 아, 예, 예.
2: 네. 옛날 생각.
1: 아,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제 웃으면 보기 와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3: 알죠. 예. 웃으면 보기 와요.
1: 아세요?
2: 들어는 봤어요. 아이고, 기억이 안 나.
1: 들어는 봤으면은 정말 전설의 고향이구나.
3: 청춘 만만세 아세요? 선희 씨?
2: 그거는 너 들어는 본 것 같아요.
1: 제가 웃으면
2: 기억이 없어요.
1: 제가 웃으면 보기 와요로 데뷔를 했어요.
2: 아.
1: 거기서 우이 씨 이게 나왔거든요.
2: 아, 진짜요?
1: 예예 예, 예.
2: 와, 정말 오래된
1: 예, 그때 예. 뭐 우리 서영준 선생님,
3: 그렇죠.
1: 예, 예. 배삼동 선생님 그분들 다 모시고 저도 막내로 제가 막내로 시작했어요. 예.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예, 예. 제가 막내였어요. 막내.
3: 그러니까요.
1: 예. 아무튼 간에 아 그만하자. 아, 그만하자. 근데 그때 고생한 것도 생각나고.
2: 야.
1: 예, 예, 예. 그게 35년 전이에요.
3: 와,
1: 예.
3: 35년 전.
1: 예, 예. 자, 다른 것도 보고 얘기할까요? 제 얘기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예. 우리.
3: 네, 네, 네. 2455님.
1: 예, 예.
3: 저는 아무리 슬퍼도 눈물이 안 나는데 억울하면 눈물 나요.
1: 네.
3: 말싸움할 때 흥분해서 눈물부터 글썽글썽. 내가 이 말만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2: 아, 이런 분 있어요. 이런 분 있어요.
1: 억울하고 부디를 보고
2: 화나면 우는 사람.
1: 참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 괴롭죠.

0: 진짜로.
1: 제가 약간 이런 식이에요. 화나면 아 울진 않는데
2: 말이 안 나.
1: 예, 말싸움을 잘 못해서 예, 막 억울해요. 하고 싶은 말이 막 많은데 네. 논리적으로 말을 못하니까.
3: 저도 이렇게 그 억울해하는 백가시 보면 저도 답답해요. 저도 억울해요 지금. 예예. 예.
1: 예, 이럴 때 보면 예.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3: 착해서 그래.
1: 부럽습니다.
3: 백가가 착해서 그래. 착해요.
2: 맞아.
3: 제가 백가 착한 거 제가 저 인감 찍을게요.
1: 아,
2: 인감?
3: 인감 찍을게요.
2: 보증하십니까?
3: 아, 보증해요. 아,
1: 감사합니다.
3: 백가 착한 거는 제가 공증수입니다, 공증.
1: 아, 감사합니다.
3: 이현이는 잘 모르겠어요. 예, 여자의 마음 잘 모르겠고. 네. 다음 거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2: 네. 볼빵빵 갱년기 님이요. 네. 저는 스포츠 행사나 올림픽에서 애국가를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3: 맞아. 아.
2: 아, 애국심이 넘치시는.
3: 예, 네. 예. 이제 뭐 이제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그렇죠. KBS 중계를 합니다만은.
2: 예, 예.
3: 아, 뭐 2002년 그 그때 우리 진짜 막 기쁨의 눈물이라는 그런 거였죠.
2: 맞아요.
1: 그, 저도 얼마 전에 그게 갑자기
3: 기쁨의 눈물.
1: 예, 알고리즘에 뜨는데.
3: 네. 예, 예.
1: 한번 보니까 다른 거 다 찾아보는데 닭살이랑 그대로 맞아. 돌아가더라고요.
2: 맞아요. 근데 그것도 그 축구 경기 자체도 재밌는데 그냥 그 시절에 나. 왜냐면 24년 전이었잖아요 벌써. 그 시절
3: 기억나요?
2: 저 20살이었어요. 딱.
3: 와 진짜 좋은 나이다.
2: 딱 20살이었어요.
3: 그때 막 좀 거의 그냥 테이블에 한 번 올라갔지. 붕 떠서
2: 계속 올라가 있었죠.
3: 아,
2: 내려오질 않았죠.
3: 수능 보고 이제 막 걱정거리 하나가 없을 때.
2: 네, 대학교 1학년 때 딱 그거 한 거예요. 올림 그 월드컵을
3: 이대생이고.
2: 예.
3: 아이구야.
2: 신촌에 시청에 막 명동에 막 거기서 거리에서.
1: 저는 그때 이제 JYP 안무팀 할 때였거든요.
3: 네. 그때도 그래서, 가장 싱싱할 때네.
1: 네, 그때 이제 JYP 안무팀 그래서 같이 이제 팀 멤버들하고 그때 멤버 저희 댄스 팀에 그 승합차를 줬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섯 명이서 신촌 이대길 다니는데 그때는 막 차 만나면 흔들고
2: 맞아. 근데 그게 올라가고 예,
1: 그냥 뛰고 그랬는데
3: 올라간 게 이현이잖아.
1: 근데 그 차가 이제 회사 차인데
3: 회사 차야.
1: 갔다 왔는데 너덜너덜한 거예요.
2: 그렇지, 맞아,
1: 그리고
2: 그랬어.
1: 심지어 그때 다음 날 그 진영이 형 그 공연하러 일본을 가는 거였는데 그 여섯 명 중에 두 명이 여권을 잊어먹은 거예요.
3: 아이고야.
1: 그래갖고 못 가고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2: 와. 예. 근데 그때는 다 모든 게 막 익스큐즈가 됐던
1: 그렇죠.
2: 그런 기억이 있어요.
3: 그때는 본네 뒤에 올라가면 그냥 이해해줬어요.
1: 그렇죠.
3: 그래. 내가 고칠게 그냥.
2: 그래, 내가 네. 차를 가지고 나온 잘못이다.
3: 진짜
2: 이렇게.
3: 온 국민 하나 된 게 그때였어요.
1: 그리고 이제 버스 진짜. 기사님들도 막 빵빵빵빵빵 해주시고 다 그 창문 열고 하이파이브하고.
2: 맞아.
3: 예. 아무튼 진짜. 우리 저 북중미 월드컵 이번 그 첫 경기 체코전 어떻게든 이겨서 우리 네. 국민 여러분께 좀 힘들어하는 국민 맞아요. 여러분께 큰 기쁨 한번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또 응원해서
2: 네.
3: 16강까지. 갈 수 있도록 한번
1: 좋습니다.
3: 어차피 4강 갔는데 뭐 왜 우리나라 4강까지 갔는데 왜 16강 32강을 생각을 해?
2: 그러니까요. 그렇죠. 4강 할 수 있습니다.
3: 4강으로 가야지.
2: 할 수 있어요.
3: 아무튼 뭐 진짜 최고전에서 최고의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그 멋진 저력을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1: 네,
3: 바람이에요.
1: 좋습니다.
3: 예, 예. 말랑 노래 하나 들을까요?
1: 무슨 노래요?
3: 저 좀 불러주세요. 코요테의 노래입니다. Call Me.

0: 어, 마지막에 꼭 터져요, 항상, 그죠?
1: 꽝!
0: 예,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1: 네, 예.
0: 유로댄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꽝!
1: 네.
0: 자, 콜미 듣고 왔고요. 또 여러분들 이야기 또 계속 나눠봐야 되겠죠. 자, 어떤 게 있을까요?
1: 어,
0: 네.
1: 7692님.
0: 네네.
1: 나이가 들면서 그냥 바람만 스쳐도 눈물이 나요.
0: 어.
1: 나이가 많이 쓰는 분이신가?
0: 아, 이게 나이가 드니까. 진짜 바람만 스쳐도 아픈 게 있어. 통풍이 와요.
1: 아, 그쵸.
0: 통풍이 옵니다. 남자들 통풍이 많이 오거든요. 아직까지 백가시는 괜찮은 것 같은데.
1: 네.
0: 아, 진짜 바람만 스쳐도 아픕니다.
2: 아, 아, 정말 아파서 눈물이 나는 거군요.
0: 진짜 아파서 눈물이 나요.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2: 아니, 그리고 그냥 그 감정이 아니라 그냥
0: 아, 진짜,
2: 그냥 물리적으로 눈물을 많이 나지 않아요, 그냥? 바람 불고 이러면은.
0: 예, 예. 그렇지, 그렇지.
2: 나이가 들어서.
0: 아, 예, 맞아요. 눈물이 나고. 아, 지금 뭐 AI다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2: 네.
0: 이분이 저 이 헬스 이 몸에 관련된 것들도 많이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안,
1: 네.
0: 안 늙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2: 네.
0: 계속 몸은 늙고 있어요.
2: 맞아요.
0: AI는 젊고 사람은 늙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요.
0: 예예. 예.
2: 몸은 이렇게 어떻게 안 되나.
0: 앞으로 헬스 쪽 이쪽도 이제 많이 저 발전할 거라고 좀 믿습니다.
2: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예, 다른 네. 것도 다른 거 가볼게요.
2: 9110님이요. 얼마 전에 명송 유튜브에서 명송 치과관 영상을 봤는데
0: 네.
2: 어금니 하나 없는 거 보고 눈물 났어요.
0: 어금니가 없어요. 양쪽 다.
2: 치아 건강 무너지는 부모님 예. 생각도 나더라고요.
0: 예, 저 보고요.
2: 네. 아니 왜요? 왜 없어?
0: 썩어서 다 뺐어요, 그냥 다.
2: 아 그냥. 아, 예. 임플란트는 안 하시고.
0: 임플란트는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구멍 뚫는 게 무서워가지고.
2: 네.
0: 예, 그냥 하긴 해야 되는데.
2: 네.
0: 뭐 여래저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물오물 심어서 먹고 살고 있어요. 오물오물. 그래서 이렇게 먹을 때 네. 소리가 많이 나. 오물오물 심어서.
2: 예, 예, 예. 이가 없으면
0: 이가 없으니까
2: 입먹으로
0: 그냥 오물오물 네.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예.
2: 네.
0: 감사합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해 주셔서.
2: 네.
0: 예. 또 다음 과목 가볼까요?
1: 네. 네, 김영자님.
0: 예.
1: 우리 남편은 자기가 예. 오래 타던 차를 다른 사람한테 보낼 때 울더라고요. 물론 그 슬픔이 오래는 안 갔어요. 지금은 새 붕붕이랑 행복하답니다.
0: 네.
2: 그 남자들은 이렇게 차에 되게 애착이 많이 가더라고요.
1: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클래식카드를 좀 처분을 했거든요.
2: 아, 맞아, 맞아. 그래.
1: 어, 근데 저도 조금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차에다가 애정을 쏟고 막 고치고 그 차를 타고 여행 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떠올라서
0: 그렇죠, 그렇죠.
1: 네, 다 이제 처분하고 나니까 이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2: 아, 속이 시원했어요.
1: 네.
0: 뭐야 갑자기.
2: 눈물 나진 않았고.
1: 아, 그것 때문에 그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0: 아.
1: 맨날
2: 반전.
1: 그리고 클래식 타면 불안해요. 항상.
2: 아, 갑자기 설까 봐.
1: 그래서 항상 창문도 안 내리고요.
0: 아,
2: 아 내렸다 안 올라갈까 봐.
1: 네, 그리고 그리고 거기 그 웬만하면은 히터나 에어컨도 안 틀어요. 틀었다 고장 날까봐.
0: 예.
2: 아니 근데 그렇게 불편한데도 클래식카를 고집하는 이유는 뭐였었어요?
1: 그 디자인하고 감성 뭐 이런 거죠.
2: 네. 딱

0: 채워놔야 되는 차요. 네,
1: 그래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자동차세도 많이 내고
2: 그렇지, 그렇지. 아 맞다. 맞다
1: 네, 여러 맞다. 대가 있다 보니 그래서 팔고 그 새로운 전기차를 샀는데. 네. 세상 좋아요.
0: 신세계예요.
1: 네, 너무 신세계입니다.
2: 전기차는 충전이 좀 느려서 그러지. 네.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1: 어, 저 근데 집에다가 충전기 설치를 해버렸어요. 어. 그 잘 때 충전하고 아침에 한번
0: 딱 돼 있고. 네. 오.
2: 앞으로도 계속 저 발전할 거예요. 네. 네. 오, 자율주행도 진짜. 되고.
1: 그럼요.
2: 예.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 좀 부지런해야 돼요, 그죠?
1: 맞아요.
2: 그런 건 있어요. 예. 아, 송종현님은 저는 가끔 제 장례식을 상상해봐요. 진짜 눈물 펑펑 납니다. 오. 근데 저는 예전에 우리 저 선배님 중에 어떤 분이 그러신 것 같은데, 야 장례식 때 나 죽은 다음에 돈 내면 뭐해? 지금 좀 얼마씩 줘봐. 아. 그렇게 말씀하신.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죽어서 돈 받으면 내가 뭐야?
1: 그쵸.
2: 그지.
0: 나는 그 돈 보진 못하는데.
2: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좀 어떤 식으로든 좀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0: 예. 미리 하는.
2: 미리 예. 좀 받든지.
0: 미리 하는 장례.
2: 급할 때. 예. 야 급할 때 장례식 나 저 좀 시간이 남긴 했는데 급한 거 좀 땡겨주면 안 되지 뭐.
0: 아. 그런 아니 근데 장례식 때 사실은 누가 네. 오는지 나는 못 보잖아요.
2: 그러니까.
0: 그러니까 그건 좀 아쉽긴 해. 그쵸.
2: 무슨 네. 의미가 있나.
1: 저 아는 그 선배님은 네네. 그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2: 어떤 말씀?
1: 야 나 죽으면. 그 너 카드 단말기 갖고 와서 카드로 좀 받으라고.
2: 카드로?
1: 네.
0: 왜? 그게 조의금이에요?
1: 네. 왜? 그거를 이제 현금으로 하면은 이제 다 못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카드로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얼마인지 오픈이 되잖아요. 네. 나보고 그거를 좀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0: 카드로 받으라고.
2: 네. 벽에다 부탁하고 앉았네 정말.
1: 네.
2: 재밌나 이거 정말. 아이고 예. 예. 네. 아, 월급 날이라 통장 잔액 확인했는데 자동이체 알람이 줄줄 떠 있는 거 보고 눈물이 났어요.
0: 아, 이건 진짜 눈물 나죠.
2: 예. 누구나 다 똑같은 눈물 나죠. 그런 마음일 겁니다.
0: 스쳐가죠. 네. 예. 네. 네. 월급.
2: 인터넷 쇼핑했는데 다음 주에 들어가 보니 파격세라고 있을 때
0: 아.
2: 내가 샀는데 네. 30% 빼 할인할 때 네. 눈물 나죠.
1: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거를.
2: 예, 예, 예, 예.
0: 그리고 김지수님이 남편이 출근하려고 현관에 쭈그리고 앉아서 신발 신는 뒷모습 보고 울컥했어요.
2: 예.
0: 예전에 늠름한 상남자였는데 지금은 어깨가 많이 굽었더라고요.
2: 아. 누구 때문에 굽었겠어요.
0: 여보 그쵸. 항상 고마워.
2: 누구 때문에 굽었겠냐고요.
0: 맞아요.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2: 그런 생각을 하셔야죠.
0: 네. 예, 힘드시죠.
2: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좀 많이 좀 이야기해봤는데 우리가 골라야 되죠. 골라야 되지 않나요? 골라서 좀 선물을 그렇게 가장 기억나는 거 없어요?
1: 아내씨도 되셨나요?
0: 네. 소개된 모든 분들께 드리는 것 같아요.
2: 아니요. 아니요 갑자기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1: 아, 아 그래요? 그거는 이제 혼자 하세요. 어떤, 네. 집에 가셔갖고.
0: 네. 개인적으로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예. 베스트 사연 있나요?
2: 그만하세요. 제가 DJ예요. 예?
0: 한번 골라보시죠.
2: 제가 DJ라고요. 네. 예. 안 골라요. 기분 나빠서.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2: 네, 안녕히 계세요.
3: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우리

0: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0: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얼굴 축소 전문 가인미가에서 10만원 상당의 뷰티 상품권,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웅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예매권 선물도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거장이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이죠. 6월 10일 개봉하는 SF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 예, 예매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본인 이름 꼭 쓰고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8910으로 신청해 주세요. 장세정님이 주셨습니다. 다들 짠하네요. 사는 거 다 비슷하다 느끼네요. 김효진님. 제 글을 안 읽어줘서 눈물이 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더 노력하셔야 돼요. 예,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경쟁률이. 김현웅님, 쥐팍 집에 가서 사연 하나 꼭 좀 골라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집에 가기 전에 고를게요. 자, 오늘은요, 오랜만에 영화 OST 준비를 좀 했어요. 예,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죠. 예, ET의 메인 테마송, 아, 플라잉 들으면서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오래전 영화긴 한데 진짜 ET가 나오지 않을까, 요즘 세상이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 ET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지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예, 플라잉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뵐게요.

0: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의 새 DJ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오늘은 준호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햇살 좋은 5월,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충북 중앙탑 사적공원에 다녀왔어요. 웅장하게 솟은 7층 석탑과 잔잔한 남한강의 풍경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단란하고 따뜻했던 이동 덕에 여행길마저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부산 방향 경부고속도로 돌발 구간을 중심으로 정체가 굳어져 있는데요. 먼저 남사 진입 부근 5차로 작업 정체가 꾸준합니다. 뒤로는 오산부터 남사 쪽으로 6km 구간 속도 뚝 떨어지고요. 이후 풍령 부근 1, 2차로 모두 도로 포장 작업으로 차단되면서 부근 지나시기 크게 더뎌졌습니다. 이후로는 남부권인 양산 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 처리가 한창인데요. 뒤쪽으로 서 있다시피 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은 감곡 부근입니다. 가남 졸음쉼터 1차로에서 사고 난 화물차 견인 작업을 대형 크레인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여주 분기점 진입하면서부터 9km 구간 꽉 막혀 있으니까요. 참고 이동 부탁드립니다. 반대 양평 쪽은 김천 2터널 부근 1차로 작업 여파 뒤로 받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어느 때 보면 사람은 너무 쉽게 적응하고 너무 쉽게 익숙해진다는 생각이 들죠. 운동할 때도 그렇죠. 같은 운동이나 루틴을 반복하다 보면 몸이 익숙해져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칼로리 소모도 적어지고 근육도 자라다 말고요. 운동 효과를 계속 보려면 이 기구의 무게나 횟수를 늘린다든지 또 뭐 순서를 바꿔본다든지 하는 그 신선한 자극이 필요하죠. 이제 쉽게 잘하는데 이게 아니라 아우 오늘 좀 힘드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몸이 긴장하고 발전합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대부분 일이 다 그렇죠. 좋은 일에도 힘든 일에도 너무 쉽게 적응하죠. 덕분에 큰 슬픔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지만 무뎌지면 또 이게 재미없어요. 오늘도 뭐 새로운 거 없을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오늘 하루 좋은 에너지로 채워보죠.

0: 오늘 목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첫 곡은요. 하드락 밴드예요. 미국의 하드락 밴드 제임스 갱이 노래한 Walk Away였습니다. 난 아직도 널 좋아하는데 너는 떠난다고 하니까 진짜 화도 나고 허무해. 그런 내용입니다. 기타 괜찮았죠? 이 기타리스트가 조 월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 기타 치는 소리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글스에서 호텔 캘리포니아 그 기타 솔로가 바로 이 조 월시입니다. 호텔 캘리포니아 제가 처음 듣고 그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조 월시는 죽어도 이제 소원이 없겠다. 그런 오바쟁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 진짜 기타 너무 잘 치죠. 제가 딱 치고 싶은 기타예요. 앞으로 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만. 조용훈 씨가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군요. 오프닝에 임백천의 백뮤직 이거 녹음인 줄 알았는데 직접 멘트 하시네요. 매일 같은 톤으로 대단하십니다 하셨어요. 용훈 씨가 알아주셔서 고맙네요. 이게요. 박자도 비지하고 맞아야 되고 임백천의 백뮤직 이거 하고 나면요. 힘이 확 빠져요. 굉장히 신경 써서 나름 하고 있답니다. 이은경 씨가 글루미 Thursday이네요. 오늘은 달콤 부드러운 선곡 기대해요 하셨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돼요. 왜 우울하신가요? 글루미 Thursday. 글루미 Sunday라는 아주 비극적인 영화가 있었죠. 맞아요. 정희권 씨, 백디 진해는 구름이 거치고 햇빛이 비칩니다. 백뮤직 걸으면서 듣고 있어요. 서울도 아침에 비가 조금 뿌리다가 지금 괜찮아졌습니다. 이제 비 그친 것 같아요. 정희권 씨는 늘 같은 시간에 이렇게 산책을 나가시니까 그 독일의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이 하도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그 사람이 산책 나오면 사람들이 시간을 맞췄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진해의 칸트 우리 정희권 씨 대단하십니다. 이지영 씨군요. 안녕하세요. 백뮤직 인사드립니다. 이지영입니다. 네 지영 씨 반가워요. 진승인 씨 처음 출석합니다. 좋은 음악 고맙습니다. 승인 씨도요. 좋은 음악 듣고 싶은 음악 팝이면 뭐든지 다 좋습니다. 보내세요. 박태양 씨 몸이 천근만근인데 사랑하는 강아지들 산책 나왔어요. 강아지들 덕분에 운동하고 좋죠. 뭐. 자 오늘도 뉴페이스 구페이스 새싹 소나무 많이들 오셨어요.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좋은 에너지 주고받으면서 2시간 기분 좋게 우리 보내보죠. 여기는요. 외롭고 힘든 분들 대피소도 됩니다. 휴식하시고 싶으신 분들 안정을 취하시고 싶으신 분들 뭐 문자 안 주셔도 돼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 사연과 신청곡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 기다립니다. 시간 되시면 보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웃으셨는지 사소한 일상이야기 잠시 후에 소개합니다. 일상공감 그냥 웃죠. 그냥 웃죠에 사연 소개되면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은 무료예요. KBS 어플 콩을 스마트폰에 꼭 깔아놓으세요. 전 세계 어딜 가나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갑니다.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춘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BOC는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BOC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진짜 시집가라로 들리네요. Your baby, she's got it. She's got it. 홍정환 씨, 시집가라고요? 그럼 소개를 해 주셔야죠. 하셨네요. 비너스, 바나나라마죠. 영국의 여성 트리오입니다. 비너스. 그녀는 사랑과 유혹의 여신 같아요. 그녀는 뜨겁고 치명적이죠. 그전 노래는 백인 소울 가수입니다. 블루 아이드 소울이라고 그러죠. 키보디스트인 미국의 가수 마이클 맥도날드의 For Once in My Life란 노래. 이제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두 곡 이어 듣고 왔네요. 김호정 씨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스튜디오 보고 계시는군요. 우리 집 구석 괜찮죠? 네. 주황색 의자. 백디오라 보니 전용 의자신가 봐요. 진짜 어제 계속 이렇게 빨간색 의자. 아, 주황색이죠. 그렇죠. 아, 이게 제가 의상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검정색, 주황색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요. 의상에 따라서 네, 이거를 검정색을 앉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비너스가 저 중3 때 진짜 유행이었죠. 소풍 가서 비너스에 맞춰 춤추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옛노래 옛추억 이윤경씨. 네, 그렇죠. 노래 한 곡에는 추억이 있습니다. 최윤희씨 대구 계시는군요. 대구는 꾸물이 합니다. 아시겠어요? 꾸물이 한 게 뭔지 하셨네. 꾸물이 알죠. 희꾸물이도 있고. 김나영씨 안녕하세요. 차 안에서 듣다가 첫 글을 올려요.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네, 나영씨. 방혜숙씨군요. 앞뒤 베란다 창을 열어뒀더니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들어오네요. 간혹 선거 차량이 지나가서 방해하지만 오늘도 2시간 책임져 주세요. 내일부터인가요? 이제 그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죠. 네,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이제 뽑는 날이 6월 3일이죠. 네, 지방선거. 공부를 좀 하셔야죠. 어떤 사람이 나왔는지. 박은희 씨, 백디 큰딸이 카페 개업하게 돼서 테이블 의자 같은 가구를 보러 다니는데요. 처음에 너무 좋은 거를 봐놔서 다른 건 눈에 안 차네요. 예산은 빠듯한데 오케이요. 백디의 솔로몬 지혜 부탁드려요. 아유, 제가 지혜랄 게 있나요? 다큐멘터리 가끔 보는데요. 예전에 봤던 것 중에 요즘에 이제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몇 개월 못 버티고 다 새 거로 준비했다가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의 새 거 같은 거. 근데 엄청 싸게 나와 있는 가구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식당, 뭐 카페 뭐 그런 용도도 있고요. 발품을 좀 많이 파시면 그런 좋은 거를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방혜숙 씨가 더 잘 알겠죠. 뭐. 아, 박은희 씨가. 이게 뭐 솔로몬 지혜도 아니고. 문창석 씨군요. 40년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오, 저 자신한테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한테 보상을 줄까 해서 전주 여행 떠납니다 하셨네요. 네, 문창석 씨. 야, 40년 일한다는 게 이게 참 말처럼 쉬운 얘기가 아니죠. 문창석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사셨으면 앞으로 멋진 일 많을 겁니다. 제가 커피 한 잔으로 좀 위로해드리겠습니다. 1625님이 백디 저도 이름 불러주세요. 박수향이라고 하옵니다 하셨어요. 네, 수향 씨 반갑습니다. 9943님이 모리스 엘버트의 Feelings 청하셨죠. 이 노래 참 분위기 있죠.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 모리스 엘버트의 Feelings. 모든 게 끝났지만 감정은 아직도 남아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라는 노래. 그리고 이어서 영국 밴드 두란 두란의 Ordinary World 준비합니다. 당신을 잃고 계속 헤매고 있어요. 다시 예전처럼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는 노래예요. 모리스 엘버트 Feelings, 두란 두란, Ordinary World.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김용순 씨군요. 지난 주말에 딸네 집에 다녀왔어요. 한창 사춘기인 손자가 지방에서 침대 끝에 머리를 축 늘어뜨리고 시무룩하게 누워있길래 어디 아프냐 했더니 아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거실에 나와서 딸한테 얘기했더니 하는 말, 엄마 걱정할 거 없어. 일주일 사귄 여친하고 헤어져서 저러는 거야. 일주일간의 찐사랑, 그 시련의 아픔은 얼마나 갈까요? 귀여워서 웃습니다. 일주일을 사랑한다는 거 요즘 애들한테는 정말 긴 시간인 건가요? 중장년 시간으로는 10년? 아님 말고요. 2786님, 친구가 치킨집을 오픈했어요. 매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서 회사 직원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오픈빨인지 손님이 많아서 저까지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저희 직원이 호출벨을 눌러서 생맥주 추가했더니 친구가 저한테, 야 이렇게 바쁜데 벨을 눌러야겠냐? 너 생맥 따를 줄 알잖아. 짜증을 냅니다. 바쁜 건 알겠는데 나도 공짜로 먹으러 온 거 아니잖아. 나도 손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저도 모르게 생맥주 6잔을 따라서 나르고 있대요. 그래도 친구가 장사 안 된다고 울고불고 하는 것보다 바쁘다고 짜증내는 게 낫잖아요. 그냥 웃습니다. 어우 찐친이시네요. 앞으로도 회사 끝나고 무보수로 계속 열정을 불사르세요. 하, 그 생맥주 얘기를 해가지고 또 갑자기... 9867님, 8살 딸이 요즘 혈액형에 관심이 많아요. 엄마, 엄마랑 나는 B형이잖아. 친구가 O형인데 O형은 성격이 어때? 묻길래 아빠가 O형이니까 아빠 성격 한번 생각해봐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 아 그럼 참견쟁이구나. 아무 때나 끼어들기 잘하고 참견자라고. 이렇게 핵심을 찌르네요. 남편, 딸내미가 당신 참견쟁이래. 그저 웃죠. 아빠는 오늘도 회사에서 열일하면서 의문의 일패네요. 0503님, 이번 주에 이사했어요. 축하합니다. 저는 새 동네에 적응 중이고 32개월 된 제 아이가 어린이집에 처음 가게 돼서 적응 기간입니다. 근데 아침부터 영혼이 탈탈 털렸어요. 안 간다며 우아앙 하더니 눈물, 콧물, 절규, 드러눕기 다 나왔어요. 그래도 억지로 보냈는데 한 시간 만에 다시 상봉했습니다. 한 시간 내내 울었대요. 정신없는 이 초보 엄마는 아이 바지도 뒤집어서 입혀보냈더라고요. 얼마나 정신없었으면, 그쵸?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겠죠? 그저 웃습니다. DJ 천이도 경험이 있는데요. 며칠 그럴 겁니다. 조금만 견디세요.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얘기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백뮤직 1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 아니죠. 뭐 내 얘기도 좋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좋고요. 하루 보내면서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됩니다. 지금 보내셔도 되고요. 아까 2786님 친구가 치킨집 오픈해서 가서 생맥주 얘기하셨는데 지금 난리가 났네요. 김수현 씨. 치킨에 맥주 그 먹고 푸다 하셨고 박봉영 씨도 갑자기 생맥 먹고 싶네요 이런 하셨고 정윤석 여름에 생맥주 한잔 마시면 시원하죠. 아유 저도요. 아 유미수 씨 유치원 때가 그리워요. 엄마랑 안 떨어지겠다던 지금은 묻는 말에 대답이라도 해주면 좋으련만. 그렇죠. 애들이 이제 친구 사귀면 또 선생님 막 만나러 간다 그러고 뭐 그럴 거예요. 조잘조잘 되면서. 아, 이윤경 씨. 우리 시어머니는요. A형이 제일 좋은 성격이래요. 저 A형이거든요. 오, 엄니가 제 칭찬을. 사실 시어머니가 A형이에요. 적어도 우리 혈액형만큼은 한 편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박지은 씨. 처음 놀러 왔어요. 여기 선곡 맛집이네요. 우리 남편이 좋아할 것 같은데 백뮤직 추천해 줘야 되겠습니다. 네, 지은 씨 꼭 부탁합니다. 7025님 김정아 외에 한 명. 저요. 한 명은 접니다. 남편이에요. 아, 같이 듣고 계시는군요. 콩으로 듣고 사연은 문자로 따로 보냅니다. 콩 비번이 생각이 안 나요. 이럴 땐 그냥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누구나 그래요. 비번 생각 안 나고 그래서 로그인하기 참 어렵고 적어놔도 어디다 이거 적어놨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럴 때 있죠. 자주 쓰면 뭐 괜찮지만 그죠? 임미용 씨 아침부터 진상 손님 때문에 몸에서 사리가 나올 지경인데 백뮤직 들으며 마음 추스려 봅니다. 자영업자님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하셨어요. 아유 임미용 씨 힘드시군요. 최민근 씨는 버스 운전하시는군요. 오후반이라 출근 준비해야 되는데 꼼짝도 하기 싫으네요. 누워서 음악만 듣고 있어요.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노래 들려주세요 하셨죠. Can't Stop the Music은 그렇게 뭐 강한 노래는 아니었나요? 미국의 디스코 그룹 빌리지 피플의 Can't Stop the Music. 음악을 멈출 수 없어요. 음악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라는 노래 듣고 왔었죠. 김홍관 씨가 천영님, 피디님 내일부터 사전투표 시작인데 어떤 사전 들고 가서 투표하실 거예요? 저는 백과사전 들고 가거든요. 아, 우리 김홍관 씨 백과사전 플러스 인물사전 네, 같이 들고 가셔야 됩니다. 박상훈 씨는 우리 집에 제습기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습기가 사라지는 느낌이 드네요. 고막이 청량해지는 느낌, 갈증이 가시는 느낌. 노래 들으시면서 감사합니다. 이 노래도 비슷한 노래죠. 4023님의 신청곡인데요.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의 For the Good Times.

포크 칸츄리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크리스 크리스토퍼즈는 너무나 좋아하죠. 실제로 미국의 그 칸츄리계에서 아주 존경받는 싱어송라이터죠. For the good times. 묻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헤어지지만 오늘 밤만은 좋은 추억으로 남깁시다.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안아주고 행복한 시간만 우리 기억해요. 이 크리스토 크리스토퍼즈는 그 배우로도 활동을 했죠. 스타 탄생, 스타 이즈 본의 1편의 그 남자 주인공입니다. 그때 여자 주인공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였고요. 크리스 크리스토퍼즈의 For the Good Times.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쇼리실라! 고려 깊었죠?
4: 반총물!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4023님 신청곡 크리스 크리스토퍼슨 For the Good Times. 이어서 진호갑 씨가요. 남쪽 방향은 부산 금정산, 동쪽은 천성산, 서쪽 통도사 영축산, 북쪽은 양산 소팔산. 어느 쪽이든 산산산 하시. 오, 산에 둘러싸이셨군요.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 청하셨죠. 10대 때 데뷔한 캐나다 가수죠. 아주 가성이 참 이쁜 노래예요. 너 때문에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 사랑에 빠졌어. 네가 없으면 숨쉬는 것도 힘들어라는 노래. 그리고 신청곡 한 곡 더 배달했죠. 1947님이 Soul Asylum의 Runaway 청하셨죠. 아, Runaway Train. 네. 요즘 아내가 갱년기로 몸이 편치 않아요. 내가 못해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생각해보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좋아하는 색깔, 옷 스타일, 심지어 음식 취향도 많이 바뀌었네요.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맞춰가면 좋아하며 웃는 모습 볼 수 있겠죠. 아유, 1947님 잘해드리세요. 나는 멈출 수가 없어. 없는 기차에 타 있거든.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없다는 영혼의 쉼터라는 밴드죠. Soul Asylum 미국 밴드입니다. Runaway Train. 1346님은 저스틴 비버 노래 중에서 제일 좋아한다고요. 예, Off My Face. 노래 아주 좋죠. 가성도 예쁘고. 예. 자, 이제 어느덧 1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또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 1부 끝곡은 미국 밴드예요. Counting Crows의 Big Yellow Taxi입니다. 이게 원곡은 조니 미첼 곡인데요. 크고 노란 택시가 소중한 것들을 데려가 버리는 존재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소중한 자연과 사랑을 잃고 나서 왜 지키지 못했는지 후회한다는 노래입니다. Counting Crows, Big Yellow Taxi. I'll be 금방 back.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시내 서소문 고가차도 관련 통제 구간인데요.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 앞 3거리가 양방향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 복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경의선 서울에서 수색역 구간의 전동열차 운행이 중지되고요. 행신에서 서울 용산 구간의 KTX 등 고속열차의 운행도 중지되거나 운행이 변경됩니다. 반드시 사전에 정보를 확인 후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쪽 강변북로 영동대교 부근 고장난 차 5차로와 갓길에서 정리 중인데 길이 많이 굽어 있어서 부근 크게 혼잡합니다. 이전으로 동호대교 부근 5차로 작업 여파는 원효대교부터 꾸준히 받습니다. 한편 창원 쪽 중부 내륙선 사고 차량이 정류된 지금도 여주 분기점부터 감곡까지는 7km 구간 사고 정체 남아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6: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7: 위!
6: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노노노.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야 밥이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전에 이 노래 소개하면서 아우 마음이 아주 그냥 싱숭생숭하고 그랬었어요. 호세마리 찬이라는 필리핀의 싱어송라이터예요. 호세마리 찬이 노래한 Beautiful Girl. 오늘 목요일 인백션의 백미지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넌 정말 아름다워.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려. 하지만 넌 날 모르는 것 같고 나는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야 라는 네, 짝사랑송입니다. 말이라도 좀 해보지. 아유. 옛날엔 짝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못했죠. 아마 지금도 그럴, 지금은 안 그럴까요? 네. 이주연 씨, 저는 칼국수집에서 주말 알바하는데요. 12시 출근하자마자 주파수 돌려놔요. 저도 어릴 적에 팝을 듣고 자랐어요. 손님들 추억도 깨 주파수 담당하고 있답니다. 하셨어요. 네, 주연 씨. 감사의 커피 제가 보내드립니다. 예전에 그 정성호 씨가 하던 코미디 중에 주연아가 있었죠. 주연이 이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이거 기억나시면 중장년입니다. 주연아 이거. 이진학 씨 선곡이 너무 좋아요. 검증된 명곡만 듣기에도 인생이 짧습니다. 아 뭐 이렇게까지.

0: 좋은 노래 뭐 너무 많죠. 우리 가요도 뭐 요즘에 세계적이고요. 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한국 가수들이 아주 그냥 아 진짜 대단했죠. 케이팝의 날이었습니다. 0884님이 오늘 처음 오셨네요. 임백천 라디오 화이팅 하셨네요. 아유 듣고 계셨네요. 0884님한테 제가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위에도 많이 인도해 주세요. 유명세나 명성이라는 거요. 처음에 인정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이거 유명세 명성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렵죠. 그러니까 유명한 맛집도요. 처음에는 오 이거 특이하네 이런 맛 처음이야 하면서 줄 서다가 시간 지나면 감동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점점 기대치도 높아지고 점점 새로운 걸 찾게 되고요. 그래도 이제 딴 데 갔다가 아유 역시 구간이 명관이야 하면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임백천의 백뮤직 선곡 맛집은 변함이 없죠. 쭉 명성 유지하면서 지금 성업 중이니까요. 많이들 놀러 오시고 신청곡도 아낌없이 날려주세요. 신청곡 자주 보내시는 분들은 익숙하게 주시는데 어색한 분들도 계세요. 그냥 제목만 쓰셔도 되고 가수 이름만 써도 돼요. 편하게 보내주세요. 뭐 영어로 쓰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말로 쓰셔도 충분합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세요.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자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합니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에 모바일 쿠폰이 많아요.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많이 있어요. 잠시 광고 듣고 만나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6: 일양약품
7: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8: 카베페 주문
7: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8: 카베페 주문
9: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0: 글레오?
1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노래 두 곡 듣고 왔네요. 역시 두 밴드 다 미국 밴드입니다. 캔사스의 Dust in the Wind. 돈도 성공도 영원한 건 없죠. 결국 바람 속의 먼지일 뿐이에요 라는 노래고요. 이어서 미국 밴드 에바네센스의 Bring Me to Life라는 노래였어요. 난 텅 빈 채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깨어났죠.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누구 노래인지 몰라서 못 듣고 있었어요. 너무 반갑네요. 박예진 씨가. 예. 시간을 보니까 지금 에바네센스의 Bring Me to Life군요. 좋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노래 처음 나갈 때 소개하고 끝나고 소개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요. 콩을 깔아놓으시면요. 거기 다 이 곡 정보가 나갑니다. 예, 콩을 꼭 까시기 바랍니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서미순 씨가 백천이 오빠 아침에 15만 원 팔고 너무 조용해요. 선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도 백디 목소리와 제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니까 힘이 나요. 어머 손님이 들어오시네요. 어서 오세요 하셨나. 중계하셨네 지금. 오, 뭘 파시나요? 어떤 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오엽 씨, 어제 저녁에 비가 살짝 내려서 부추전에 막걸리 한 병 땡겼는데 오늘도 비가 오네요. 어떡하죠? 또 땡겨야죠. 어디세요? 안오엽 씨. 7418님, 백디 일하는 엄마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아픈 거랍니다. 제가 지금 일하다 말고 아이들 데리고 병원 투어하느라 멘붕. 아이고, 그러셨군요. 진짜 일하는 엄마들은 거기 일에 매여 있는데 할 일이 태산인데 아이가 또 아프다고 전화오거나 그러면 야, 참 대량 난감이죠. 그죠? 아니 집에 같이 애랑 있어도 힘든데 일하시다가 얼마나 아유 별일 아니기 바랍니다. 0346님 여기 경북 영천인데요. 지금 복숭아 밭에서 복숭아 봉지 싸고 있어요. 언니랑 둘이 일하는데 언니가 매일 인백션의 백뮤직 들으면서 일한대요. 언니 이름은 김분선이에요.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일하는데 힘이 될 겁니다. 아유 김분선 씨. 0346님은 이름이 없네요. 아무튼 두 분. 두 분 덕분에 아주 그냥 맛있는 복숭아를 먹겠네요. 올 가을에. 아 언제 나오나? 여름 끝나면서 나오나요? 여름 중간에 나오나? 복숭아 좋아하는데. 천도 복숭아도 좋고. 복숭아는 다 맛있죠. 우리 0346님 어려운 작업하시는 두 분께 커피 두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엄진주 씨 여기 김밥집인데요. 저희 가게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많이 오시는데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아주머니들이 맞바람 쳐서 시원하다며 앉아서는 서로 발바닥 보이면서 티눈 자랑을 하고 계세요. 진짜 대략 난감. 근데 엄진주 씨가 더 웃겨요. 귀여워서 봐줘요. 뭐가 귀여워요. 네 티눈이 큰이 내게 큰이 이러고 있는데. 예 이거 뽑았는데 또 나왔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엄진주 씨 아유 참 대단하십니다. 이번에는 노래 세 곡 이어드릴 거예요. 이탈리아 가수 알렉시아의 해피라는 노래요. 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 드디어 사랑을 찾아서 이제 슬픔은 없어 라는 노래. 근데 사랑하면서 더 슬퍼질 수 있는데 어떡하죠. 정현모 씨는 스웨덴의 전설이죠. 아바의 맘마미야. 진짜 끝내려고 하는데 어쩌냐. 널 보면 다 무너져.

아뿔싸 이런 얘기죠. 맘마미야. 그리고 미국 밴드 세인트 모텔의 My Type. 누가 내 타입인지 모르겠어. 사랑은 쉽게 보이질 않아 라는 노래예요. 알렉시아 해피, 아바 맘마미야, 세인트 모텔 My Type.

이 음악을 들으면서 지금 퀴즈 풀 준비하고 계시는 분, 퀴즈 풀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은숙 쇼에 지금 많은 분들이 8시 팝방송에서 퀴즈 낼 때 나오는 음악인데 하셨어요. 일부만 들으셨겠죠, 그죠? 네. 이상호의 드림팝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상호가 분위기 잡고 폼 잡으면서, 그죠? 네. 퀴즈 낼 때 나오나 봐요. 이게 다른 프로에서도 코너 비즈 음악으로 많이 쓴 음악이라고 지금 알려주네요. 우리 작가가. 세인트 모텔, 마이 타입, 아바, 맘마미야, 알렉시아의 해피 세 곡이어 듣고 왔네요. 김미영 씨가 오늘 드림팝 8주년이라고 축하송 들려주시는 건가요? 우리 임선달 PD님 센스쟁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오늘 8주년이에요? 와, 상호가 잘 버텼네요. 아유, 축하합니다. 아, 우리 KBS FFM 멋진 DJ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양 씨, 백디 쪼기족 기타 생일송 할 때만 쓰지 마시고 노래도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 존 덴버 Take Me on Country Road 좋던데. 제가 진짜 가끔 그 애청자 주간에 라이브 하고는 있죠. 근데 지난번에는 안 했네요. 왜냐하면 시원찮아요, 노래가.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하죠. 오늘 여러분들 생일 맞으신 분들 행복하시라고 DJ 천이가 축하송 불러드려야죠. 좋은 일은 자꾸 만들어야죠. 축하할 일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생일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확실하게 축하 받으셔야죠. 정수진 씨, 오늘은 사랑하는 엄마 이난옥 여사님의 65번째 생신이세요. 생일 축하송 불러주시면 애청자이신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엄마 사랑해요. 오래도록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네, 수진 씨 아주 예쁜 따님이십니다. 이지 씨는 백디 항상 가족을 위해 애쓰고 고생하는 남편 박석천 생일 축하하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홍복희 씨,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 동숙이 생일입니다. 이쁜 동생 동숙이를 만나서 행복해요. 그리고 7424님, 오늘은 사랑하는 동반자 이지원 씨의 생일입니다. 형님이 축하송 불러주시면 너무너무 행복해할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세요 하셨고, 2850님은 큰딸 민지의 생일입니다. 축하송 부탁드려요. 아빠 김윤택. 그리고 4023님은 동생 김혜숙 생일입니다. 큰언니가 많이 많이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9305님은 조카 김은정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원 씨, 민지 씨, 혜숙 씨, 은정 씨 생일. 축하합니다. 곽태호 씨가 베이시티 롤러스의 The Way I Feel Tonight을 청하셨죠? 네, 준비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베이시티 롤러스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스코틀랜드 밴드고요. 10대 팬덤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틴팝 열풍을 불러일으킨 스코틀랜드 밴드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틴들이 좋아하는 가사의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이 노래도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밤 네 생각이 나서 마음이 흔들리거든. 이거 사랑이라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감정 숨길 수가 없어라는 수줍어하는 노래입니다. Bay City Rollers, The Way I Feel Tonight.

곽태호 씨가 베이시티 롤러스의 The Way I Feel Tonight 청하셨죠. 한국의 케이시 케이즘 백천님 베이시티 롤러스의 The Way I Feel Tonight 가능할까요 하셔서 들었는데 케이시 케이즘은 그러니까 케이시 케이섬이 이제 오리지널 이름인데요. 케이시 케이섬 전설의 미국의 라디오 DJ죠. 아메리칸 탑40를 진행했던 아주 부드럽고 친근하고 따뜻한 진행 스타일로 유명했던 케이시 케이섬을 이야 저하고 비유하셨다고요? 영광입니다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안경옥 씨는 모튼 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청하셨죠. 23개월 아이 키우는 엄마예요. 일어나자 하는 일이 라디오를 키는 거예요. 라디오 안 들으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아유 안경옥 씨 라디오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는 노래는 아니고요. 널 보고 있으면 숨이 막힐 만큼 좋아. 눈을 뗄 수가 없어. 널 정말 사랑해라는. 네, 이 원래 프랭키 발리라는 미국 가수의 노래죠. 그리고 원혜진 씨가 마룬5의 페이폰 청하셨죠. 백디 갑자기 그냥 마룬5의 페이폰 생각났는데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제 의무고 여러분들의 권리인데요. 덕후 아저씨 버전으로 부탁해요. 이렇게 오셨네요. 원혜진 씨 웃겼어요. 지금 나 공중전화 박스에 서 있어. 우리가 끝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예전에는 우리 둘이 진짜 죽고 못 살았는데 그런 노래가 이제 마룬5의 페이포온의 내용입니다. 노순자 씨 타방송만 들었어요. 인백션의 뺑김지만 차에서 듣다가 일하면서도 들으려고 콩오플 깔았어요. 환영해 주세요. 예, 노순자 씨 환영합니다. 다른 데 가봤자 별별들 없어요. 여기 계속 이제 여기 머무셔야 됩니다. 예. 이번에 우리 임선달 PD가 연주곡 하는 곡을 듣자고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하네요. 저희 연주곡도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네, 팝송도 좋고 연주곡도 좋고 다 됩니다. 네. 가요 신청하시려면 은 저희가 저 기술 제휴하고 있는 라라랜드에 네, 저희들이 보내드립니다. 기타 연주곡인데요. 데파페페라고요. 그 저기 저 멕시코 뭐 그룹 같은데 일본의 어쿠스틱 기타 듀엣입니다. 연주음악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기타 연주곡이에요. 터키 행진곡을 지금 준비해놨어요. 그 오스트리아의 그 세계적인 작곡가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유명한 피아노 곡이에요. 터키 행진곡을 준비합니다. 정식 이름이 이제 피아노 소나타 11번 3악장이에요. 한국에서는 이건 이제 터키 행진곡이라고 하죠. 데파페페의 연주.

0: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김은희 씨가 아 오후 근무 시작. 복권은 왜 안 되는 거야? 갑자기요? 복권 매주 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진짜. 한 번은 되시겠죠.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알리지 마세요. 1723님 평택 개인택시 김국진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이름이 김국진이요. 네,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하실 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자, 오늘 이제 끝곡 전화 시간이 됐네요. 내일은 저희가 이제 반말하는 반말데이입니다. 기억하시죠? 어디 가면 반말 재밌게 듣고 있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도 내일 한번 참여해 보세요. 오늘 끝곡은 미국 밴드 아너 소사이어티의 Where Are You Now라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넌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라는 노래입니다.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으로 김천 2터널 부근에서 정체인데요. 2차로에서 터널 보수 작업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추풍령에서 정체도 작업 여파인데요. 1, 2차로 막고 작업 중이고요. 반대 서울방향으로는 안성분기점 부근에서 정체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부근 5차로에서 작업 시작했습니다. 이후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청담대교 부근에서도 작업 중이라 잠실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다시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은 조금 전까지 작업을 했었던 종암 부근에서 더디내름 남아있고 더 가서는 연희 3차로에 추돌 사고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쌍!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근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1139님께서요. 며칠 전에 식구들이랑 남원에 놀러 갔다 왔거든요. 추어탕도 먹고 광안루 가서 춘향이가 된 것처럼 그네도 뛰었는데요. 추어탕을 엑스라지로 먹어서인지 그네가 예상했던 것보다 멀리 나가지 않아서 참 요상하다 했네요. 근데 옆에서 보시던 엄마가 야야 밧줄이 무겁다고 니 욕한다 얼른 내려오래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참 웃었네요. 이 사연 덕분에 저도 시작하면서 크게 웃었습니다. 아, 오늘 목욕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렇게 퇴치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반제이분들의 소소한 농담, 행복한 웃음과 함께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할게요.

KBS 이라디오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이명화의 통통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은디예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요.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해주세요. 시작하면서 추억탕을 엑스라지로 먹어서 그네가 예상했던 것보다 멀리 나가지 않아서 희한하다. 이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야야 밧줄이 무겁다 보니 큰일 빨리 내렸나. 추어탕 맛있죠. 예, 추어탕은 또 뭐니뭐니 해도 또 엑스라지로 먹어줘야죠. 이저몽님께서 추어탕 맛나지요. 저는 제가 직접 미꾸라지 사다가 집에서 끓여 먹고 있어요. 와, 미꾸라지 꼭 추어탕으로 해서 안 먹고요. 그냥 미꾸라지를 펄펄 끓는 냄비에 그냥 넣어요. 그래서 미꾸라지가 이제 파닥파닥 막 거리다가 이제 이렇게 죽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물 넣고 그냥 그대로 계속 끓여요. 그 뼈까지 다 녹을 정도로 계속 끓이면 그게 진짜 그 진국이 나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프면 막 몸살 나거나 진짜 심하게 아플 때 저희 엄마가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거 한 잔 먹으면요 싹 나요. 몸보신 제대로 돼요. 아 생각난다. 김명학님께서 어머니 한마디에 보약 먹은 것 같네요. 얼마나 웃었는지 기운이 번쩍 나요. 그러니까요. 이런 농담 들으면서 행복과 웃음과 이런 것들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1부

반제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할 거예요. 응디한테요 하고 싶은 말이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1부는 반제이분들 보내주신 사연에 이었어요. 은비트 1일 드라마 시간이죠. 자기야 함께 할 거고요. 2부는요. 최근 신곡을 발표한 두 미남 가수예요. 류지광 씨, 추혁진 씨 모시고 빛나는 초대석 함께 할 겁니다.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이야.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3: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태주의 비상금 인생 광고 이어서 듣고 오셨어요. 임지은님께서요. 오늘 너무 습해서 제습기 켰는데 습도가 무려 85%라고 뜨는 거 있죠? 와, 어항 속에서 살고 있었나 봐요. 제습기 돌리고 나니 집이 뽀송해져서 쾌적해졌어요.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제습기를 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야 했는데 집이 조금 축축한 것 같길래 저희 집에 제습기가 엄청 큰 거거든요. 박물관에서 쓰는 제습기를 샀어요. 작년 여름에 제습기가 필요 없는 줄 알고 저는 그냥 살고 있다가 벽에 곰팡이가 핀 거예요. 습해가지고 온 집에 그게 퍼져가지고 도배를 다시 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제습기로는 안 된다. 나는 집을 말려버리겠다. 이래가지고 박물관에서 쓰는 제습기로 사가지고요. 그 한 번 틀잖아요. 왕 소리 나면서 그냥 집을 말려버려요. 아 근데 아가가 태어나가지고 그걸 언제 틀어야 되나. 애가 놀랄 텐데. 아 아무튼 저도 틀어야겠습니다. 에, 습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4615님께서 응디 저 혼자 마늘밭에서 풀 뽑고 있어요. 남편은 옆밭 주인 아저씨랑 막걸리 마시면서 얘기 나누는데 끝이 안 나네요. 너무 부럽다 남편분. 옆밭 주인 아저씨랑 막걸리 한잔 하신 거 너무 부럽다. 이 날씨에. 김장세님께서 응디 출석합니다. 오늘 점심은 순댓국 먹었습니다. 출석 잘하셨어요. 순댓국 드셨군요. 그냥 이렇게 국밥 한 그릇 뚝딱 말아먹고 그냥 간단히 먹고 싶을 때 있죠. 국밥 너무 좋아하는데 혹시 양파도 같이 드셨습니까? 국밥 먹을 때는 생양파 막장에 찍어가지고 먹어줘야 되는데. 0390님께서 응디 5월에 모기한테 물리는 일이 생겼네요. 가족들 중에 저만 모기에게 잘 물리는 편인데 회사 점심시간에 모기한테 물리고 말았어요. 물린 부위가 서서히 부풀어오르고 있습니다. 속상합니다. 벌써 모기가 있어요? 어머 세상에. 덥긴 덥나 봐요. 벌써부터 모기가. 옛날엔 진짜 5월에 모기는 상상도 못했는데 8월 돼야 그죠? 7월 때 슬슬 보이기 시작해서 8월 때 나왔었는데 요즘은 뭐 4월 달에도 모기가 있다고 하니 아 진짜 여름이 빨리 오긴 하는 것 같아요. 그 모기 깊이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뿌리는 거 뭐 붙이는 거 뭐 스티커 같은 것도 있고 팔목에 시계처럼 차고 다니는 것도 있던데요. 그런 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기 잘 물리시는 분들은 그런 거 조금 해보세요. 지아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황우림의 호르모니모니 잠깐만요. 황우림의 호르모니모니모 그리고 장혜리의 정열의 꽃

황우림의 호르몬이모니모, 장혜리의 정열의 꽃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7102님께서 강씨 일하는 중에 몰래 들으면서 엉덩이까지 못 흔들고 발만 까딱까딱 하는 중이요. 엉덩이까지 흔들면은 라디오 몰래 듣는 거 이제 걸리니까 발만이라도 까딱까딱 해주세요. 8006님께서 응디 저희 대표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점심 먹으러 가려고 하니까 이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냐고 하시고 퇴근하려고 나오면 또 업무 얘기를 붙잡고 왜 그러시는지 왜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다가 왜 그러는 거예요? 점심시간에는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뭐 점심시간에도 점심 먹지 말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또 퇴근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업무 얘기로 붙잡는 거면 뭐 돈 더 주시게요? 돈 더 주시면은 깊이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일 더 하다가 갈 수 있죠. 정말 방성경님께서 응디 해난다고 해서 해 난다고 해서 고사리 널었는데 해가 안 나와요. 서울에 해 떴으면 해 좀 보내주세요. 여긴 해 떴는데 어떻게 보내주지? 쨍한디 여기는 여의도는 그냥 쨍해가지고 눈이 부실 정도예요. 해 난다고 해서 고사리 널어놨는데 어떡하지? 하하 그것도 또 그 해에 바짝 말려야지 또 애매하게 말려놓으면 안 되지 않아요? 내일까지 널어놔도 되나? 내일에 해가 뜰지 한번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이고 김은실님께서 볼일 보고 집에 들어왔다가 다시 커피 약속 생겨서 나왔는데 양산 들고 나오니까 훨씬 덜 덥네요. 반지분들 외출할 때 양산 꼭 챙기세요. 맞아 요즘 자외선 차단제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양산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참 양산이요. 생각보다 잘 잃어버리고 잘 안 들고 다니던 거라서 잘 잃어버리고 그리고 좀 가볍고 이렇게 가방에 딱 휴대하기 좋은 그런 사이즈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러면 또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막 안 들고 다니게 되는데 옷에 또 어울려야 되잖아. 그렇다고 여러 개 살 수도 없고 참 이 양산 들고 다니면 참 좋을 텐데. 황희연님께서 응디 16개월 아기 밥 먹이면서 듣고 있어요. 아기가 제가 만든 미역국이 맛이 없는지 미역을 다 던져버리네요. 상처받았어요. 제 미래 모습이군요. 예, 이제 이유식 시작하면 처음에 이제 미음부터 시작하죠. 쌀 미음부터 해가지고는 먹는데요. 그러다가 밤새도록 다지고 끓이고 해가지고는 이제 첫입 딱 먹였는데 팍 하고 뱉어버린대요. 그리고 뭘 다 먹여놓으면 또 분수도 하고 뭐 난리도 아니래요. 그래서 그 밤새도록 열압해서 고생하면서 만든 그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요즘은 시켜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애기 거 요즘 뭐 잘 나온다고 유기농으로 해서 되어 있는 거 그러면 그나마 뱉어도 그래 내 노동값은 안 들었으니까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하면은 몸 힘들지 시간 되지 그리고 거기다 재료값은 또 좀 비싸요. 좋은 거 먹이려고 또 좋은 거 사겠지. 시간 드리고 이런 거 요즘은 아끼려고 시켜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먹다 보면 맛있을 텐데 아가야 잘 먹어줬으면 좋겠다. 엄마 노력을 좀 봐서라도.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노래 듣고 왔어요. 반지의 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합니다. 김용빈의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내 친구 중에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친구가 있거든. 그래서 가끔은 나 너무 피곤해.

0: 따따따따 아이고 벨소리 한번 참 좋다. 시원시원하잖아. 그나저나 누구지? 어머 내 친구네. 여보세요. 유리마 큰일 났어.
1: 왜 뭐가 큰일이야? 무슨 일 있어?
0: 나 스킨케어 제품이 다 떨어졌어. 근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 나 뭐 살까? 뭐 사지?
1: 뭐야 난 좀 큰일 난 줄 알았잖아. 알았어 내가 쓰는 거 링크 보내줄게. 그거 괜찮아.
0: 알았어 전화 끊고 보내줘. 잠깐 너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 나 뭐 먹지?
1: 뭐야 그런 거 알아서 해. 오케이 전화 끊고 바로 화장품 링크 보내줄게.
0: 띠링
1: 뭐야 문자 뭐야. 전화 끊자마자 또 보냈어?
0: 유림아 다음 달에 우리 엄마 생신인데 선물 뭐 할까? 너는 엄마 생신 때 뭐 드렸어? 그것도 링크 좀 보내줘. 띠링 유림아 너 가족들이랑 식사할 때 어디가? 나 거기도 링크 좀 보내줘. 띠링 유림아 나 남자친구랑 500일인데 이벤트 뭐 해주지? 추천 좀 해줘. 유림아 나 면접 보는데 뭐 입고 갈까? 유림아 나 남자친구네 누나랑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선물 준비해야 될까? 꽃 살까? 어떡하지?
1: 친구야 제발 그만 좀 물어봐라. 내가 AI냐? 그렇게 궁금한 게 많으면 스스로 검색을 좀 해. 나도 피곤하다고. 제발 나한테 그만 좀 물어보라고.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김성환의 묻지 마세요 였습니다. 오늘은 이유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친구가 유림님한테 뭐만 있으면은 그건 어딨어? 그건 뭐해? 그건 어디야? 그건 어떻게 할까?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친구한테 김은성님께서 친구한테 너무 의지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하라는 거를 그냥 다 알겠어 하고 좀 수긍하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은 되게 믿나 봐요. 그렇죠? 이민지님께서 귀찮게 하네. 귀찮지. 유림님 입장에서는 귀찮긴 하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하나하나 이렇게 다 물어보는 거면, 심지어 면접 보는데 뭐 입고 갈까? 이거 옷이 뭐가 있는지는 알기는 해요. 아니 뭐 그 예를 들면 뭐 하얀색 셔츠에 검정 정장 입고 이런 것까지 말해줘야 되는 건가? 77엉이님께서 유림아 귀에 피나겠다 진짜. 설점식님께서 찰떡 연기 최고. 이은정님께서 요즘 검색만 해도 더 자세히 찾아주는데 친구가 참 눈치코치가 없네. 그러니까 검색해도 찾아주는 게 많은데 약간 자기 스스로 검색 못하는 사람들 있죠. 저 같은 사람. 근데 저는 이렇게 누구한테 내가 검색을 못한다고 해서 누구한테 막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찾아보는 것도 못하는데 뭐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못해서 이 친구한테 계속 의지를 하는 거죠. 한상민님께서 유림아. 김미자님께서 유림아 나 내일 병원 가는데 뭐 입고 가지? 추천 좀 해줘봐. 이 정도면 AI 이름이 유림인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이희숙님께서 혼자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친구 우째 피곤하게 하네요. 의존형. 그니까요. 근데 이런 친구한테 이런 건 좀 너가 알아서 해 이러면 진짜 심하게 상처받을 텐데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아니면은 계속 뭐 AI한테 물어봐. 아니면은 뭐 인터넷 검색창에 그냥 뭐뭐라고 치면 나올 거야. 너가 한번 찾아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대답해 주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해봐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이런 사연을요, 저한테 보내주시고, 저기, 유림 씨 친구분이랑 같이 라디오를 한번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유림님이라고 안 하고 이런 사연을 빗대가지고 뭐 얘기를 해가지고 아우 정말 친구 너무 피곤하겠다. 혹시나 이러신 분들 있으시면 AI를 잘 활용하시거나 검색창을 잘 활용하시거나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같이 듣고 있다가 조금 뜨끔하지 않을까요?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저래 뭐 이러면서. 근데 유림아 끝나고 뭐 먹을 거야? 유림님 힘내세요. 아이고. 은비트의 짧은 1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어요. 자기야 게시판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면 들려드립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저구의 잃어버린 정, 그리고 홍자의 시네마 천국.

0: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이게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5: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1120님께서요. 은비트 들으시면서 을지로에서 일하시는 태양이 어머님. 20년 전 오늘 태양이 났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20년 동안 키우시느라고 또 고생하셨습니다. 방학동 혜진이 엄마가 전합니다. 태양이랑 혜진이랑 친구예요? 어, 뭐지 뭐지? 어, 태양이가 생일이구나 오늘. 그죠? 어, 태양이라고 해도 되나? 저보다 나이 많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태양님 에, 생일 축하드리고요. 낳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 안정래님께서 응디, 저 우연히 10년 전 같이 일했던 분과 우연히 마주쳤는데요. 서로 얼굴을 한참 뚫어지게 보고는 우리 어디서 봤더라? 저 알죠? 라는 말을 주고받다가 겨우 알아봤네요. 아무튼 알아보고 반가웠어요. 저도 한 10년, 20년 전에 일했던 분이 연락이 오셨는데 저 아직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서 큰일이에요 진짜로. 어 근데 분명히 그때 이름은 기억나거든요. 아 그때에 같이 어 이런 이름을 가지신 분이랑 일을 했었던 기억은 나는데 와 전혀 그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참 사람의 기억력이 무섭습니다. 6720님께서 요즘 새벽 등산하면서 다이어트 했더니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나른해서 쉬고 있어요. 트로트 들으면서 힐링 중입니다. 좋겠어요. 다이어트. 나도 다이어트 하고 싶다. 야, 계속해서 들어주시고요. 2부에서는요. 오늘 류지강 씨, 추혁진 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 준비 중이거든요. 잠시 후에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1부 끝곡으로 두리의 그대가 우는 밤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은 광교터널 부근에서만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발안에서 사고가 있었던 팔탄 분기점 부근까지 5km 구간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일찍에서 금천교까지 밀리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은 일찍 분기점에서 광명터널 사이 교통량 많아졌습니다. 이후 남동에서는 양방향으로 밀리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방향 반포대교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여파로 청담대교부터 더 정체가 심해져 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진 지 4일째인 오늘 여전히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본부 앞 사이는 양방향으로 전면 통제 계속되고요. 열차는 KTX를 포함해 120여 편의 운행이 중단된 상황인 만큼 이용전에 미리 잘 확인해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근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장윤정의 어머나였습니다. 짜잔, 스튜디오 콩으로 이동했어요.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류지광, 추혁진 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으로 돌아올게요.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

0: 오늘 모신 두 분은요, 닮은 듯 다른 듯 닮은 모습을 가진 분들입니다. 일단 이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트로케 트리우스.
1: 땡큐.
0: 마성의 동굴 보이스 류지광 씨. 그리고 미스터 츄 입술 위에 츄 추혁진 씨. 자, 지금부터 두 분의 공통점도 알아보고요, 차이점도 알아볼게요. 류지광, 추혁진 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

0: 오, 깜짝이야.
1: 아, 은근. 미나라 트로트. 오랜만입니다. 아, 예.
0: 오, 깜짝이야.
1: 아니, 이제 오랜만에 나왔는데.
2: 예, 맞아요.
1: 오랜만에 나왔는데, 우리 가은 씨가. 네. 그 사이에 이제 결혼도 하셨고.
2: 예, 맞아요.
1: 이제 출산도 하셨고.
3: 예, 와, 축하드립니다.
2: 아니, 아, 감사합니다.
1: 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아. 아, 물론 원래도 좋았는데.
2: 예, 예, 예.
1: 뭔가 조금 너그러운 표정.
2: 이제
1: 엄마의 그런 표정.
2: 이제 엄마의 표정. 맞아요.
1: 되게 좋아졌다, 진짜 얼굴이.
2: 그러니까요. 예. 유주광 씨 안 나온 사이에. 예, 많은 일들이

0: 있었습니다.
1: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진짜.
0: 그러니까요. 예. 아, 류지광 씨는 2년 네. 만에 만나는
1: 맞아요.
0: 거고요.
1: 아, 진짜 오랜만에 온다.
0: 추혁진 씨는 네. 작년 4월에 보고 지금 1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2: 네, 약 1년 됐습니다.
0: 두 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1: 혁진이랑 저랑은 거의 비슷한 게 뭐냐면은 네. 이제 일단은 운동 아니면은 네. 낙이 없는 그런 부류이기 때문에
0: 네. 추혁진 씨 운동하세요?
2: 이제 클라이밍을 되게 오래 했다가 요즘에는 이제 골프를
1: 골프로 가죠. 골프.
0: 네. 류지광 씨
1: 저는 그냥 이제 골프는 혁진이만큼은 아니고 저는 이제 발 부상 이후로 웨이트 아니면은 웨이트. 뭐 그냥 뭐 자전거 타고 뭐 도장 가서 그냥 뭐 샌드백 두들기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0: 복싱 같은 거?
1: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근데 이제 축구는 끊었고.
0: 예. 어허. 예. 지금 괜찮으세요? 그러면 다 나오셨어요?
1: 다 났어요 이제. 3년 걸리더라고요.
0: 이야. 오래 조심하세요. 걸렸어요. 조심해야 예, 됩니다. 예. 백선미님께서 와 블링블링 잘생긴 최혁진님 동굴 보이스가 매력적인 멋있는 유지강님 예. 두 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다렸어요.
1: 멘트가 아주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작가님 아니시죠? 예,
0: 예. 미민지님께서 예. 트로트계의 프린스 지강 오빠 혁진 오빠 예. 반가워요 라고 해주셨고 미소관님께서 지하 600m 동굴 예. 보이스 유지강님 멋지고 시원한 보이스의 예, 예. 최혁진님 두 분 오시니 선풍기가 필요 없네요. 동굴보이스 한번 보여주세요.
1: Thank you. 땡큐. 가은이 이 웃음소리 오랜만에 듣는 거. 약간 이 웃음톤 두 명 있잖아요. 트로트에. 장윤정 은가은.
0: 아직도 이렇게 웃고 있어요.
1: 네, 좋습니다. 네. 예.
0: 두 분은 어떻게 뭐 평소에 그러면은 친분이 있어요?
1: 혁진이는 이제 우리는 지인이 교집합이 왔죠.
2: 네, 그 자리를 하게 되는 네. 경우가.
1: 뭐 누구 생일이다 그러면은 네. 항상 있고 교집합이 같이. 네, 교집합이.
0: 그렇구나. 네. 그럼 두 분은 뭐 따로 이렇게 약속해서 만난 적은 없고?
1: 그런 적은 없고 이제 그럼 계속 이제 뭐
2: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네,
1: 이제 같이 라운딩 한번 나가자 그러는데 나가자 하면 1년이 지나가 버리니까.
0: 맞아요. 네, 우리 거죠, 서로 뭐. 약속 잡기 힘들어.
1: 맞아요.
3: 맞습니다. 예.
0: 자, 두 분 오늘 모신 이유가 있어요. 두 분 다 최근에 신곡이 네. 발표됐습니다.
1: 예, 맞습니다.
0: 네. 예. 가수에게는 뭐 신곡 나온 것만큼 큰일이 없죠.
1: 맞습니다.
0: 자, 이 코너를 시작해야 또 신곡 자랑하실 수 있거든요. 예. 일단 외쳐봅니다. 30초 셀프 홍보 타임. 자, 30초씩 드릴 거예요. 이거 네. 모르죠, 유지광 씨.
1: 예, 혁진이
2: 저는 해봤습니다. 예.
1: 먼저 보여준다고요.
0: 네. 유지광 씨가 네. 네. 오고 가고 생겼어요.
1: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
0: 맞아요. 네, 30초 야. 동안 셀프 예. 홍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추혁진 씨 먼저 하실래요?
2: 네네.
0: 네, 좋습니다. 30초.
2: 이거 뭐 하면 되나요?
0: 네?
2: 네.
0: 시작됐어요.
2: 안녕하세요. 미스터 추혁진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뻐치나 매치나라는 신곡이 나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춤을 추지 않는 그런 트로트 곡을 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나왔고요. 가사도 되게 좋아요. 뭔가 어뻐치나 매치나 매 한 가지인데 너무 아등바등 살 필요 없다. 제가 지금까지 아등바등 살면서 이렇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우리 또 은가운도 나와 또 현호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우리 지광이 형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1: 땡큐.
2: 네. 땡큐.
0: 별로 그렇게 할 말이 없으신가요?
2: 아 좋아요. 할 말 다 했어요.
1: 신세 인상도 신세 네.
2: 할 말 다 했어요?
0: 네. 아 예 그래요? 네. 아 저까지 챙겨주시고 우리 남편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1: 착해.
0: 어퍼치나 매치나 네. 이게 아등바등 살아왔기 때문에 네. 만든 노래예요.
2: 그런 곡 같아요. 이게 정말 어떤 노래를 내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팬분들도 뭘 해야 좋아하실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저 같은 스타일이 이왕 하는 건 무조건 잘해야 되고 할 거면 제대로 해야
0: 그렇지.
2: 되고 그런 성격이라 무조건 잘해야 돼. 막 예. 아등바등 막 이렇게 살아왔는데 뭔가 요즘에
0: 좀 내려놨어요.
2: 저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1: 나이를 먹어.
0: 너무 좋죠.
2: 그런가 봐요, 형. 30대 중반이 되면서
1: 원래
0: 사람이 살면서요 자기 성격을 바꿀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와요. 근데 그거를 지나치면은 평생 못 고치는 건데 잘 캐치하셨네요.
2: 그래서 지금 저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노래가 되게 크게 다가오고.
1: 근데 어퍼치나 매치나 그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2: 어퍼치나 매치나 매 한 가지인데 너무 우리가 아등바등 살 필요.
0: 근데 유지광 씨는 왜 추혁진 씨가 아등바등 살았다니까 그랬나 뭐 이렇게 왜 추임새 넣으신 거예요?
1: 귀엽잖아요.
2: 왜?
1: 귀엽고 저기 나는 어퍼치나 매치나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유도를 배웠었나. 그래서 이걸로 뭐, 했나.
0: 자 유지광 씨가 준비되셨어요?
1: 예, 준비됐습니다.
0: 자 30초 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땡큐맨 동굴맨 류지광입니다. 저는 신곡이 이쁜이 꽃뿐이라는 곡이 나왔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0: 발라드 버전, 이게 발라드 버전이라고 나왔다.
1: 발라드 버전 이미 나와 있고.
0: 나와 있고.
1: 댄스는 아직 나오기 전인데.
0: 댄스 버전도 만드시는 거예요?
1: 빛나는 트로트에서 제가 부르려고.
0: 오. 오~ 네. 근데 류지광 씨 하면 또 그 네. 팔다리 긴데 거기다가 막 춤추면서 하면 진짜 신나거든요.
1: 저 같은 사람들은 많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0: 어 맞아요. 조금만 움직이는데. 네,
1: 많이 움직이는 거 우리 혁진이 같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화려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고 저 같은 사람들은 살짝 살짝만 움직여줘야 되지 너무 그러면은 정신 없어요.
0: 어 근데 예전에 그 무슨 노래였죠? 네. 얼마 전에 그 빛난 토르트 나와가지고 부르셨던 노래.
1: 똑같은 사람.
0: 어 똑같은 사람. 그거 할 때 다리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너무 신났거든요. 어
1: 그거까지는 뭐 괜찮은데 어. 그 이상을 추면 안 돼요 저는.
0: 그런 느낌입니까?
1: 네 맞습니다.
0: 어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었어요. 네. 평소에 이게 무대 일을 할 때 이게 행사장이나 그런 데서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옷을 왜 이렇게 야하게 입으세요?
1: 어머나
0: 옷을 야하게 입으세요? 네.
1: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죠.
2: 아, 뭐. 의도한 거예요?
1: 아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무대에서는 최대한 화려하고 섹시하고 멋있게 해야
2: 섹시하게.
1: 우리 관객분들이 호응을 하잖아요. 네.
0: 아, 추혁진 씨도 네. 약간 섹시한 컨셉 아니에요?
2: 아니 근데 의상으로 노출을 하지 않고
1: 노출을 많이 안 해요.
0: 그 질문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추혁진 씨 옷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2: 아니, 너무 전 너무 좋은데
1: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명치 위로 만든 건데 이게 늘어난 거야.
0: 안성훈 씨도 요즘 명치 막 드러내고 그런 거 입으세요.
2: 아 해야 되나 보다.
1: 그럼,
0: 약간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네.
1: 오, 팬분들은 또 그걸 좋아하십니다.
0: 오케이. 그렇다고 짧은 반바지를 입으실 수 없으니까 위라도
1: 그건 민폐죠 민폐.
0: 그럼요. 네. 그리고 복싱하셔서 몸도 좋으시니까 뭐 좋죠.
1: 아유, 그냥 뭐.
0: 자 그럼 이쯤에서 반짤분들 네. 기다리신 라이브 한 곡 청해볼게요. 네. 추혁진 씨 먼저 가볼까요?
2: 네.
0: 네. 이 노래 불러주셔야죠. 엇버치나 매치나.
2: 가보겠습니다.
0: 네. 예? 우리 반짤분들께서는 라이브 반응 사연과 함께 주제 사연 보내주세요. 야, 주제는 예. 내 인생 최고의 아등바등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반짤분들께서 나 살면서 가장 애써봤던 적, 나 살면서 가장 아등바등 노력했던 기억이 있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내와 연애할 때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잠깐 얼굴 보고 퇴근하고 얼굴 보고 집에 와서 바로 기절했을 때 와 그때가 제 인생 최고의 아등바등했던 순간입니다. 덕분에 결혼할 수 있었어요. 이런 사연 환영하고요. 회사에 들어간 첫 해에 진짜 아등바등 열심히 살았어요. 제 존재감을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입사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도 환영할게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요. 샌드위치 보내드릴게요. 자, 사연 기다리면서 추혁진 씨의 신곡이에요. 엇버치나 매치나 라이브로 청해드릴게요.

0: 씨의 어퍼치나 매치나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류지광 씨 같이 소개해볼까요? 이은정 님께서 좋구나 라고 해주셨고요.
1: 네네.
0: 윤세우 님께서요.
1: 와 멋있다 추혁진.
0: 정승현 님께서 오 노래 너무 좋아요. 네. 77 엉이 님께서요.
1: 노래 우리의 삶이 녹아있네요.
0: 아. 진짜 어퍼치나 매치나.
1: 역시 잘해.
2: 아 감사합니다.
0: 노래 가사도 참 좋고요.
1: 네. 유도협회에서 아마 주제가곡으로 하지 않을까.
2: 약간 노리고 있긴 한데.
0: 네. 오, 좋다 좋다. 자 이번에는 두 분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일단 외치고 시작합니다. 류지광 추혁진 누구냐 넌.
1: 누구냐 넌. 누구냐 넌.
0: 첫 번째 질문 두 분에게 동시에 드릴게요.
2: 네.
0: 이번에 발표한 신곡을 위해서 추혁진 씨는 춤을 포기하고 류지광 씨는 춤을 선택했다고 하던데 맞나요? 추혁진 씨,
2: 네.
0: 어퍼치나 매치나 이 노래에 춤 안 춰요?
2: 어, 안무가 없어요.
0: 우와.
2: 그러니까 포기를 했다기보다는 잠시 내려놓은
1: 안 하는 거지.
2: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항상 춤추면서 노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다른 추혁진도 있으니까
0: 진하게 그냥 노래에 집중하면서 트로트를 하겠다.
2: 이런 것도 잘할 수 있고.
1: 저는 이제 완전 우리 그러니까 혁진이 저랑 반대예요.
0: 네.
1: 저는 예전에 이제 뭐 팬텀 싱어도 그렇고 완전 서서 하는 노래만 하다가 트로트 하면서 그치, 그치, 그나마 그치. 좀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춤이라고 하기는 너무 안 되고 안무
0: 잘 추시잖아요.
1: 안무. 가사에
2: 쇼맨십이 너무 좋아요.
0: 그런 거
1: 맞아요. 율동이죠.
2: 제스처가 너무 좋아.
1: 혁진 입에선 율동을 추는 거죠. 율동.
0: 네. 그렇죠. 추혁진 씨도 워낙 또
1: 그럼 뭐 댄스
0: 댄스로
1: 머신이지.
0: 유명하시니까.
1: 그럼요.
0: 네. 근데 왜 이번에는 그냥 뭐 이번에도 이런 모습은 있다 그냥 그런 느낌으로.
2: 이번에는 제가 뭐 춤을 추고 뭐 이렇게 내세우기보다는 관객분들과 눈을 보면서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1: 아이콘택. 네,
2: 뭔가 이 가사 말도 전달을 하고 싶고 이 현장도 느끼고 싶고 이제 그런 걸 주로 목적을 삼아가지고
1: 네, 아까 보니까 했어요. 팬분들이랑 계속 눈 마주치시면서
2: 네.
0: 이제 뭔가 좀 다르게 다른 생각이 계속 드나 보다.
2: 그 과도기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좋게 변하면 좋은 거죠.
2: 그쵸,
0: 좋아요.
1: 너무
0: 노래도 너무 잘 어울리고.
2: 뭐라고요?
1: 너무 변하지 마.
2: 아 오케이. 아 그러진 않고.
1: 그러진 않고.
2: 그냥 뭔가 나만의 시간을 조금 그치. 가지려고 하는 편.
1: 성숙해지는 거지.
0: 그렇죠, 그렇죠. 자 다음 질문 갑니다.
1: 예.
0: 다음 질문 류지광 씨한테 드릴게요.
1: 어 저요?
0: 1985년생인 류지광 씨.
1: 예예. 연생까지 얘기를.
0: 죄송해요. 여기 적혀있어. 작가님 수정해주세요. 자 이상형이 개구우먼이라던데 맞나요?
1: 이거는 제가. 그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이미 저 방송에서 밝힌 바가 있죠. 우리 김지선 개그우먼 김지선
0: 네.
1: 지선 누나가 제 이상형이었어요.
0: 우와 그랬구나.
1: 팔방미인이시잖아요. 팔방미인.
2: 매력 있으시죠.
0: 이상형이 나를 웃게 만들어주는 유쾌함을 가진 사람.
1: 맞아요.
0: 오.
1: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런 이제 외적인 것도 있지만 남편분을 향한 이 사랑이 진짜 진심이 느껴지시더라고요. 같이 막 이렇게 막 식단도 하시고 그게 와 너무 이상형이다 이런 생각을
0: 그럼 한데. 지금까지 이런 이상형의 여성을 만나보신 적은 있어요?
1: 없으니까 결혼을 못했겠죠.
0: 결혼하고 싶으세요? 할 사실
1: 거예요?
0: 아 그래요?
1: 그럼요.
0: 오.
1: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0: 아 진짜요?
1: 달려오고 있어요 지금.
0: 누가요?
1: 저기서
0: 이상형이?
2: 보여요? 보여요?
1: 지금 아직
2: 안 보여?
1: 약간 흐릿해 지금. 안 깨껴 있어 지금. 올 것 같아.
0: 와요?
1: 올 것 같아.
0: 자 최영진 씨 질문 드릴게요. 최영진 씨 최근 방송에 출연해서 도축어 플러팅을 하셨다는데 도축어 플러팅이 뭐예요?
2: 그러니까 이제 저희 친척분들과 어머니

0: 님이 같이 도축업을 하세요. 오. 경기도 이천에서.
1: 어, 진짜?
0: 네, 그래서 이제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이제 대박. 판매장을 어. 하고 계신 네. 하고 있는데 네. 어, 이제 최근에 살림남이랑 편스토랑에 나가게 되면서 네. 어, 어쨌든 제가 뭐 선물의 의미로 좀 고기를 많이 싸서 제가 손질도 해드리고 구워드리기도 하고
2: 제대로네.
3: 박서진 씨 어. 어머님 생신을 축하하면서 등갈비 해체 쇼를 보여주셨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거예요?
0: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등갈비 한 판이 있으면 그냥 막만 벗겨내고 그냥 결에 잘 맞춰서 썰면 어? 되는 거라 어.
3: 뭔가 전문가 같아.
0: 어. 아, 제가 위험한 것들은 못하죠. 그런 건 이제 부장님들이 하셔야 그치, 되고 그치. 이제 부상의 위험이 없는 것들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3: 제가 지금을 잘못 보나요?
1: 왜죠?
3: 김용빈 씨에게는 100만 원어치의 고기를 선물하고 아. 박서진 씨 부모님에게는 한우랑 돼지고기를 선물하셨다. 100만 원어치요?
0: 아, 용빈 씨? 에?
2: 나도 좀 보내줘.
3: 잠시만, 그러니까 저는요?
0: 잠시만요. 용빈 씨는 어, 뭔가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그래서 좀 보양 너무 바쁘기 때문에 보양을 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아마 100만 원 이상이 될 것 같고
2: 그치 용빈이 좀 살쪄도 네. 돼요 걔는.
0: 너무 말라가지고 해도 기력이 없어서 고기도 어? 좋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서진 씨도 이제 같이 방송을 하게 되면서
3: 친해졌어요.
0: 또 어머니가 또 마침 생신이셔가지고 네, 제가 많이 이제 이렇게
2: 그래, 우리 부모님을 해드리고
3: 네. 원래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좀 베푸는 스타일이세요?
0: 어 베푸는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제가 받는 게 익숙하지가 않다 그래야 되나? 무언가를 네,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3: 난 왜 주기만 할까?
0: 아 그런 것보다 어 이것도 제가 보답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제가 주고 싶어서 주고 이렇게 드리는 건데. 제가 저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 요즘에 뭔가 왜 이렇게 그런
3: 거 오지? 이런 거 오지? 네. 맞아요. 네.
0: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맞아. 좀 중심으로
3: 맞아요. 본인 결국은 본인을 사랑해야 모든 주변을 맞아, 돌볼 맞아. 수 있고 맞아요. 오, 뭐 어디 무슨 일 있었어요?
0: 아니, 그런 거 아닌데
2: 딱 시점이 온 거
0: 아, 그래요?
2: 딱 왔어.
0: 지금도 원래 이래.
3: 류지광 씨도 아, 그런 적 있었죠?
2: 그럼요. 저도 오죠. 근데 내 자신을 사랑 이게 스타트야. 내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진짜 사랑할
0: 그러니까, 수 있어. 그러니까 예. 맞아 그런 거 같아요.
2: 오지. 나이 먹는 거예요 이제.
3: 맞아요. 자연스러운 어, 나이가 뭐, 어떻게 되세요?
0: 저 92, 저 현호랑 동갑인데.
3: 아 친구구나.
2: 92년생.
0: 네, 현호랑.
3: 아 그치. 맞아요 맞아요. 그때 됐지, 되면 이제 올 때 됐지.
2: 아, 그럼.
3: 자 그러면 네. 최유지 씨는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고 계시고 유지광 씨 라이브 한 곡 들을게요. 아,
2: 알겠습니다. 네.
3: 이쁜이 꽃뿐이 신곡입니다. 야. 우리 반지분들 라이브 반응 사연과 함께 주제 사연 보내주세요. 주제는 내 인생 최고의 아등바등입니다. 살면서 가장 애써봤던 적, 아등바등 노력했던 기억 보내주세요.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사연 기다리면서 류지광 씨의 노래 궁금하시죠?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이쁜이 꽃뿐이

0: 땡큐.
1: 유지강 씨의 이쁘니 꽃뿐이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추혁진 씨 같이 읽어볼게요. 네. 홍종원 님께서 이쁘니 꽃뿐이 저 부르는 줄. 77엉이 님께서요.
2: 못난 누나도 이쁜이로 봐주실 거죠?
1: 정승윤 님께서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네. 지광님 율동 귀여우세요.
0: 아우 감사합니다.
1: 아, 근데 진짜 작게 주시네요.
0: 네 진짜.
1: 근데 큰, 커 보여.
0: 큰 안무가 없어요. 큰 안무가 없어.
1: 아, 네. 네. 근데 되게 조금씩 이렇게 살짝 1m 내에서 움직이는데도
0: 느낌 있었어요?
1: 느낌 있어요.
2: 이게 되게 가성비가 좋다고 하죠.
1: 그러니까 네.
2: 이 정도로는 땀이 많이 안 나요.
1: 맞아요. 네. 팔다리가 좋아, 가성비가 좋다.
0: 안무가 되게 쉬워요. 그쵸? 네. 진짜 쉬워.
2: 노래도 그러니까요. 되게 쉽고
0: 이렇게, 제 수준에 맞췄어요.
1: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이번에는요 반제분들께서 보내주신 주제 사연 만나보기 전에 예, 예. 공식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0: 네.
1: 빛나는 트로트를 위해서 준비한 개인기가 있으신가요? 여기서 이게 튀어나온다.
0: 이게 또 이게 개인기. 공식이에요, 이게?
1: 네. 항상 한 번은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 낄 줄은 몰랐는데.
0: 개인기 지금 끊고 있는데 지금.
1: 개인기를 왜 끊고 있어요? 오랜만에.
0: 개인기요? 아니 맨날 없어요 새로운 게 그래가지고. 예.
1: 근데 저는 유지광 씨 개인기 기억 안 나니까 해주셔도 돼요.
0: 안 먹었어?
1: 뭐였죠?
0: 아, 저 예전에 그 이정재 씨를 많이 했어요 제가.
2: 톤이 비슷하지.
1: 모르겠어.
0: 관상도 많이 했었고 했는데.
1: 기억 날라 그래. 예. 자 해봅시다.
0: 아 이거 참 헌데 관상가 양반. 생각해보니 영 이상하구만. 난 이미 2년 전에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난다니.
1: 와.
0: 네, 요거 뭐 옛날
1: 진짜 많이 똑같다. 추혁진 씨 놀랐어요?
0: 진짜? 그 정도는 아니야.
1: 근데 진짜 똑같아요.
2: 똑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진짜?
0: 바로 넘어가시죠.
1: 추혁진 씨 괜찮겠어요?
2: 저 이거 한번 배워봐도 돼요?
0: 약간 목을 왜냐면 갈아야 돼.
2: 아니 왜냐면 저도 한 저음 하거든요.
1: 그래요? 한번 해봐요.
0: 생각해보니 영 이상하구만.
2: 생각해보니 생각해보니 영 이상하구만.
1: 잠깐만. 이거 그분인데?
0: 된다.
2: 생각해보니 영 이상하구만.
0: 이경영 아니야 지금?
1: 그러니까 이경영이잖아.
0: 이경영으로. 세상이랑 참 재밌어.
2: 세상이랑 참 재밌어.
0: 이게 이게 낫네.
1: 좋다.
0: 이게 낫다. 이게 낫다. 이게 낫네.
2: 이걸
0: 요거로 가야겠다. 이경영으로. 요거 가야겠다.
1: 세상이랑 참 재밌어.
2: 세상이랑 참 재밌어.
0: 야, 인생이랑 참 재밌어.
2: 인생이랑 참 재밌어.
0: 그 이게 낫다. 이게 낫다. 이게 낫네.
1: 와.
0: 그리고 딱 한 다음에 이게 시계 푼 다음에 이제.
1: 유지광 씨 덕분에 추혁진 씨가 개인기 하나를 발견했네요.
2: 오케이.
1: 뭐 안 아프세요 두 분?
0: 아파요. 이게 하루에 한 번만
2: 해. 이 두 번만.
0: 이거 노래하기 전에 하면 뭐 가.
1: 그러니까.
0: 물 한번 먹어야겠다.
1: 자, 그렇다면 이제 반제분들이 보내주신 내 인생 최고의 아등바등 주제사연 만나볼게요. 저부터 읽어볼게요.
0: 네.
1: 1804님께서 저는 살 빼려고 진짜 아등바등 했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루에 한 번만 밥 먹었어요. 지금은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살은 포기했어요. 왜 그럼 그분이랑 잘 안 된 걸까요?
2: 그런가 보다.
0: 저는 행복의 기준이 일단 저부터 시작합니다. 본인이 먹고 행복하면은 되는
1: 맞아요.
0: 거예요.
1: 그 모습에 또 예뻐해 주는 사람 만나면 되지.
0: 그렇죠. 나 자신 자체를 사랑해 주는 사람 만나면 되는 거예요.
2: 근데 형은 그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0: 이해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1: 왜냐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힘들어졌어. 누가 먼저 나를 위로해 줄 거야? 바로 여러, 바로 여러분 뭐,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아니라
2: 끝까지 들어봐야
1: 내 자신이 돼. 먼저 나를 위로해 줘야 돼.
2: 맞아.
1: 아, 괜찮아.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래야 이제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로부터 시작된다.
0: 맞아.
2: 네. 근데 살 빼면 확실히 예쁘긴 해.
1: 그치.
2: 그건 사실이야.
1: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기는 해.
2: 맞아요. 자, 1960님께서요.
1: 네. 남동생 내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바람에 좁은 우리 집에서 두 집 식구 8명이 3년을 살았어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그 식구들을 다 케어했었죠. 다행히 지금은 상황이 좋아져서 옛날 얘기하고 살아요. 아등바등했지만 지나고 나니 그날이 그리워지네요.
2: 와, 두 집 식구가 한 집에서.
1: 제가 이거는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은 이제 부모님께서 위층에 사시는데
2: 네.
1: 그 위층에 방 두 칸 자리였습니다.
2: 네.
1: 거기서 저랑 부모님이랑 30년을 살았어요.
2: 와.
0: 야.
1: 제가 등치가 큰 데다가
2: 맞아요.
1: 거기다가 강아지 3마리까지 키우고 진짜
2: 와.
1: 정말 그랬거든요.
2: 정신없었겠네.
1: 근데 제가 이제 아랫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렇게 가끔 이제 부모님 발자국 소리를 들어요. 부모님 움직이시는 게 들리잖아요.
2: 네.
1: 근데 가끔
2: 옛날 생각나지.
1: 저 세월이 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부모님께 이렇게 효도하고 살지 않나.
2: 맞아요.
1: 이런 생각이 드니까.
0: 지금도 위아래로 살고.
1: 네, 아랫집에 있어.
0: 되게 좋다. 그럼 자주 뵐 수 있겠네요.
1: 너무 자주 뵙죠.
2: 거의 내일 뵙지.
1: 틈만 나면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2: 그치.
1: 네. 그러니까
2: 그게 제일 부럽지.
1: 이게 아등바등 사는 게 정말 그게 나중에 원동력이었다는 걸 좀 깨닫는
0: 맞아요.
1: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맞아요.
2: 근데 이거는 1960님이 그때는 너무 힘드셨겠지만 너무너무 잘한 일이에요.
0: 맞아요.
1: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 주인집 계단이어가지고 제가 키가 185인데 서서 샤워를 못했어요. 30년 동안.
2: 대박이다.
1: 거기다가 침대 없죠. 그리고 옷방 없죠. 그러니까 정말 허리도 아프고 키가 이렇게 등치가 큰데 그렇게 30년을 살았다니까요.
2: 아, 근데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유지광 씨가 있는 거예요.
1: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2: 자, 김보수님께서요.
3: 네,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했어요. 네. 하루 종일 드라이기에 들어가는 스위치를 만들었는데 사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일했거든요. 9시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랬어요. 집에 갈 때도 또 부업으로 일거리 가지고 퇴근해서 애들 저녁 주고 밤 아이고, 10시까지 정말 아등바등 열심히 일했습니다.
1: 야.
3: 어머나.
2: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이렇게 일할 수 있어요. 투잡하고
1: 맞아.
2: 집에 가서 또 일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1: 맞아.
2: 9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일하는 게 더 힘들어.
1: 왜
2: 그렇지 않아요?
1: 근데 왜 아무 말을 안 하셨을까요?
2: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1: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가?
2: 아니요. 그냥 제 생각엔 드라이기를 넣어서 이제 스위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용량이 해야 되는 용량이 있는데 둘밖에 없잖아.
0: 많이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2: 응. 말하는 시간에
0: 해야 되는 거.
2: 맞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1: 근데 이거 이제 일리가 있는 게 저희 어머니도 9시간 동안 공장에서 일하신 적이 있으세요. 집에 오면은 엄마 수고했어라는 말밖에 안 나와. 왜냐 표정이
2: 너무 힘들지.
1: 그냥 바로 뻗어야 돼.
2: 맞아요.
1: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노동이기 때문에
2: 맞아요.
1: 그러셔서 그렇겠죠.
3: 이게 또 일을 하시고 또 부업까지 하시고 애들 저녁 줘야 되고 뭐 어떻게 너무 힘드실
1: 것 그래서 같아요. 이렇게 이제 키워주신 거잖아요.
2: 이게 다 아이들 때문이지.
1: 니네 효도해라. 어머니가 이렇게 키우신
2: 맞아요.
1: 거거든요. 효도해라 진짜. 네.
2: 평생을 또 이렇게 희생하시면서
1: 이래서 효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2: 맞아요.
1: 우리는.
2: 5386님께서요. 매일 아침 인력시장 늦게 가면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을까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까지 도착. 가장 먼저 1등으로 갑니다. 저는 류지강님 팬입니다. 요즘 힘든데 류지강님 노래 들으면서 힘 얻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 팬
2: 말이 새벽 3시지.
1: 이게 가수랑 팬이랑 일심동체라니까. 저도 4시에 일어나거든요.
2: 요즘도요.
1: 저도 4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공부하고 뭐하고 하고 스케줄 갔다 오면은 9시 10시에요.
2: 무슨 공부하세요?
1: 요즘에 또 일본어를 왜냐면 또 영어만 열심히 하다가 또 일본 또 진출의 어떤 그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2: 자기 개발 좋아요.
1: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5386이 역시 팬도 같이 사네 나랑.
3: 아 너무 보기 좋습니다.
1: 좋다.
2: 맞아요.
1: 예.
2: 안개형님께서요.
3: 다이어트 한다고 출근 전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운동 2시간 하고 형 얘기하는 거 같네요. 회사까지 1시간 거리 걸어가고
1: 우리 헬스장이신가?
3: 퇴근 후에도 헬스장 가서 1시간 댄스 1시간 이렇게 아등바등 노력해 살을 11kg을 뺐었네요. 지금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1: 아니 잠깐만 뭐 하시는 분이죠 이분?
2: 모르겠어요.
1: 갑자기 댄스랑 이런 거를 엄청 하시고 아니 뭔가
2: 살 빼려고
1: 이쪽에
2: 그랬대요.
1: 와 대단하시네.
3: 다이어트 목적으로 댄스를 하신 건가?
1: 그냥 오로지 다이어트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2: 퇴근 후에도 헬스장 갔다고 하니까 일을 그냥 하시는 회사까지 1시간 걸어가고
1: 이런 분들은 뭐를 해도 성공하시는 분이에요.

0: 내 말이 그 말이야.
1: 아, 이런 분들 대단하신 분입니다.
0: 이런 분들은 네. 뭐래도 하지.
1: 이런 분들은 진짜 와 대박이다.
0: 와 근데 네. 와 새벽 아, 이거 네. 하루 그러니까 에너지가 좋지 않으면 이렇게도 못할 것 같아.
1: 와 어마어마하시네. 네. 너무 멋있습니다. 예.
0: 뽀롱뽀롱님께서요.
2: 네. 저는 일찍 소녀가장이 돼서 진짜 아등바등 살았네요.
0: 아이고.
2: 동생들을 가르친다고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고 저를 위해 쓰는 건 지금도 어색하고 아까워.
0: 아니 그냥 진짜. 이제는 본인 위해 쓰시고요. 동생들 이제 다 컸으면 네. 지금까지 가장 노릇했으니까 이제부터는
3: 맞아,
0: 본인의
3: 지금부터라도.
0: 시간 그럼요.
1: 저는 뿌린 거 거둔다고 믿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동생들이 우리 이 누나라 그래야 돼.
0: 소녀과장님.
1: 네, 소녀과장님을 위해서 진짜로 동생들이 또 잘해드릴 겁니다.
0: 맞아. 예. 분명히 갚아야죠.
1: 그럼요.
0: 갚아야 거예요, 되고 맞아. 갚을
1: 예.
0: 거고.
1: 예, 예.
0: 아, 그냥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1: 아 너무 멋있네요. 네, 다들.
0: 멋있어. 진짜 멋있는 거예요.
1: 진짜 멋있다.
3: 아, 다들 너무 멋있어.
1: 열심히 사신 게 얼마나 멋있어.
3: 많이 계시네요.
0: 아등바등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또
1: 그럼.
0: 이 자리에 최고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1: 그럼요, 그럼요.
0: 자 지금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요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 최혁진 씨 라이브 한 곡 더 들려주세요.
3: 아, 네. 네,
0: 뭐 불러주실 거예요?
3: 어 이거는 제가 다른 방송 제 노래는 아니고요. 다른 네. 방송에서 불렀었는데 네. 팬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김세원 선배님의 좋은 걸 어떻게 라는 노래가 있는데
0: 아, 네,
3: 한번
1: 네, 우리 추혁진이 좋은 걸 어떻게 해?
3: 어떻게 해? 불러볼게요.
0: 네, 라이브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오늘 뭐 게스트로 남자 두 분이 오셔서 말수가 없으시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제가 쓸 없는 걱정을 했네요. 지금 대화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1: 에이.
0: 자 라이브 듣고 와서 눈치 좀 더 보고 대화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혁진 씨가 부르는 좋은 걸 어떻게 라이브로 감상할게요.

0: 감사합니다.
1: 최혁신 씨가 부른 좋은 걸 어떻게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 조화금님께서요. 좋은 걸 어떻게 최혁진이 좋은 걸.
2: 음색도 좋은 걸 어떻게 윤세호님.
1: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님께서 목소리 좋은 걸 어떻게.
2: 2365님 최혁진 나도 사랑해.
1: 난리가 났어요. 9937님께서 두 분은 첫인상이 살짝 강해 보일 수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 배려심이 있는 분들일 것 같아요. 이게 두 분의 공통점인 것 같네요.
2: 이게 또 겉모습이랑 또 속이랑 또 다르니까요 사람이.
1: 그러니까요. 네. 첫인상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두 분이 통해서. 두 분은 근데 시간 날 때 뭐 하세요?
2: 운동해요.
1: 아, 그 끝? 네. 집에서는 뭐 하세요? 취미 뭐 운동 말고는 뭐 없어요?
2: 뭐 있어요?
3: 저는 청소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청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1: 진짜요? 편이에요.
2: 나랑 똑같네.
3: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문 다 열고
2: 네. 그렇지.
3: 헤어밴드 하고
2: 디퓨저도 하니? 디퓨저? 디퓨저?
3: 디퓨저 좋아하죠.
2: 저는 방 얘 나랑 똑같네.
3: 똑같은 사람?
2: 저는 진짜로 루틴이 그거거든요. 운동하고 집에 와서 청소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씻고 이제 뭐 하고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할 거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그 뭔가
3: 저는 방이 이제 투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안방의 디퓨저 그리고 거실의 디퓨저 그리고 옷방의 디퓨저가 다 달라야 돼요.
2: 나랑
1: 그럼 냄새가 섞이지 않아요?
2: 진짜요.
3: 저 섞이긴 하는데 그게 또 약간 좋아. 레이어드가
2: 그렇지.
3: 좋아요.
2: 전 세 개씩 있어요. 내 방에 세 개, 거실에 세 개, 옷방에 한 네 개 있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어머니가 내 문을 열고 올라오잖아. 그러면 야 너 오는 줄 알고 있어서 냄새가 확 올라온다고. 그 정도예요. 저는.
3: 너무 세다.
2: 근데 되게 좋아해요.
1: 그러면 향수도 좋아하세요 두 분?
2: 엄청
3: 향수 좋아하죠.
2: 엄청 좋아요.
1: 향 같은 거를 좋아하는 거
2: 혹시 못 써요?
3: 저는
1: 그런 것도 브랜드도 얘기하면 안 돼.
2: 알파벳만, 알파벳만.
3: 저는 되게 여러 가지 쓰는데. 저는 그래서 제일 거의 팬분들이.
2: 그러니까 주신... 제일 앞자리.
1: 뭐 이렇게 집착을 하고 그러세요? 나중에 방송 끝나고 물어보세요.
2: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1: 뭐 뭔지 알아요?
3: 사줄 거 아니잖아요.
1: 지금 서로 냄새 맡아봐요.
2: 사줄 수도 있잖아요.
1: 오늘 뿌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2: 의상에는 안 뿌려요.
3: 그래.
2: 의상에는 또 싫어해가지고.
3: 확실하네요.
1: 홍정은님께서 두 분 모두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피부 관리 좀 알려주세요.
2: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해가지고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땀콩 확 열려요. 그러니까
1: 더위 많이 타실 것 같아.
2: 그러니까 운동이랑 수분을 자주 섭취해 주는 게 저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1: 맞아요.
2: 커피를 좀 줄이고.
1: 커피가 건조하게 만드는.
2: 계속 빠져나가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3: 커피를 아예 안 드세요?
2: 아침에만. 아침에만. 운동할 때만. 아침에만. 왜냐면 좀 호르몬 돌아야 되니까. 엔돌핀 돌아야 되니까.
3: 확실하네요.
2: 루틴이 있어 정확하게.
1: 네. 두 분 앞으로도 뭐 신곡 활동 많이 하실 텐데 이 무대에는 꼭 서보고 싶다 하는 무대.
2: 혁진 씨는 뭐예요?
3: 사실 저는 그런 목표가 크게 없어요.
2: 이런 사람들.
1: 진짜?
2: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3: 그러니까 성격
1: 끝이 없는
3: 자체가
2: 끝이 없는 거야.
3: 크게 기쁘지 않고 크게 우울하지 않고 이 감정의
1: 감정 변화가 별로 없어요.
3: 그래서 약간 친구들은 로봇이라고 많이 표현을
2: 저는 근데 혁진 씨가 진짜 영리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목표를 두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 이루고 나면 허무해. 근데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1: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은데
2: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3: 맞는데
2: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3: 김창호 선생님 같아가지고 지금
2: 약간 계속 큰 무대를 서도 이게 내 목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황장애 이런 게 안 와요 이런 분들이.
3: 그러니까 리밋을 두지 않는 거 같아요.
2: 리밋을 안 두는 거지.
3: 한계를 두지 않는 거 같아요.
1: 이동호님께서 그러시네요. 두 분은 우울할 때가 없으세요? 있다면 어떻게 해소하세요?
2: 운동해요.
3: 청소해요.
1: 아니 진짜 운동하고 청소 말고
2: 아니 이제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해보세요.
1: 그러면 요리는 요리는
2: 요리는 안 해요.
3: 저도 좀 진짜 안 해요.
1: 두 분 뭐예요?
3: 치우기 싫어서 안 해요.
2: 너 나랑 같이 살자 그냥.
3: 안 돼. 향 너무 세. 향 너무 세.
2: 정확하네.
3: 치우기 싫어서.
1: 그러면은 배달 시켜 먹어요 보통?
2: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죠. 이제 혼자 사니까.
1: 뭐 좋아해요?
2: 전 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뭐 이제 뭐 햄버거나 피자도 먹을 때도 있고 약간 오리 요즘에는 진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오리 같은 것도 이렇게 밥이랑 이렇게 잘 오고. 근데 웬만하면 저는 일 나가서 다 먹고 들어와요.
3: 저도 웬만하면 그런 것 같은데.
1: 그럼 제일 좋아하는 거.
3: 일식을 좋아하는데 마제소바를 굉장히 좋아해요.
2: 일식 좋아하는 거.
3: 매일 먹으라고 먹을 수 있을
1: 거. 이건 좀 달라요?
2: 아니요. 좋아하죠.
1: 실망한 듯.
2: 저는 말씀. 뭐냐면은 돼지 말고는 다 좋아하니까.
3: 돼지는
2: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제가.
1: 아 그렇구나.
2: 그래서 끊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끊은 거고. 근데 그거 말고 다 좋아하니까.
1: 미소관님께서 두 분 혹시 전생에 부부예요?
2: 내가 왕이 될 상인가?
3: 내가 왕이 될 상인가?
1: 그 뭐 아프다면서요?
2: 맞다. 노래해야 되는데.
1: 류재광 씨 며칠 전에 KBS 가요 무대 나오신 거 봤어요.
2: 아 그래요?

0: 이장희 선배님의 나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예, 예. 이거 뭐 첫 소절 부르자마자 관객석에서 감탄이 터져 나오던데. 예, 뭐, 예.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어요.
1: 저를 잊게 하는 노래죠.
2: 맞아, 사실. 맞아.
1: 예, 사실은 지금 MZ 세대들은 이장희 선배님이 아니라 제 노래인 줄 알아요.
0: 사실. 맞아요, 예, 그 정도로. 맞아요.
1: 예. 예.

0: 와, 이 정은 진짜. 아니 저도 유지광 씨랑 같이 네. 행사장에 자주 마주치는데 네. 유지광 씨가 그냥 저음으로 딱 시작하자마자 그냥 관객석에서 우와 이걸로 들어요. 우와 하면서 들어 시작을.
1: 신기한가 봐요.
0: 근데 이렇게까지 낮은 음인데 정확하게 네. 발음하고 정확하게 맞아요, 들리는 맞아요. 네. 가수가 별로 없어요.
1: 아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왜 신기하실까? 이런 목소리를 살면서 듣는 적이
0: 없지.
1: 없잖아요.
0: 없지.
1: 그래서 그래요.
0: 그리고 네. 이런 가수도 없어요.
1: 네. 그건 그래요.
0: 자 그렇다면 네네. 저음이 또 매력적인 가수 리지강 씨 네. 라이브 한 곡 더 들려주세요.
1: 아, 수다 좀 떨고 싶은데 계속 그래요.
0: 계속해서 저기 추혁진 씨한테 와 나랑 똑같네 나랑 똑같네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에, 류지강 씨가 부릅니다. 똑같은 사람.
2: 추혁진과 류지강을 위한 노래입니다.

0: 나가시. 당신은 똑같은 사람. Thank you.
1: 모든 노래 끝이네요. Thank you.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히든
2: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KBS
3: 라디오. 자, 유지광 씨가 부르는 똑같은 사람 라이브로 듣고요.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Yeah.
4: 너무합니다.
5: 너무 빠르다.
4: 아니, 2년 만에 불러놓고 지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3: 그러니까 1부부터 오셨어야죠.
4: 너무하네,
3: 아, 진짜 시간이 너무 짧네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4: 조만간 또 불러주세요.
3: Thank you.
4: 이쁜이 꽃분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3: 어, 댄스 버전 언제 나와요?
4: 이게 좀 있으면 나옵니다.
3: 오, 좀 예, 있으면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4: 나오고 나서 나오겠습니다.
3: 어, 그럼요. 예. 춤추러 오셔야죠.
4: 감사합니다.
3: 최혁진 씨.
6: 네, 엇보치나 매치나 매한가지인데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마시고요. 어, 신곡, 어, 저의 신곡, 그리고 형의 신곡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예. 우리 은관 누나, 그리고 박현호 씨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이 더운데 아. 건강 조심하시고요.
4: 우리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6: 아, 감사합니다.
3: 그러니까요.
6: 더운데 감사해요.
4: 최고예요, 최고.
3: 리지광 씨가. 네. 어, 추혁진 씨 안 부르고 본인이 부를 때도 호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4: 혁진이는 어, 팬분들까지 최고야.
3: 그러니까 원래 가수 따라가는 거예요.
4: 가수 따라가는 아, 거야.
6: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끝곡으로 김수희의 남행여차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반짝이들 외치면 오늘도 은빛나게 같이 외쳐주세요. 네. 반짝이들 오늘도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초에서 용담터널 사이도 밀리고 있고요. 더 가서는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교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이천 부근에서 정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광교터널 부근과 군포에서 반월터널 사이 막히고요. 월굿분기점 부근에서도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내촌 부근에서 3km가량 정체인데 터널 보수 작업 중이고요. 서울 시내 올림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수산시장까지 답답합니다.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은 잠실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 정체고요. 영동대교 1차로에선 사고가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이었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다음 전화 여보세요.
1: 정답. 에이핑크 노노노.
0: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1: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2: 정답이에요.
0: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2: 10번. 10번.
0: 피자 쿠폰. 방금요. 죄송한데 좋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1: 17번.
0: 홍삼 세트.
2: 홍삼.
1: 아이고 좋네요.
0: 하지 말라니까 그거.
1: 아 죄송합니다. 64번.
3: 64. 오
2: 뭐야?
0: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속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열 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보고 싶다고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라는 걸 해야만 합니다. AI와 대화가 가능한 어플의 사용량이 매년 더 늘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입력하는 문장이 뭔지 아세요? 내 얘기 좀 들어봐봐. 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나 지금 네가 필요해. 같은 것이 돼요. 보이지 않는 내 속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겠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내 옆에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참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도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여기는 이분의 라라랜드.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파파야의 내 얘길 들어봐. 어제 방송이 끝날 때쯤에요. 이런 문자를 보내신 분이 계셨습니다. 5812님의 문자였는데요. 콩디는 내 얘기를 하고 싶게 만드시네요. 내 얘기를 꺼내봐야 뒷소리만 나와서 잘 안 하는데 희한한 힘이 있으시네요 하시면서 흐흐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혜경님, 저는 콩디한테 사소한 얘기까지 다 하고 있어요. 조화금님, 까만 콩디랑 2시간 함께 일할 겁니다. 듣고만 있어도 너무 신나요. 신나? 그리고 엄혜미님,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오늘 우울했는데 보라보고 언니의 깜찍 발랄한 춤 보고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나의 비타민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비타민이야. 우리 엄혜미님에게 다행이네요. 그런 용도로 제가 쓰일 수 있어서. 저는 AI한테 메뉴 추천 자주 받아요. 3262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공감 능력이 조금 좋죠. 뭐 한 대 지어받고 싶으셔도 어쩔 수가 없네요. 자랑을 좀 하자면 공감 능력이 좋죠. 그리고 상대의 감정을 빨리 읽는 편이에요.

0: 그것도 뭐 사실이고. 그리고 제 얘기도 솔직히 하는 편이고.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 곁에는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제가 그런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비밀도 꼭 지켜드릴게요. 오늘도 저 이보는 여러분들 얘기 마음껏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 매일 만나는 거잖아요. 그거 하려고 저 여기 앉아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이본이랑 대화한다 생각하고 많은 사연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문자가 그냥 마구마구 쏟아졌으면 좋겠다.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잠시 후에 본다방 여러분들 찾아갈 거고요.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밖이라면 지금 어디 가는 중인지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 올 때는 날씨가 어제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흐리멍텅했거든요. 근데 막 햇빛이고 이러네요. 좀 전에 보니까 참 날씨가 요망합니다. 아주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또 10분 뽑아서 다양한 커피 선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2분입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7: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8: 카페페 주문.
7: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8: 카페페 주문.
9: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본다방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5391님 대구 용계동입니다. 영미언니 영순언니랑 같이 일하며 듣고 있습니다. 영순언니는 라라랜드 새싹이랍니다. 새싹이야.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요. 그리고 6492님 와 오늘 정말 더워요. 여기는 부산이고요. 완전 여름이네요. 시원한 팥빙수 먹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우 팥빙수가 있으면 바로 쏴드릴 텐데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5222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구예요. 내리기로 했던 비는 없어지고 너무 더운 여름 날씨예요. 이어폰을 끼고 1시간 걸어서 약 받으러 가는 길인데 라라랜드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

감사합니다. 그래요. 모든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많으면 힘이 없던 힘도 생겨나고 에너지도 막 돌고 그러죠. 손님들이 많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네요. 저 이번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크로바님. 8240님, 콩디 언니 안녕하세요. 신랑 전화와서 업체 사장님하고 6살 아들하고 오리집 가서 저녁 먹자고 하네요. 야호! 저녁 안 해도 되니 좋아요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또 오리잖아. 몸에도 좋고. 어여어여 가셔서 좋은 분들과 저녁 만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안 하셔서 그렇게 행복했어. 제가 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또 얹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뽀언니, 저는 아들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늘은 꼭 감자튀김을 사서 데리러 오라는 주문에 샀더니 지금 차 안에 기름 냄새가 진동을 느끼해 죽겠습니다 하시면서 공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저 같았으면 아들이고 뭐고 이놈의 왼수 외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8889님 보내주신 커피 쿠폰 너무도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참 별거 아닌 거에도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해 주셔서 저 이번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콩디 열심히 따라 다닐게요. 졸졸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콩디. 다음 달 결혼 21년 차인데 이번 주말에 남해 가족여행 갑니다. 가족여행 가시는구나. 남해로, 그 예쁜 남해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21년 차 저 이번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60님 보내주셨어요. 여기에서 더더의 내게 다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우리 멋지게 감상하고 다시 본다방 문 열겠습니다.

더더의 내게 다시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또 크게 놓고 들었더니 제 목소리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김은숙님, 콩디 빨간 색상 옷이 정열적이며 너무 귀여우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김혜라님, 참 문자 이쁘게 보내시는 분이죠, 우리 혜라님. 다시 보니 제가 좋아하는 미키마우스 레드. 뽀니 언니네요. 맞습니다. 미키마우스. 예쁜 콩디 언니 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김정환님, 콩디 반가워요.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정환님. 그리고 콩디의 미키마우스 후드티 귀여워요. 이지우님도 보내주셨고, 조은수님, 고혜경님, 라라랜드님들 반가워요 하시면서 두루두루 또 이렇게 우리 가족들의 인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참 따뜻해요, 여러분들. 1545님, 콩디 오늘 의상 너무 귀엽네요. 물론 콩디가 더 귀엽고요. 참, 저는 복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귀엽다는 얘기를 듣고 배가 부릅니다. 안 먹어도. 스펀지송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에요. 빨간 티가 너무 예뻐요 하셨고, 덤프트럭 기사입니다. 주 6일 이번 누님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누님이 문자 터지면 좋겠다 해서 그랬죠. 오늘도 문자가 우수수수 빵빵빵빵 터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오, 이 멘트가 효과가 좀 있었네요. 처음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누님 파이팅입니다. 5363님. 또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셨다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김성경님. 그리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덤프트럭 기사님. 안전운전 하셔야 돼요. 건강이 최고고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콩디, 제가 좋아하는 초당 옥수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옥수수 맛있지. 초당 옥수수. 칼로리가 낮다고 해서 지금 3개째. 아무리 칼로리가 낮다고 해도 과하게 먹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금 3개째 먹고 있는 중인데 괜찮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경님. 그리고 9024님, 콩디 언니, 저는 부모님 농장 일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올해 토마토 수확이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콩디 언니를 통해, 우리 어머님이 또 저를 제일 좋아합니까? 저희 부모님인 옥순 씨, 노복 씨에게 올해도 고생 많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에게 저 이번도 응원의 메시지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올 한 해도 이 농장 일이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도 응원하겠습니다. 혜진님, 저는 오늘 회사 끝나고 애들 없이 남편과 단둘이 갑오징어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갑오징어 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 갑오징어 말이에요. 회로 먹잖아? 진짜 쓰러진다 이거. 우리 원혜진님. 쓰러질 준비하세요. 이거 진짜 맛있다고. 뭐 갑오징어 튀김, 갑오징어 무침. 이건 게임이 안 돼. 회로 먹으면 한치회? 이거 명함도 못 내밀어요. 오징어회? 이거 명함도 못 내밉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시러 가는구나. 우리 원혜진님. 그리고 이순미님, 저는 오늘 혼자 힐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셨네요. 아침 조조 영화 보고, 조조 영화 봤어. 밥 먹고 커피도 마시고 편하게 라라랜드 듣고 있으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행복합니다 하시면서 이순미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더 행복하시라고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보내드릴게요. 이은경님. 콩디는 후드티가 참 많네요. 저 후드티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헤어스타일을 우리 제클린이 아니면은 머리 스타일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드라이도 잘 못하겠고 그래서 좀 늦거나 귀찮은 날은 이렇게 탁 뒤집어 쓰면 되잖아. 그래서 후드티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우리 백용기님 정말 말을 아니 사연을 쓰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자 재밌는 걸로 내용이 중요해 또. 그러니까 많이 좀 보내주시면.
아주 두 시간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하게 청취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용기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제가 놓친 사연들 너무 많습니다. 허나 노래 나가는 사이에 편집을 최대한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받을 거예요. 안 보내주시면 저 이번이 섭해. 문자번호 샵 106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조용필의 단발머리, 윤건의 갈색머리 이렇게 두 곡 묶어봤습니다.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뮤직 이즈 매직.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노래와 이야기가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뮤직 이즈 매직.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은 시아의 사랑의 인사가 되겠습니다. 무려 15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왔다죠. 그룹 시아. 시아의 재결합을 기다린 분들에게는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서 아, 그 팀도 다시 보면 너무 좋겠다 생각나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뮤직 매직, 다시 보고 싶은 팀과 노래는 이 되겠습니다. 어떤 팀이 무대에 선 모습을 다시 보고 싶은지, 그 팀의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와 케이크 세트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시아의 사랑의 인사, 오늘의 마법송입니다. 뮤직 is magic.

정말 많은 분들이 이분들을 다시 보고 싶군요. 3819님, 저는 노이즈요. 무대에 하는 천성일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김유진님, 20대 시절 너무 좋아했던 그룹입니다. 완전체 보고 싶어요. 윤정희님, 언제 한번 완전체로 보고 싶네요. 상상 속에 너. 고유미님, 노이즈 다시 보고 싶어요. 좋아하는 노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시 듣고 싶어요. 상상 속에 너 듣고 파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김채원님, 영턱스클럽의 정. 어릴 때 자주 부르던 노래입니다. 다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황명숙님, 그때가 그립네요. 다시 보고 싶어요. 3859님, 춤 많이 따라추곤 했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팀이랍니다. 1740님, 지금도 노래방 가면 꼭 불러요. 꼭 불러. 다시 보고 싶어요. 영턱스 하셨습니다. 영턱스클럽의 정.

0: man, I don't think they heard you. Won't you tell them what your name is?
1: 다시 보고 싶은 팀 솔리드, 솔리드의 나만의 친구 듣고 봐요. 콩디 장윤희님, 당근 솔리드죠. 솔리드 때문에 당구장 8번 공이 다 없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준 오빠 킹 하셨고 솔리드 생각났습니다. 진짜 멋졌던 오빠들이에요. 나만의 친구 신청합니다. 1865님 노래 듣겠습니다. 나만의 친구.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가게 유니클로 감사.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뮤직 매직은요, 우리의 추억 속에 잠들어 있는 다시 보고 싶은 팀과 그 팀의 노래들이었습니다. 많아요. 오늘 하루로 짧아. 콩당근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쿵따리 잡아라. 그러니까 클론 노래도 있다, 그죠? 클론 진짜 너무 그립네요 하셨어요. 진짜 큰 사랑을 받았던 팀이죠. 그리고 박현숙님 언타이틀. 아우, 이 친구들도 참 재주꾼인데. 날개 생각나요 하셨고, 윤영미님은 룰라 날개 잃은 천사 해주셨고, 다시 보고 싶은 팀은 타샤니요. 라이브 하는 거 진짜 듣고 싶네요. 4372님 보내셨고, 9368님 콩디 너무 덥네요. 김해 학교 앞 작은 분식 가게랍니다. 좋은 노래가 많이 나와서 아주 행복하시다고 문자 주셨고, 9584님 콩디 저는 82년생이에요. 가구 제조업에서 일을 하는데 라라랜드에서 나오는 노래 덕에 일하기가 훨 수월합니다. 수월해. 콩디 화이팅 하셨습니다. 우리 9584님 82년생 주인공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630님 문자 터져라. 우리 뽀니 언니 배 터지게 웃게. 맞습니다. 문자가 막 터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배 터지게 정말 웃을 일만 있습니다. 조동희님.

님, 콩디님, 저는 제주도에요. 렌트카 셔틀 기사입니다. 매일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제주도에서 또 문자 주셨습니다. 유피의 바다가 생각난다 하시면서 5472님, 7692님, 소방차 오빠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 아, 너무 보고 싶었죠. 그리고 이동아님, 룰라 3, 4 너무 좋아했던 그룹이라 친구들이랑 역할 분담해서 춤추고 놀았었네요. 뭐 이렇게 많아? 창은옥님, 전 터보요. 터보 다시 보고 싶어요. 0742님, 저는 우노의 첫사랑 무대를 꼭 다시 보고 싶어요. 오경희님은 샵을 또 빼놓을 수 없다고 하셨고 샵에 가까이. 4723님 핑클 완전체 무대 보고 싶다 하셨고, 0381님 원더걸스 나도 보고 싶다 노바디. 4009님 주얼리 슈퍼스타. 백정우님은 서태지 와이드. 아, 너무 만나고 싶다. 1608님 메이비복스. 4566님은 듀스 다시 보고 싶어요. 여름이면 항상 흘러나오는 여름 안에서는 누가 커버해도 느낌이 안 나죠. 지금 나오고 있죠. 다시 보고 싶은 팀 노래 듀스 여름 안에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와 케이크 세트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입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서히 정체 구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서평택 분기점 당진 진출로에선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지금 전면 통제입니다. 다른 길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양지터널 부근과 용인휴게소에서 모두 정체되기 시작했고요. 이후에는 광교터널에서 부곡 쪽으로 정체인데요. 부곡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사고 구간 지나서는 군포에서 반월터널 부근

부근까지 제속도 못 내고 그리고 월곶분기점 부근에서도 속도가 내려갑니다. 서울 시내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향은 광명교에서 금천교 사이만 20분 정도 걸리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 월곡에서 홍제까지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5: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김윤영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뽀삐 누나. 저는 구미에 사는 김윤혁입니다. 저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수업이 휴강이어서 엄마랑 놀러 나왔어요.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등산도 하면서 데이트 친하게 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엄마가 운동하기로 저랑 약속을 하셨는데 벌써 일주일째 안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의 목표는 데이트를 가장한 운동이에요. 엄마에게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게 제 사연이 꼭 소개되면 좋겠습니다, 누나. 라라랜드 재밌게 들으면서 엄마랑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만들고 갈게요, 누나.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엄마 사랑합니다.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만나고 왔습니다. 진짜 사랑스러운 분을 오늘 만났습니다. 오늘의 라방 김윤형님, 어우 목소리도 보이스도 너무 매력있고 이 마음도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아, 20살 대학생인데 지금 뭐 학교 뭐 축제도 있고 공부도 있고 해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아할 시기고 해서 부모님이 살짝 뒷전일 수 있는데, 야 정말 멋지네요 우리 김윤형님. 데이트 진하게 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엄마가 운동하기로 저랑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의 목표는 데이트를 가장한 운동입니다. 엄마에게 서프라이즈 될 수 있게 사연이 꼭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고.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시겠어요. 든든하시겠어요. 이런 멋진 아드님이 있어서.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김윤영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멋진 대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뭘 해도 다 잘하실 것 같아. 이은정님, AI 아니죠. 그쵸? 엄마 옆에서 코치한 것 같아요. 귀엽네요 하셨어요. 아,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근데 보이스가 목소리가 너무

매력이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좋으실까요? 이동환님. 설지원님. 에고 안 봐도 비디오네요. 엄마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시겠어요. 우리 아들도 엄마를 위해 라디오 사연 좀 보내줬음 싶네요. 아, 질투나시는 거야. 우리 딸들아 듣고 있니? 아유 아들 멋지다 하시면서 7692님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라라랜드 많이 즐겨 들으시는 것 같던데 라고 한 번 정도 느끼셨던 분들, 우리 따님들, 아드님들, 지금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부모님에게 서프라이즈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이왕 생각난 김에. 이성호님, 100원 들여서 산더미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 콩디가 안 읽어줘. 안 읽어줬어. 1253번님. 이성호님 미안해요 미안해요. 소개해드렸는데 맞춰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들으시고 아 이분은 맨날 내 문자만 안 읽어줘 이러시는 거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 섭섭한 분 또 계십니다. 우리 송은자님 콩디 문자 사연만 읽어주시고 힝 서운해 서운해 서운해 또 이분은 같이 가야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환님 콩디 손잡고 꼭 잡고 입으로 다정하게 갈게요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이제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시간입니다. 오늘 봄플리 주제는요 락발라드 플리로 정해봤습니다. 아, 또 주제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문자가 우수수수 그냥 쏟아졌으면 좋겠다. 계속 보채고 있어요. 저 이분이. 흐렸다가 맑았다가 오락가락하는 날에는 락발라드 또 최고 아니겠습니까? 지금 듣고 싶은 락발라드가 있으면 보내주세요.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자몽차 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민준이 콩기언니 언니는 항상 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쏴가 아니라 쏴라고. 그럴 때마다 늘 혼자 씩 웃습니다 하시면서 민준이 보내주셨어요. 자몽차 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번입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뽐플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뽐플리. 오늘 같이 만들어볼 주제는 락발라드 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싶은 락발라드 노래들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달달하고 시원한 자몽차 쏴 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은 말이죠. 아, 이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주영님,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듣고 싶어요. 은근 더운데 김경호님이 고음 쏴주시면 너무너무 시원하게 들릴 것 같아요. 9053님, 락발라드 하면 김경호죠. 아름송이님,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안 그래도 락발라드 듣고 싶었는데 뭐야 뭐야 오늘 뭐야 콩디 뭐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3895님, 콩디언니 김경호 오빠 노래 빼놓을 수 없죠 하셨고, 허 저목님은 김

최창규님, 왕 애청자이지만 처음 글을 남겨봅니다.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9737님, 무조건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이지요. 뽀니 언니 하셨고, 2645님, 락발라드 노래방 열렸나요? 그럼 이 곡이죠.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 티아라 네일이라는 분, 언니 오늘 선곡 너무 좋아요. 병원 대기 중에 듣고 있습니다. 크크크 하셨어요. 좋아하시니까 저도 좋네요. 노래 나갑니다.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

봄플리 오늘 락발라드 플리였습니다. 김종서의 지금은 알 수 없어,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 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천유진님은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생각난다 하셨고, 그리고 7354님 콩디님 항상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고, 0951님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 그리고 유재환님은 오랜만에 주니퍼의 하늘 끝에서 흘린 눈물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많아요. 노래들이 많죠.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라라랜드라는 문자 주신 분도 계시고, 김정민의 무한지의 슬픈 언약시, 임수남님도 주셨고, 김정환님은 박강성의 문 밖에 있는 그대 부탁해요 하셨고, 그리고 아까 조장혁 씨의 노래도 너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0390님은 신성우 씨의 서시 듣고 싶다 하셨고, 구기아님 주니퍼 하늘 끝에서 흘린 눈물 진짜 좋아했는데 하셨습니다. 7015님 라라랜드는 매일 이 시간에 배경음악과 같은 친구랍니다. 감사합니다. 5146님 기분 좋게 라디오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배영은님 퇴근길인데 버스에서 언니 목소리 나오니 반갑네요. 대전 311번 버스기사님 센스 짱 하셨습니다. 대전의 311번 버스기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안전 운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시는 길이 늘 꽃길이길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들도 모두 모두 반가 반가요. 제가 좋아하는 락발라드는 플라워의 눈물입니다. 백선미님, 이 플라워의 눈물은 1364님이 보내주셨고, 백선미님 K2, 맞다 K2도 있네. 슬프도록 아름다운 너무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박희진님 또 빼놓을 수 없죠. 윤도현 밴드 흰수염 고래. 윤도현씨 보고 싶다. 5765님 조장혁의 중독된 사람, 이분도 신청하셨네요. 대한민국 허스키 보이스 독보적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장혁 오빠는 가면 갈수록 노래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허수민님 락발이면 최재훈이죠. 그렇죠.

6553님, 갑자기 스카이의 영원히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임지은님, 제가 소개해드렸고, 김정민의 슬픈 언약시. 그리고 수남님이 또 이 노래도 신청하셨군요. 여자 락발라드 1위는 여기지요, 여기. 서문탁의, 아, 멋있죠. 결코, 서문탁의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아주 끝장나는 노래입니다. 저도 여기에 동감합니다. 오늘 봄풀리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성량이 정말 대단합니다. 서문탁의 사랑 결코 시들지 않은 이 곡을 오늘 봄풀리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뽑아서 선물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가요 준비할게요.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얼마 전 회사에 큰일이 하나 있었다. 후배 녀석이 낸 실수를 처리하느라 며칠을 야근하며 잠을 설쳐야 했다. 몸이 힘들기도 했지만 나를 더 무너지게 한 건 나를 탓하는 사람들의 말이었다. 아유, 그러니까 잘 챙겼어야지. 어? 밑에 애들 사고치면 다 윗사람 탓인 거 몰라? 어? 꼼꼼하게 확인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고. 아유, 이래서 내가 너한테 일을 맡기겠냐 앞으로? 아유. 누군가를 탓하려는 그 마음을 나도 모르는 건 아니다. 잘못을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문제를 빠르게 덮을 수 있을 테니까. 업무 중 실수가 난 게 그 후배 혼자만의 탓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잘못을 떠안기에 나도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 수습 다 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리해서 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네가 책임지는 게 맞아. 그러니까 중간에 잘했어야지. 어? 왜 나까지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 어? 가봐 얼른. 더 따지고 들어봐야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다. 행여 한 소리 같이 들을까봐 친했던 동기들조차 내 편을 들지 않았다. 회사 앞 정류장에서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데 하필 비까지 왔다. 우산은 없고 버스는 안 오고 혼자 멍하니 앉아 내리는 비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우산을 털며 들어와 내 옆에 앉았다. 아우, 이렇게 비가 오는데 우산 없어요? 나는 나한테 하는 말인 걸 모르고 한숨을 푹 내쉬며 비 오는 걸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때 아주머니가 내 팔을 슬쩍 건드리며 또다시 말을 걸어오셨다. 우산 없어요? 없으면 말해요. 내 거 하나 줄게. 근데 무슨 일이 있나 보네. 얼굴이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는 가방을 뒤적대더니 내 손에 초콜릿 하나를 쥐어주셨다. 평소였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말았을 텐데 무슨 일 있냐는 그 말에 괜히 울컥한 기분이 들었다. 받은 초콜릿을 까먹으며 네 하고 대답했더니 아주머니가 가방에서 초콜릿을 봉지째 꺼내 내 손에 쥐어주셨다. 살다 보면 말이에요. 별일 다 있어요. 근데 또 어찌어찌 사라져가요. 비 맞고 다니지 마요. 그러다 아프면 나만 서럽지 아무도 몰라요. 우산 이거 쓰고 가요. 그리고 힘내요. 회사 일은 여전히 쉽지가 않다. 사람들은 오늘도 내게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준다. 그럼에도 인생이란 어떻게든 살아가지는 거니까. 달달한 초콜릿을 하나 까먹으며 어깨 한번 쫙 펴보는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요. 내일이 찾아오면 노래 참 좋죠.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 님이 함께 부른 내일이 찾아오면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가요는 박대건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선물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릴게요. 스펀지처럼 다 흡수하지 마요. 그럼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지니까 들이받자. 저는 들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잡돌이 한번 하자. 다음에도 또 그러시면 그래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죠. 다음번에는 우리 대건 씨 속에 담아두지 말고 한번 시원하게 들이받자 그냥. 여기까지는 저의 뇌피셜이었고요. 우리 안병숙님,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참 많아요. 맞죠? 맞죠? 살다 보면 다 사라져요. 4190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거고 번호 알면 커피 기프트라도 싸드리고 싶네요. 듣고 있다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다니까요. 수호천사가 아주머니로 헌신했나봐요. 변신했나봐요. 현신했나봐요. 이소영님, 어우 너무 안타까워서 힘내라고 하고 싶다고 문자 보내셨고 토닥토닥 힘내요 하셨습니다. 우리 설점식님, 짧은 순간에 위로와 용기를 주신 천사 같은 분이네요. 사회생활 쉽지 않죠. 힘내세요. 어우 그 일하는 일터에 이렇게 천사 같은 분이 한 분만 계셔도 참 우지하고 기댈 수 있을 텐데. 4999님은 이 세상엔 바보처럼 있냐? 이 세상엔 다행히 따뜻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죠, 그죠. 우리 안경홍이 아주머니 너무 최고십니다 하시면서 옆에서 보기에 한숨 쉬고 이러니까 얼굴 표정도 안 좋고 그러니까 또 단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또 따뜻하게 초콜릿을 전해주신 또 어머님이 계셔서 참 따뜻했습니다. 콩콩은 진짜 들이받을 것 같아. 이선욱님. 아니 저는 그냥 우리 대건님 못하면 제가 받아들이고 싶다니까. 들이받고 싶다니까요. 진짜로. 여기에서 임재범의 노래 한 곡 더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건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임재범의 비상.

0: 꿀벌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우리 서현이님 안녕하세요 언니. 저희 집엔 중학생 때부터 언니 방송을 듣던 찐팬이 있습니다. 육아하면서 여전히 언니 목소리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신다고 늘 감사하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269님 어제 오늘 8시간씩 운전을 했더니 욱 힘드네요. 이본 선생님 여전히 젊은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하셨고 그리고 김현수님 헐 본디 언니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들리면 넷이라는 걸 압니다. 병 투병 중에 통증이 심해서 밤새고 이제 일어났어요. 라디오 한 잔으로 잠에서 일어나 봅니다. 김현수님 보내주셨어요. 지금 투병 중에 통증이 심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우리 김현수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고진감래 전화위복 그리고 우보천리 정말 좋은 그런 사자성어는 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뜻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 참 힘내라는 말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우리 현수님 힘내시고 그리고 또 쓸쓸할 때 힘들 때 저 이본 생각나시면 라라랜드 앞으로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방혜숙님 바람 솔솔 햇빛 반짝거려서 운동 갔다 왔습니다. 나도 콩디 콩디가 주는 커피 한잔 마시고 싶어요. 아우 압류 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영자님 문자 하나하나 세심히 보는 예쁜 마음 공감과 위로받을 수 있어서 자꾸 손이 갑니다. 라라랜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8시 성당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신가 봐요. 신앙송을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떨리나고 5836님 보내주셨습니다. 잘하실 거면서. 부산에서 최정인님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평택에서 1752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7692님, 9368님 너무 덥다고 문자 주셨고 김동현님도 문자 잘 읽었습니다. 또 묵 하고 퀘스천마크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도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황희연님 좀 전에 남편과 통화하다가 화를 엄청 냈습니다. 화냈어. 시원해요 속이. 육아에 지치다 보니 괜히 불똥이 남편한테 튀었네요. 저녁에 삼계탕 끓여놓고 사과해야겠습니다. 사과해야겠다고. 이러실 거면서. 1284님 반갑습니다. 그저께 동네에서 미용실을 시작했습니다. 오! 손님께 펌을 해드리며 같이 청취해요. 앞으로 손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하셨는데 당연히 응원해드려야죠. 수사랑님 저는 저녁에 동네 엄마들하고 연극 보러 갑니다. 문화생활 즐기시러 가십니까? 아이들 없이 가는 거라 너무너무 신나요. 라라랜드 들으며 외출 준비를 해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오늘도 응원차 문자 흔적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원미연의 조금은 깊은 사랑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또 만나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 구간입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수 방향 성산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정체고요. 홍제 부근 3차로에선 방금 사고가 나서 부근 많이 혼잡해졌습니다. 반대 성산 방향은 마장에서 성산까지 쭉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자유로에서 김포 부근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이후 다시 김포요금소에서 송내까지 길게 정체고요. 노우지 분기점 부근 5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어서 차선 변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 가서는 조남 분기점에서 수암터널 또 하계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부근 사이 모두 퇴근 차량 많아졌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대저 분기점에서 삼락까지 정체인데요. 삼락 부근 2차로에 사고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우리 스트인들 중에 내향인들 많으십니까? 저 인터넷에서 재밌는 걸 봤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가 어려운 우리 내향인들을 위한 스몰 토크 주제 추천. 우선 기본은 생일이나 취미 그리고 MBTI처럼 공통점을 찾는 질문들이에요. 좋아하는 계절, 연예인처럼 취향 드러나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본 영화나 드라마, 다녀온 여행지처럼 근황에 대한 것도 있고,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매운 음식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런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이 밖에도 응원하는 야구팀, 챙겨먹는 영양제, 최근 꽂힌 노래는 뭔지, 그리고 러닝하는지 등등 정말 다양한 항목이 있던데. 아니 근데 쭉 듣다 보니까 이건 내향인이든 외향인이든 간에 같이 얘기 나누면 딱 재밌겠다 싶은 주제들 아닙니까? 우리 스트인들이랑 오순도순 사소한 것도 서로 묻고 답해주고 이렇게 스몰토크 나누는 게 하루의 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그 재미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어서 모이세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원더걸스의 Tell Me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왔어요.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다들 예 내향인 외향인 고백을 해주고 계십니다. 6187님 저 파워 내향인입니다. 스틴 놓치지 않겠습니다. 파워 내향인이야. 이 영상 보신 적 있죠? 아, 내향인들이 서로 이야기도 못하고 해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편할까 해서 리스트가 쫙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누구나 뭐 내향인이든 외향인이든 가리지 말고 편가르지 말고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려면 나눌 수 있는 아주 공통 주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하면서 맞장구 치는 거죠. 꼬르륵님 내향인인 저는요 대면 안 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 그 내향인 외향인 문제에 있어서 엄청 콩기시판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들 본인이 내향인이래. 근데도 그렇지 서로 보지 않고 직접 만나지 않으면 이렇게 소위 키보드로 전사가 되는 거죠. 1960님 저는 누구보다 외향인이었는데요. 나이 드니까 반대로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바뀌었는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모르겠어요. 유유. 예, 저도 진짜 깊이 공감합니다. 저도 누구보다 외향인이었거든요. 진짜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이야기 나누면서 에너지를 얻고 진짜 혼자 있는 거 두려워하고 막 이랬었었는데 점점 한 해 한 해 갈수록 지금은 거의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내향인일 것 같긴 해요. 혼자 있는 게 좋고 그래야지 좀 충전도 되는 것 같고 또 그거 있어요. F와 T 감성적이냐 좀 냉정하냐 이런 것도 저는 ESFJ거든요. 근데 T 성향이 많이 생긴 것 같다. 좀 단호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조금 더 어른이 돼갈수록 그렇게 되나 보더라고요. 오미진님 뭐니 뭐니 해도 먹는 얘기가 제일 집중되지 않나요? 오늘 저녁 메뉴는 뭘로 정했는지 급 궁금해지네요. 그렇지. 우리 먹는데 멋장이신 먹장이 우리 스테인 여러분께서는 먹는 거 지금 또 먹을 때잖아요. 저녁 식사 때니까 메뉴를 추천.

0: 하면서 서로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 좋겠다 나도 그거 해먹어야지 이렇게 하기 마련이죠. 저는 살짝 그 음식 관련해서는 아직도 예 그렇게 활성화되는 거, 제 마음이 그렇게 활성화되진 않아요. 선구어. 어쨌든 뭐 점점 우리는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 닮아가고 또 배려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거 예,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내향인 스드인들 예, 저 인디가 물지 않습니다. 앙 물지 않아요. 편안하게 다가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오늘도 2시간 달려갑니다. 잠시 후에 드라이빙 포인트가 열리니까 출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사연 소개되시면 커피 한 잔씩 챙겨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 갑니다.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1: 좋은 옥점 다가 유니클로 감사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드라이빙 포인트에서 만납니다. 김하정님이 청해 주신 클레오의 굿 타임.

현재 시각 저녁 6시 14분 26초 지났어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지금 상황을 공유합니다. 드라이빙 포인트. 날이 조금 흐려도 새싹 문자 5678님. 와우, 번호 좋으신데. 인디 첫 인사해요. 5월 연휴 전 목요일부터 듣게 돼서 매주 목요일마다 인디 목소리 들으면서 퇴근한답니다. 목요일은 6시에 출발하면 8시쯤 도착하거든요. 오늘도 퇴근길 잘 부탁합니다. MBTI 저랑 비슷할 것 같아. 구구절절 잘 설명해 주셔. 그러세요. 목요일마다 만나는 사이에 우리. 아유, 조심히 가세요. 홍인희님, 오늘 하루가 너무 기네요. 아침 7시에 딸 출근시켜주고 단기 알바 교육 듣고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피곤해요. 카페인이 필요해요. 아이고, 얼른 식사를 든든하게 드셔야겠습니다. 물론 카페인도 제 커피 보내드릴 거고요.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2685님, 부천 상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막히는데 그래도 가는 길이 즐겁네요. 오늘도 잘 부탁해요. 그거면 됐죠. 아이고, 주위가 힘들고 뭐 시끌벅적하고 뭐 상관 있습니까? 내 마음만 편하면 아주 그게 최고지. 윤영희님, 오늘 저녁 치킨 먹기로 했어요. 딸내미가 퇴근하면서 치킨을 주문한대요. 과연 치킨이 먼저 올까요? 딸내미가 먼저 올까요? 어쨌든 편하게 저녁 해결. 올 때까지 스윗 드라이브 마음껏 즐기기. 그렇네, 좋네. 우리 따님이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셔가지고 치킨보다 우리 따님이 먼저 와가지고요, 뜨끈뜨끈 식지 않은 치킨 그냥 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 딱 했으면 좋겠네요. 자,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여행 스케치에 다 잘 될 거야. 제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들려드렸습니다. 7418님, 인디 아이 셋을 둔 다둥맘이에요. 근데 세 아이 중에 둘이 아파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른 퇴근길 잠시라도 노래 들으면서 마음 가다듬으려고요. 아이고, 하루 종일 손에 일이 안 잡혔죠. 짠하다. 어디가 아파요? 감기예요? 열 좀 내렸을까? 아이고, 나머지 하나가 또 같이 아플까봐 걱정이시죠. 그래요. 마음 좀 가다듬으시고 우리 아이 얼른 나을 수 있도록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임경숙님, 인디 청국장을 끓여놓고 부랴부랴 세탁 끝난 빨래를 널면서 듣고 있습니다. 내 식구 빨래가 왜 이렇게 많은지 30분 걸렸네요. 아휴, 빨래 끝! 저 내 옷 빨래하기도 많은데 내 식구면 어마어마하죠. 아이고, 또 새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대단하시다 생각이 듭니다. 그죠? 청국장 보글보글 잘 끓였어요. 예, 잘, 예. 이제 식사하시면 되겠네. 그죠? 그리고 새싹문자 8627님. 관심 가는 사연이었어. 막히는 양재역 앞에서 정차 중에 문자 보냅니다. 요새 제 취미는요, 자동차 에코모드 타기예요. 분명 기름은 쓰는데 정속 주행하면서 정립이 되어가는 휘발유 양을 이렇게 계기판을 통해 보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제 차는 좀 좋은 차가 아니어서 에코모드는 없거든요. 스스로 에코모드로 타요. 예. 그래서 항상 저 계기판 앞에 속도계 밑에 이제 순간연비 그 이제 표시를 항상 보면서 타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계부에 오늘 연비는 어땠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아껴야 정속주행, 항속주행을 해야 예, 에너지 절약. 나한테도 좋고 세상도 좋고 뭔가 이 미션 깨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제보다는 좀 더 연비 높게 타야지 이런 거. 우리 8627님도 아유,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죠. 좋아. 최하나님, 저녁 메뉴는 마라탕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마라탕 맛에 푹 빠져서 집에서까지 해달라고 해가지고요. 재료랑 소스를 사서 집에서 도전해봅니다. 얼큰 얼얼한 마라탕 맛이 나오길. 오, 집에서 해드신 거는 처음 들어보는데 아무래도 요즘은 뭐 집에서 그냥 밀키트니 뭐 어떤 소스니 이런 것들이 확 잘 나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와, 밖에서 먹는 맛이야. 진짜 맛있어. 더 맛있어. 이럴 정도로 얼얼한 마라탕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자, 방금 소개해드린 네 분께도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이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 가게 오늘도 열립니다. 자, 오늘 유인음악 가게 키워드는요, 스테인 주목. 빠밤.

듣는 최신가요입니다. 최신 노래 듣는다. 최신 노래. 아무 때나 오는 코너가 아닙니다. 우리 스트인들이 생각하는 최신가요. 예, 스트인들과 함께 듣고 싶은 최신가요를 한 곡을 딱 골라서 유인음악 가게 앞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노래에 선곡된 분들께 배달음식 교환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예, 최신가요. 어, 요 노래 들어봤는데 어,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추천하는 가수가 있으면 또 그 노래 보내주셔도 좋겠고요. 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 처음 찾아오신 새싹들을 위한 스트인 꿈나무상 1부 끝곡은 여러분을 위해 비워둡니다. 선곡에 도전해 주시고 우리의 만남을 앞으로도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아, 설렌다. 최신가요 듣는다. 와, 많이들 보내주세요. 한지원님께서 청해 주신 S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 그리고 틴탑입니다. To you!

0: to you.
1: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음악 가게. 오늘 준비된 키워드는 함께 듣는 최신 가요입니다. 시대 장르 불문하고 좋은 노래를 쏙쏙 찾아 듣고 골라 듣는 우리 척척 박사 스트인 선생님들의 요즘 유행곡 추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신곡 좋아요. 노랫말은 더 좋음. 시골 주인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오, 4월 7일 날. 와, 갓 나왔다.

스위스로우의 하이파이브. 우리 김현웅님께서 이거 뜨끈뜨끈한데 하셨어요. 알죠 알죠. 3월 8일 완전 뜨끈뜨끈하죠. 이거 완전 손 디어요. 최신곡

와, BTS다. 안병숙님, 수임 완전 최신곡 아닌가요? 맞죠. 참고로 경사 있었죠, 이틀 전에. BTS 수임, BTS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 아티스트 Song of the Summer, Best 남성 K-POP Artist 세 개의 상을 석권했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BTS의 Swim.

2655님께서요. 얼마 전에 KBS 성시경의 고막남친 방청했는데 가수 비가 나왔어요. 너야 너야 너야 핵심 포인트 안무도 배우고 비 멋져요. 비에 feel it.

하은지님이 회사 동생이 이 노래 중독적이라고 그래서 처음 들어봤는데 와 듣자마자 회사에서 춤출 뻔했어요. 진짜 즐겁잖아요. 인디는 들어봤어요? 이모의 마음으로 두근두근했어요. 그래요?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이야.

0: 오타!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2: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교
3: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4: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8: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생방송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목요일 저녁입니다. 김근화님 진짜 최신곡 파티였네요. 하하하하하. 그죠? 와. 그 3, 4, 5월에 나온 최신곡들이었어요. 김다혜님, 신나는 노래들 덕분에 아기 이유식 먹은 거 설거지하면서요. 덩실덩실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죠? 몸이 움직이게끔 하는 그 리듬. 수준 높았어요. 김보라님, 가수들 챌린지 보시는 분들은 거기서 신곡 트렌드를 많이 알겠네요. 그러니까요, 콩게시판 보니까 챌린지에서 많이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아, 이렇게 이런 분들이 신곡을 내셨으니까. BTS, B, 악뮤, 코르티스, 야. 그러니까 스위스로.

친구가 1등을 못했지. 이제 알았네. 이유가 다 있었어. 그래,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 자, 이렇게 최신 가요 많이 덕분에 알아갑니다. 유인음악가게 마무리하고요. 배달음식 교환권 당첨자 명단은 방송 끝난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선곡표 거기에 올려놓을게요. 그럼 당첨되셨으면 선물 문의 코너로 가셔서 성함이랑 휴대전화번호 11자리를 본문에다가 글쓰기를 통해서 남겨주세요. 날려주세요 할 줄 알았다. 자, 이제 꿈나무상. 와, 설레. 그래, 이 노래 맞아. 진짜 지난주에 나온 노래예요. 아이오아이가 과거에 열심히 무대했던 모습들이 다시 보여서 갑자기 울컥해졌습니다. 분명히 신나는 노래인데 들으면 왜 슬픈지 모르겠어요 하시면서 아이오아이의 갑자기를 청해 주셨거든요. 우리 6160님께 꿈나무상 드리고, 아이오아이가 결성 10주년을 기념해서 발표한 노래이기 때문에 팬분들은 더 뭉클하고 감동일 겁니다. 배달음식 교환권 보내드리면서 잘 감상하고 우리는 2부에서 또 봬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으로 여주 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기흥 부근 5차로엔 고장난 차가 있어서 부근 정체고요. 이후에는 판교 분기점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각각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방향은 판교분기점에서 청계터널 부근까지 정체고요.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 사이도 제속도 못 냅니다. 더 가서는 안현분기점에서 중동까지 길게 정체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잠실방향은 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인데요. 영동대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대 공항방향은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사랑 처방.
1: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2: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현입니다.
1: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2: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1: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2: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아이 좋았다.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어요. 우리 이민영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어요. 어제 비가 왔고 오늘 오전에 흐리더니 저녁이 되어가는 이 시간엔 해가 쨍쨍 덥네요. 덥죠. 그토록 기다리던 해였는데 아까 제 기억에 우리 집 앞에 오후 한 1시 넘어선가 그때 해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했는데 덥더라고요. 습하고 더워. 내일도 뭐 30도 가까이 된다고 했죠. 주말에. 더워 더워. 우리 이민영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참 그립죠. 편의점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잘 들었고요. 이제 잠시 후엔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토바 퀴즈,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주변 풍경 사진도 좋고요. 스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인상적인 이야기, 일화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토바 퀴즈 시작할게요. 쇼리 실라!

0: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Sweet Drive 이노진입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고 빠져듭니다. 스비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청포도 에이드 쿠폰 청해구 보내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스비트 바퀴 서밍에 이어서 바로 듣고 온 노래는요. 힌트곡인 오태호의 기억 속의 멜로디였습니다. 오늘 좀 어려웠나요? 그래도 다 눈치껏 잘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임기인님이 눈을 감고 무슨 힌트지? 네. 김혜미님 꼭 콧소리가 들어가야 하는 청해쿠 이번 버전은 좀 처음 해봤는데요. 청해쿠? 이렇게 했는데 뭔가 텐션이 좀 떨어져 들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청해쿠? 이렇게 좀 오바했어야 되는데 뭐야? 약간 이런 느낌. 죄송해요. 5939님 어렵다. 좀 어려웠을 것 같아. 그리고 좀 짧았어요. 허밍이. 2324님 기억 속의 멜로디? 힌트곡이었어요. 2114님 스비트바 퀴즈 인디 허밍 많이 들어서 들릴만도 한데 언제 정답을 맞힐 건지. 오늘 참 힘들었나 봅니다. 최보빈님 눈을 감았는데 노래가 안 들리네요. 어메 보빈님은 눈으로 들으시는갑네. 아이고. 2369님

0: 에게 돌아와.
1: 오, 아시는 눈치인데 이거. 아, 제목을. 아,
2: 아쉽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제가 허밍한 부분을 공개하죠. 이 부분이었어요.

오늘 정답은 그래서 이은미의 기억 속으로 였습니다. 아마 허밍을 이렇게 충분히 길게 했으면은 다 맞추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문제 변별력이 좀 낮아지니까요. 조금 어렵긴 해봤어요. 하지만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당첨자 발표합니다. 알아요 알아. 이은미의 기억 속으로. 저의 애창곡이기도 하답니다. 청해 크 하트 3개. 921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은미의 기억 속으로. 우리 집은 에어컨이 아니라 제습기를 오픈했어요. 너무 습한데. 청해 크 이 목소리가 습도를 날리는 너무 청량해요. 와, 극찬이다. 자, 이 계절에 진짜 제 목소리를 많이 틀어놔야겠네. 이 건선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파워워킹을 하는데 땀이 비처럼 흐릅니다. 스트인 들으면서 꾹 참고 운동 끝나고 시원한 에이드 한 잔. 정답 기억 속으로 이은미. 와, 지금 엄청 시원하시겠다. 아, 7925님도 당첨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 속으로 이은미 스비트 박혀서 진짜 진짜 재밌어요. 좋은 방송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세상 문자 1184님도 당첨되셨습니다. 여기 여섯 분을 더 모셔서 총 10분께 청포도 에이드 쿠폰 청액쿠 보내드립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선물방에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본문에다가 꼭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명곡이죠. 이 노래 감상하고 오겠습니다. 이은미의 기억 속으로.

이은미의 기억 속으로였습니다. 더 듣고 싶었는데 노래가 생각보다 짧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좋았단 얘기죠. 스비트바 퀴즈 정답곡이었고요. 정종식님, 기억 속으로 퐁당 빠져서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 기억 속에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가득 담긴 모양입니다. 내 입크로바님, 아, 참신하시다. 네, 마이 마우스란 뜻이에요. 내 입크로바. 기억 속으로 기억을 해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통화하면서요 휴대전화가 없어졌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전화하면서 어머, 내 전화기 어딨니? 내 전화기. 손으로 들고 계시면서. 예. 박단희님, 전 남친과 헤어지고 친구와 노래방 가서 눈물 콧물 빼면서 부르던 게 생각나요. 전 남친 잘 살고 있지? 오, 미련은 있으신가? 아이, 그렇진 않겠죠. 그냥 옛날 생각이 나신 거겠죠. 참,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이, 진짜 내 세상 끝난 것 같이 그랬던 기억들, 박단희님께서 지금 회상에 잠기셨습니다. 노래, 그 헤어지거나 이렇게 좀 슬플 때는 노래가 더 그거를 배가시켜주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내가 더 슬픈 상황인 것 같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죠? 아, 나 진짜 슬픈 거구나. 나 진짜 너무 힘든 거구나. 이러면서 막 더 막 엉엉 울고 막 엉. 윤성녀님, 숏컷이 잘 어울리는 디바 이은미. 리스펙! 하셨어요. 존경하는 우리 이은미 선배님. 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렇게 스피드바 퀴즈 잘 맞췄습니다. 아, 노래 두 곡 듣고요. 우리 스트인들의 오늘의 장면에서 또 뵙겠습니다.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 그리고 김한선의 나만의 것.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서현이님, 육퇴가 기적처럼 일찍 끝났습니다. 남편에게 아이 맡기고 혼자 찜질방 가는 길이에요. 엄마들에게 이 순간은요 해외여행급 행복 아닌가요? 소리 질러. 오늘만큼은 땀 빼면서 힐링할게요. 그렇죠. 어디 뭐 거창한 데 가는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해방돼서 찜질방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아, 한참 누워서 잠도 자고. 예, 현이님, 그 짧은 시간이겠지만 자유를 누리소서. 6633님, 백자 멜론이어라. 곁순 자르는 작업 중이에요. 스위트 드라이브랑 함께여서 힘들지 않아요. 사진 보내셨거든요. 이 멜론을 백자 멜론이라고 하는군요. 백자처럼 좀 하얀 멜론이라 붙은 이름인가, 그죠? 식감은 또 참외처럼 아삭한 식감이라고 합니다. 야, 멜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 5024님, 남자친구로는 5년, 부부로는 12년을 함께한 나의 그대 성우 오빠의 생일입니다. 이번엔 특별하게 풍선꽃으로 준비해봤어요. 이쁘죠? 매일 힐링하고 애정하는 인디 목소리로 축하한다고 해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지금처럼 아이들이랑 건강하게 하하호호 하면서 살자. 사랑해. 하셨어요. 송호 오빠 생일 축하해. 다원, 유준, 서인, 서아가 많이 많이 사랑해. 하트. 이렇게. 아, 진짜 얼마나 좋으실까요? 우리 다섯 식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남편의 생일, 아빠의 생일을 축하하시는 겁니다. 예, 진짜 행복하게, 진짜 이렇게 하하호호 많이 웃으면서 사시면 아무 걱정이 없죠. 이쁜 가족 행복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데이브레이크의 푸르게였습니다. 아, 찜질방 가는 거 엄청 부러워하시네요. 오미진님이 찜질방에서 먹는 미역국이랑 산울 음식회, 구운 달걀, 캬! 땀 쭉 빼고 즐기세요. 진짜 몇 번을 말해도 진짜 또 먹고 싶죠. 산울 음식회, 구운 란, 아, 소금에 먹는 거 짭짤하니 맛있죠. 얼마나 좋을까, 그죠?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 그지? 이현주님, 육퇴가 없어진 지금이지만 부러운데요. 제가 졌죠? 크크, 마음껏 누리고 오세요.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이야기만 들어도 참 부럽습니다, 그죠? K229님, 어머나, 저게 멜론? 처음 보는 멜론 종류네요. 익으면 달콤하고 맛있겠죠? 그렇겠죠. 새로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은 더 맛있죠.

0: 맛있죠, 그죠?
1: 아, 백자 멜론.
0: 멜론인데 그래도 우리 한국인의 그 단어로 백자 멜론이라고 하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죠? 6836님, 인디, 오늘 우리 집 막둥이 하루도 생일입니다. 하루야, 생일 축하해. 동시에 우리 집 내 남자 생일이 끝났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우리 하루도 생일이었어요. 축하한다. 와, 저기 식구들도 많으신 분들은 진짜 이 또한 좀 부러워요. 얼마나 북적북적하겠지만은 되게 큰 힘이 되고 든든할까 싶어요. 그리고 8495님 반가워요. 오진씨 하트 3개. 남편이 회사 앞으로 온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인데 지저귀는 새소리가 어찌나 맑고 고운지 누가 누가 더 목소리가 맑은지 서로 뽐내는 것 같아요. 귀 정화 중입니다. 바람도 선선하고 새소리 맑고 잠깐의 이 여유가 좋아서 잠시 인사 남깁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어요. 하트. 되게 소중하네요. 회사 앞으로 온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그 회사가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나 그 소음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보다 나뭇잎 사이사이에서 지저귀는 새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나 봐요. 아, 그래요. 남편이 짠 하고 나타나서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고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스트인들의 오늘의 장면 일상 만나보니까 더 정겹고 마음이 더 좋아졌습니다. 자, 사연 소개된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헤이의 Piece of My Wish 그리고 조규찬의 I Love You 이렇게 두 곡 커플곡이죠. 들려드립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새싹문자 1551님, 우리 매장도 스윗드라이브랑 같이 퇴근합니다. 매장 마무리하는 시간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이제 문 닫을, 예, 준비 다 되셨죠? 예, 같이 나가는 겁니다. 꼬르릉님이, 일이 많은데 퇴근 시간이라 고민하다가 내일에 나에게 맡기고 쿨하게 퇴근합니다. 언제나 퇴근은 빠르고 즐겁게 하셨어요. 그쵸? 퇴이죠. 퇴근 아니죠. 퇴기억받침 퇴. 그러면서 꼬르릉님께서 유재하의 지난날 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딱 듣죠. 참고로 우리 다음에 이어지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와, 오늘이 8주년 되는 생일이랍니다. 2018년 5월 28일부터 지금 8년을 열심히 꿈을 대신 꾸어준 우리 꿈디 존경합니다. 축하하고요. 좋은 시간 우리 드림팝과 함께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퇴근 정체는 빠르게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 시흥에서 중동까지만 정체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여주분기점 부근 3차로에는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있습니다. 1시간이 넘게 처리 작업 중이라 감곡부터 7km가량 정체가 심해져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은 동수원에서 북수원 사이 정체가 남아있고요. 이후로는 서창 분기점에서 막힙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여의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요.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진 지 4일째인 오늘은 여전히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 앞 사이 양방향 전면 통제 계속되고요. 또 열차는 KTX를 포함해 120여 편의 운행이 중단된 상황인 만큼 이용 전에 미리 잘 확인해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0: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세상이 고요해진 시간, 공기의 파도를 뚫고 영혼을 달래는 음표를 빛의 신호처럼 따라갑니다. 그곳은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곳, 음악이 우릴 데려가도록 내버려 두어요.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꿈의 세계로. 좋은 날 또 왜 이러나 싶으셨죠? 한 인공지능 모델이 드림팝을 주제로 지은 시 한 구절이었습니다. 아, 좀 필요 이상으로 거창하긴 한데 뭐 그래도 듣기에 썩 나쁘진 않죠? 예. 기술은 또 세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첨단을 달릴수록 외려 더 귀해지는 게 있으니 바로 변하지 않는 것들과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요? 무엇이든 쉽게 대체되고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을 가치로 이 시간을 채워보고 싶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아바, Thank you for the music.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5월 28일 목요일 예, 첫 곡이었습니다. 아, 예, 8주년이 됐네요. 예, 8년. 예. 뭔가 해야 될 것 같으나. 예, 아직까지는 뭐 복 받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예. 야, 진짜 저는 그 뭐 매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희 KBS 아나운서로 입사하고 나서 2년 이상 넘긴 프로그램이 요 드림팝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진짜로. 그리고 드림팝 아마 처음 들으셨을 때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처음부터 제가 드림팝을 이렇게 진행을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박철 씨가 진행을 하다가 예, 저희 그 이제 세 명의 아나운서가 예, 돌아가면서 한 주씩 예, 말하자면은 누가 간택이 될 것인가 요 시기를 좀 거쳤어요. 예, 그때 이제 같이 했던 친구가 이제 조항리 아나운서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예, 퇴사를 한 최동석 아나운서 예, 두 사람이 갑자기 또 보고 싶네요. 아마 이 두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아 형님이 해야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야, 그 첫 방송 때의 그 느낌이 오늘 또 다시 또 살아나는 것 같아서 예, 정말 식상한 표현이지만 감회가 새롭습니다. 진짜 저희는 진짜 음악이 좋은 방송이에요. 예, 지금 거쳐간 PD들도 꽤 많은데 진짜 음악들이 정말 주옥 같았고 그래서 아마 제가 실증을 잘 내는 예, 지루한 걸 못 참는 제가 이렇게 8년이란 시간을 함께 해오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좀 감히 해보게 됩니다. 아, 다시 한번 그 뭐 무엇보다 그리고 또 이 음악이 좋은 방송을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예, 드림팝 가족분들이 계셨기에 이 8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또 쭉 이어져 왔겠죠. 예, 여러분 없이는 방송 못 만듭니다. 예, 아니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니 안 들으면 방송을 어떻게 만드냐고. 진짜 뭐 그 티는 안 내시지만 정말 예, 사연은 뭐 종종 많이 안 보내주시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듣고 계시더라고요.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진짜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예, 임하겠습니다. 아, 선거운동 기간이구나. 자, 이돈영 씨, 드림팝 8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 매일 운행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예, 김미옥 씨, 8주년 축하드려요. 이 시간 대체할 DJ가 있을까요? 앞으로도 변함없는 목소리로 멋진 진행 부탁드립니다. 저도 꾸준히 잘 들을게요. 이현숙 씨, 그 자리 꼭 지켜주실 거라 믿고 매일 참여는 못하지만 마음 한켠엔 언제나 최애 드림팝으로 첫 곡에 설렘이 가득 8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정현 씨, 8주년 축하해드리려고 로그인했어요. 로그인하는데 비번이 가물가물해서 몇 번의 실패 끝에 로그인 성공했습니다. 드림팝 계속 지켜주십시오. 네. 아, 요거 좀 기술적으로 좀 편하게 할 수 없나? 매번 말씀드리는데 로그인하다가 짜증이 나셔가지고 포기하신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박가연 씨 8주년 축하.

0: 축하드려요. 예, 제가 변한 건 2년 전부터 예, 주파수를 꿈디로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김은경 씨 8주년 축하드립니다. 작년에는 오픈 스튜디오에 갔는데 올해는 사정상 집에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5285님 다시 라디오를 듣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즐겨 찾기에 저장했던 드림팝이었답니다. 저희 저녁을 늘 고급스럽게 바꿔주신 꿈디님 10주년 넘어서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5883님이 저 사실 인디라디오만 듣고 뉴스 보는 게 루틴인데 8주년이라고 해서 축하드리고 떠납니다. 예, 8주년 축하드려요. 네, 가셨겠네요.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이야기로 2시간 꽉 채워보겠습니다. 주제는 드림팝과 나. 예, 지난 8년간 드림팝과 함께 쌓은 추억, 드림팝에 얽힌 기억 등 예, 드림팝과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뭐든 좋습니다. 자, 이날을 위해서 티끌을 모아서 태산을 좀 만들어놨어요. 예, 드림팝 식구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한다는 의미로 방송에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예,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Cranberries Dreams 네,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네,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5월 28일 네, 목요일 밤입니다. 네, 8주년 생방 네, 보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8주년 기념하면서 드림팝과 나라는 주제로 사연 받고 있습니다. 드림팝과 함께 쌓은 추억, 드림팝에 얽힌 기억 네, 여러분과 드림팝의 얘기라면 뭐든 좋습니다. 방송에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릴게요.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생일맞이 공연 선물 준비가 돼 있죠. 일본의 부당한 침략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로 향했던 특사들의 이야기 뮤지컬 헤이그 이번 주 금요일까지 총 10분 추첨해서 1인 2매씩 총 20분께 티켓 보내드릴게요. 공연은 서울 대학로 유니플렉스에서 진행되고요. 6월 12일 금요일, 13일 토요일, 14일 일요일까지 총 4흘입니다. 정확한 장소, 날짜, 시간 등은 드림팝 인별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땐 성함과 원하시는 날짜를 꼭 지정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저희 그 스튜디오 안에 예 보이시죠? 저희 꽃다발 예 꽃다발 저희 늘 그 아주 우아한 인사를 항상 보내주시는 임양실 씨께서 예 야 이게 아주 밑에를 봤더니 뭐 들 수도 없을 만큼 아주 값비싼 도기가 있어요. 예 도기에 이렇게 예 어우 너 저 이 장미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저기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요? 빨간 장미 저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 핑크빛 또는 이 분홍색 장미를 저 진짜 좋아해요. 예. 어떻게 이걸 아시고 이렇게 예, 보내줬을까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상호의 드림팝 사랑과 재능으로 가득한 꿈디 8주년 축하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쓰셔서 마음에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저기 오스의 오픈 스튜디오에 예, 어제까지 그 오늘 4시간밖에 못 주무셨대요. 예, 저희 그 예, 저희 김보민 씨 그다음에 요즘 좀 콩창에 약간 좀 뜸한데 저희 그 하정숙 씨 예. 원준이는 어디 갔어요? 네?
1: 집에요.
0: 예. 그렇구나.
1: 저도 회사에서 바로 왔으니까.
0: 맞아요. 하정숙 씨가 또 일을 새로 시작하셔가지고, 네. 예, 눈 꽃을 새 없이 바쁜데, 쉬어야 되는데 오늘, 예, 두 분이서, 이렇게 또 오픈 스튜디오에 오셨고, 지금 저기, 이렇게 보이시죠? 예. 예, 이렇게 말랑말랑한 예, 정말 맛있게 생긴 떡 케이크를 또 예, 김보민 씨 또 저 무거운 걸 또 들고 오셨습니다.
1: 체력도 좋으시죠.
0: 뭐라고요? 체력이 좋으시다.

0: 들리는 거야 이거?
1: 근데 이 저기 김보민 씨 이거 저기 뭐야 단골 떡집인가 봐요, 그죠?
0: 네, 저희 그 앞에 카페가 있어요.
1: 어, 맞아요.
0: 예. 카페가
1: 예, 아,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네. 매번 이렇게 아니 진짜 맛있는 떡을 이렇게 낱개로 돼 있어서 어 그냥 왜 떡평을 하고 있냐 지금 아무튼 야, 너무 감사드려요.
0: 맛있게 드세요.
1: 아니 일단 그래도 마이크가 나간 김에
0: 어머나.
1: 소감 짧게 한 마디씩 그래도 예, 청취자 소감을 예 너무 길게 하는 거 저 싫어하는 거 아시죠? 예 짧게 김보미 씨부터 예 부탁드릴게요.
0: 저는 일하면서 너무 좋아요. 좋은 노래들이 나와서 콩디 방송이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1: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하정숙 씨.
2: 축하드려요.
1: 지금 너무 힘들어, 일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게요. 아, 이명실 씨가 우리들의 자랑 기쁨 꿈디 8주년 축하합니다. 예, 이렇게 또 예, 콩에 적어주셨고, 김진희 씨, 우리 저기 또 빠뜨셰, 예, 김진희 씨 부산 빠뜨셰 드림팝을 20대 후반에 알게 됐는데 벌써 30대 중반이네요. 드림팝과 함께한 여정 안에 참 다자다난한 일들과 희노애락이 녹아있어요.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데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꿈디가 건강하고 힘이 되는 그날까지 잘 진행해 주십사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아, 전 요즘 일에 너무 치여서 드림팝 자주 들을 틈도 없이 바삐 지냈답니다. 다음번에 오스 꼭 놀러 갈게요. 종종 예, 보내주는 사연 예, 잘 보고 있으니까 건강관리 잘하세요. 예. 아, 노래 두 곡 예, 이어갈게요. 5143님이 신청하신 심플 플랜의 Take My Hand 듣고요. 에이브리엘 라빈 스케이터 보이.

5143님이 신청하신 심플맨의 Take My Hand 그리고 에이브리 라빈의 스케이터 보이 두 곡이었습니다. 야, 8주년 정말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예. 평소 때보다 진짜 많이 올라가네요. 예, 이게 뭐 다른 연예인들 예, 방송인들 진행하는 뭐 그 수에는 뭐 한참 못 미치지만 예, 저한테는 제가 오늘 저기 차은우

0: 감사합니다. 예.
1: 정희서 PD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저 친구가 저 오늘 오늘만 해줘요. 응? 오늘만. 차은우 씨 죄송해요. 혹시라도 뭐 관계자분들이 듣고 계시면. 아, 뭐 그렇다고요. 제가 외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그냥 저희 여기 마이 월드에서는 제가 차은우다. 또 오버한다 오버한다. 자, 용인의 구은채 씨. 예, 처음 라디오를 켰을 때 드림 퀴즈 코너에서 요상하게 노래하던 순간 이 사람 뭐야? 하면서 듣기 시작했죠. 위트 있고 진솔한 진행에 빠졌고요. 저도 팝을 알아가며 꿈디와 함께한 지 오래. 예, 위로받고 웃으며 하루 마무리합니다. 영원히 화이팅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4881님. 딸이 고1 때 학원 끝나길 기다리면서 들었는데 그 아이가 대학 졸업했네요. 와, 주차해놓고 라디오를 켜서 방전되는 바람에 레카차 부른 적도 있어요. 해가 바뀌어도 오래된 느낌 없이 늘 그 자리 계신다 생각했었는데 벌써 8주년 축하드립니다. 4307님, 우연히 돌린 채널에서 DJ가 청취자에게 대뜸,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요? 아, 나 같은 거 그냥 헤어져버려요. 아, 뭐하러 손해보고 사세요? 이러면서 속 시원한 성과를 부리길래 대체 이 사람 뭐지? 하면서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그게 1년이 돼갑니다. 꿈지의 속 시원한 멘트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아이고, 매번 그러진 않아요. 예, 8307님. 8주년이라길래 오랜만에 사연 보내봅니다. 얼마 전에 이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적응이 어려워요. 이름 고대고 사람한테 치이고 지난 화요일에도 야근하고 울적한 기분으로 집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드림팝에서 No Woman No Cry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온 꿈디 멘트가 오늘 하루가 길고 고단하셨던 분들께 이 노래를 들려드린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너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제 일상의 활력소 드림팝 8주년 축하드립니다. 20년까지만 해먹어봐요 우리. 재소관이 아니라니까요. 감사합니다. 자, 트림 피어터의 곡 듣죠? Another Day.

셀레나 고메즈, 베니 블랑코, 호세 트리스테스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 팝, 예,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28일 목요일 밤이고요. 생방 보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8주년 기념해서 드림팝과 나라는 주제로 사연 받고 있습니다. 드림팝과 함께 쌓은 추억, 드림팝에 얽힌 기억 등 여러분과 드림팝의 얘기라면 뭐든 좋습니다. 방송에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이기백 씨가 신청하신 저스틴 비버, 키드 라로이, 스테이 듣고요. 존 메이어, 뉴 라이트.

근본 있는 퀴즈 드림파 드림 퀴즈. 네, 오늘도 거저 드리는 퀴즈입니다.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예, 오늘은 드림팝의 몇 번째 생일일까요? 예, 오늘은 흥겨운 라틴 곡으로 힌트 드릴게요. 퓨리, 켈라테 테슬라, 칼리보이가 함께한 곡을 잘 들어보세요. 팔로, 팔로, 팔로, 팔로.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여덟 번째, 2번 여섯 번째, 3번 아홉 번째. 정답 보내시고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기프트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퓨리, 길라타 테슬라 그리고 칼리보이의 팔로 예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1번 8번째입니다. 예,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끝곡 최이수씨 1174님이 신청하신 제럴드 졸링 티켓 투 더 트로픽스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경기 북부와 동해안 일대로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 있습니다. 빗길 안전운행에 더욱 힘써 주셔야겠고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시야가 답답할 수 있는 만큼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속도 충분히 줄여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퇴근길 정체 흐름은 대부분 정리됐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짧게 막히고요. 북부간선도로 묵동나들목 부근으로는 야간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지문 터널에는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3차로 막혀 있어서 일대가 주춤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일직분기점 부근 2, 3차로에도 고장난 차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콩심은 내 콩나고 팥심은 내 팥난다를 여섯 글자로.
2: 그 공심 공팥 심팥 맞지? 아니야 저 뿌린 대로 거두리.
1: 아니 그 여섯 글자라니까. 우리 집 주소.
2: 우리 집 그 심으면 열리니. 맞아. 우와. 시골 좌천 한시적 농부 박성우.
3: 독방육아 아들 셋만 이수경의
2: 우당탕탕 열일이 적응기.
3: KBS 미니시리즈 심으면 열일이.
2: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매주 목요일 밤 9시 50분. 심으면 열일이.

0: 뮤즈 Be With You 최유리 씨, 이지선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아, 박성준 씨, 몇 년 동안 직장을 못 잡았었는데 그럴 때마다 꿈디가 사연 소개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셨고 지금은 회사가 멀다고 하니 그것도 힘들 거라고 공감해 주셔서 애청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근히 따뜻한 형. 네. 은근이라뇨. 저 대놓고 따뜻해요. 네. 그래서 그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아, 유성자 씨가 박성준 씨 어머니시군요. 네? 박성준이 제 아들이에요. 제가 드림팝으로 끌어들였답니다. 여의도에 이제 박성준을 주목해주세요. 지금 직장이 여의도예요? 아니잖아요. 훨씬 멀지 않아요? 지금 파주에서 저기 어디 꽤 먼데까지 다니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유, 그러시구나. 저 출퇴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짜. 예. 그리고 9110님, 드림팝은 뭐 그냥 체면 안 차리고 가식 없는 얘기 툭툭 듣고 싶을 때 오죠. 내향인이라 텐션 높은 진행 들으면 제가 더 힘든데 드림팝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연애 사연도요. 제작진의 취향인 건지 간질간질한 사연은 없고 죄다 싸운 얘기, 끝나가는 얘기만 나오니 솔로 입장에선 질투도 안 나고 편안합니다. 8주년 지나 9주년, 10주년도 쭉 가야죠. 예. 정확히 얘기하면 제작진의 취향은 아니고요. 예, 박수지 작가의 취향이에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저 사람이. 아, 예. 그리고 9998님, 아침부터 클래식 채널이랑 옆집이랑 왔다 갔다 하지만 8시 이상호 형님 방송은 고정입니다. 이제 안 들으면 뭔가 허전해요. 드림 퀴즈 처음에는 듣고 솔직히 어이가 없었는데 예, 이제는 그 날것 같은 퀴즈가 너무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오랫동안 해줘요. 예, 그만두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분을 용서하지 않으리. 예. 뭐 용서만 안 하실 거잖아요. 실질적인 액션을 보여주셔야지. 뭐 와서 뭐 1인 시위를 한다든가.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뭐 드림 퀴즈야 뭐. 예. 지금 들어도 들어도 뭐 제가 해도 어이가 없는데 뭐.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 팝 2부 시작했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밤이고요. 생방 보라 하고 있습니다. 8번째 생일을 맞았어요. 드림 팝과 나라는 주제로 사연 받고 있습니다. 드림 팝과 함께 쌓은 추억, 드림 팝에 얽힌 기억 등, 예, 드림 팝과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뭐든 좋습니다. 예, 방송에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릴게요.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4: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이소형 씨가 신청하신 콜드플레이 패러다이스 들었습니다. 4229님, TV와는 담쌓고 국민학교 때부터 라디오만 듣고 살아온 저는 늘 잔잔하고 조용한 프로그램 위주로 주파수를 돌렸는데요. 4-5년 전일까요? 우연히 알게 된 드림팝에서 상호 DJ님의 멘트와 많은 분들의 센스 있는 사연을 들으며 취향이 좀 바뀌었어요. 언젠가 오픈 스튜디오 방문해서 제가 만든 코바늘 소품과 상호 DJ님과 제작진분들께 코바늘 소품을 선물하는 게 올해 제 목표입니다. 사연이 좀 길었나요? 8주년이니까 봐주세요. 네, 꼭 오세요. 예, 꼭 한번 오세요. 더위 좀 피하셔서 예, 가을쯤 오셔도 될 것 같아요. 3544님, 영어 회화 공부 시작하면서 이제부터 노래도 영어만 듣겠다고 다짐을 하고 드림팝을 접하게 되었더랬죠. 저녁 8시면은 그냥 자동으로 틀어놓고 영어 공부하는 셈치고 영혼 없이 듣다가 어느 날부터는 이런저런 일상 사연도 보내고 그게 가끔 소개도 되니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매일

말을 많이 줄이겠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이니까요. 2372님, 작년에 직장 다니면서 끝나고 수영까지 하고 오느라 늘 차 안에서 들었어요. 제 소소한 얘기 문자 보내면 다정하게 읽어주시면서 대단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운동했던 것 같아요. 가식 없이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것 같아서 방송을 듣고 있으면 마치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것처럼 편안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매일 듣고 있어요. 늘 응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일단 라디오라는 매체 자체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아무리 제가 예, 가식을 장착을 하고 가면을 쓰고 그래도 알아보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더라고요. 저 친구가 오늘 기분이 어떤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예. 그래서 아유 가식 장착하고 예, 뭐 가면 쓰고 이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예, 사실은 그게 그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니, 뭐하러 그렇게까지 힘들이면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예. 그래도 아주 피곤하거나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제 조금 자제하겠습니다. 예. 피곤하다는 얘기 조금 줄일게요. 왜냐하면 저보다 피곤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신데 제가 거기다 대고 아우 예 그런 얘기하는 건 좀 예의가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아실 거예요. 예, 그쵸?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텍사스의 Say What You Want 듣고요. 김은식, 이현주 씨가 신청하신 다이도의 Thank You.

텍사스 Say What You Want 그리고 김은씨, 이현주씨가 신청하신 다이도의 Thank You 두 곡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28일 목요일 밤 8주년 생방 보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주년 기념하면서 드림팝과 나라는 주제로 사연 받고 있습니다. 드림팝과 함께 쌓은 추억, 드림팝에 얽힌 기억 등 여러분과 드림팝의 얘기를 하면 뭐든 좋습니다. 방송에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릴게요.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2863님, 작년인가 남편이랑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면서 싸우다가 드림팝에 사연을 보냈어요. 그때 꿈디는 내 편 안 들어주고 남편 편 들어줬어요. 덕분에 남편 어깨가 하늘까지 올라가고 기고만장해져서 진짜 꼴보기 싫었어요. 그 모습을 지금 다시 생각해도 짜증이 좀 나네요. 비록 꿈디는 내 편이 아니었지만 저는 여전히 꿈디 편. 예, 10주년까지는 무조건 가보자고요. 예, 솔직한 사연 좋습니다. 예, 짜증이 나시겠네요. 제가 근데 분명 일방적으로 남편분 편만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 아시다시피 항상 이렇게 내뱉고서 또 후회하고 다독이고 예, 참회하고 그러잖아요. 잘 아시면서. 1495님, 저는 수년 전 투잡으로 녹즙 배달 알바하던 시절에 물건 챙기러 저녁에 오가며 드림팝을 알게 됐어요. 모델인 줄 알았는데 아나운서셔서 놀랐어요. 팝알못인 제가 용기 내서 신청곡과 사연을 간혹 보내면 가끔 틀어주셔서 많은 힘이 됐습니다. 퇴근길에 듣다 주차하고 꼭 축하드리고 싶어서 주저리주저리 사연 남겨봅니다. 다시 한번 8주년 진심 축하드립니다. 예. 다른 거는 다 눈에 안 들어오고 모델인 줄 알았는데 아나운서죠. 저기 기획사 혹시 저기 관계자분 듣고 계시면 저 잘할 수 있어요. 저 저기 보라로 좀 보시고 제 핏이 좀 어떤지 오늘 양복 핏이 좀 어떤지 예,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엠베서더 분명 가능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유 이렇게까지 정재영 씨. 아 오랜만에 오셨어요. 예, 드림팝 찐팬이었던 정재영입니다. 기억하시죠? 우연히 켰다가 8주년이라는 말에 안부 문자 보내요. 한 2-3년 엄청나게 덕질했었죠. 오프닝 멘트부터 클로징 멘트까지 꿈디 목소리 하나도 안 놓치겠다는 생각으로 귀 기울여 들었었는데 드림팝 들으면서 낄낄거렸던 그때 제 모습은 찐 행복 자체였습니다. 요즘은 콩창보다 주식창 더 많이 봐요. 그래서 안 행복한 듯 8주년 축하 축하합니다. 네. 저도 많이 봐요. 봐요. 감사합니다. 아유,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자, 윤인숙 씨가 신청하신 곡 듣죠. Prep as it was.

클로드 치아리, 예, 르 퍼미에 빠 들었습니다. 아마 제작진이 초심을 잃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너 들어라. 예, 너무 좋죠. 9832님, 하루를 마무리하는 산책의 파트너 드림팝. 예, 꿈들한테 피식 웃기도 하고 좋은 음악에 피곤도 녹이고 그래서 자꾸 찾아오게 됩니다. 듣기만 하다가 처음 보낸 사연 한번 소개해 주셨는데 그때 꿈디 한마디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길다. 제가요? 또 급참회합니다. 오늘은 괜찮나요? 늘 감사합니다. 에이 뭐... 아유, 짧은 편에 속해요. 예, 이 정도면. 아, 그랬구나. 9184님, 아, 벌써 8주년이군요. 이건 비밀인데요. 아니, 비밀 얘기를 왜 보내신 거예요, 저한테? 꿈디한테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작년 12월부터 FM대행진, 라라랜드, 사랑하기 좋은 날, 드림팝 밤그대, 이렇게 다섯 프로그램 듣는데, 솔직히 드림팝 꿈디가 최고예요. 가게에서 일할 때 듣고 있으면 2시간 순삭. 비밀이에요. 다른 분들이 들으면 서운할 수 있으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동정받는 느낌인데요. 그분들 아무도 서운해하지 않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비밀을 또 발설해 주시고. 민도리님, 진짜 솔직히 말하면 드림팝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그쵸? 코로나 때 집에서 매일 듣다가 코로나 끝나고 나돌아댕기면서 제가 드림팝의 존재를 잠시 잊고 있었네요. 정말 축하드려요. 이거 진짜 진심이에요. 10주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아유, 그러게요. 아니, 작년 7주년이 진짜 엊그제 같은데. 아니 정말, 예, 진짜 식상한 표현이니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5월이 올이라고는 진짜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노래 세 곡 이어갑니다. 1843님이 신청하신 엘비스 프레슬리 Love Me Tender, 그리고 루이 암스트롱 What a Wonderful World, Everly Brothers All I Have to Do Is Dream.

1843님이 신청하신 엘비스 프레슬리, 러브 미 텐더, 루이 암스트롱, 워런 원더풀 월드, 그리고 에벌리 브라더스, All I Have To Do Is Dream 들었습니다. 0064님, 전 단체복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합니다. 이 업계가 봄, 가을이 극성수기예요. 그래서 전 늘 이맘때 야근과 함께 드림팝을 듣습니다. 사무실이 점점 조용해지면 드림팝 소리가 이 큰 사무실을 채워요. 야근은 힘들지만 드림팝 들으면 힘이 좀 납니다. 하지만 극성수기가 지나면 전 6시에 퇴근을 합니다. 제가 봄, 가을에만 집중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이유기도 하죠. 가끔 보낸 문자가 읽히면 그게 또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근데 왜 웃음소리는 음악앨범 좌. 예. 그 왜 이현우 형님의 웃음소리를 냅니까? 아유, 그래, 지금 엄청 좀 이제 약간 한풀 꺾였겠네요. 예, 5월이 이제 좀 다 지나서. 예. 아이고. 이게 뭔가 좀 일정해야 되는데, 예, 그래야지. 예, 많이 쓰셨네요, 봄에. 6864님, 저는 드림팝 들은 지 1년 좀 안 됐어요. 근데 8년 진행하신 거예요? 와, 사람으로 치면 초등학교에 들어갔겠네요. 저는 골프 시작하면서 혼자 연습할 때 듣고 있어요. 다른 방송은 게스트랑 토킹이 많아서 운동에 집중하는 게 방해가 되는데, 드림팝은 골프에 집중할 수 있어서 자주 들어요. 가끔 사연도 읽어주셨을 때 짜릿했어요. 예, 참여는 자주 못하지만 항상 들으며 응원합니다. 예. 저희가 게스트가 없는 건 아시잖아요. 예, 제가 뭐 굳이 제 입으로 얘기하는 좀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아, 우리 게스트 있는데. 예, 오늘 이현석 쌤 부를 걸. 감사합니다. 예. 자, 김도영 씨가 신청하신 곡 듣죠. 잉글랜드 댄, 존 포드 콜리, Just Tell Me You Love Me.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혼자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와, 좀 오수 앞에서 예, 김범수 씨가 아직도 안 가셨어요. 아니, 저 진짜 항상 담고 싶은 게 저 끊임없이 나오는 에너지. 와, 대단하시다. 예, 4시간 주무셨대요. 어제 작업하시고 새벽에도 못 주무시고.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제가 저 기운을 받아서 활기차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맨날 피곤하다고만 하고. 자, 8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 예, 전하고요. 오늘 미처 읽어드리지 못한 마음들도 다 예, 기억에 넣어두겠습니다. 자, 목요일 밤 끝곡 FR 데이비드의 뮤직 준비했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변함없이 돌아오겠습니다.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터지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사랑하기 때문에
8: KBS.
9: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나침반이 없던 예로부터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던 별이죠. 북두칠성. 근데 이 북두칠성이 일곱 개의 별이 아니라 여덟 개의 별로 이루어진 북두팔성이라는 거 아세요? 국자 모양의 손잡이 부분 끝에 있는 별을 망원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개의 별이 겹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심지어 이 두 별은 보이기에만 가까울 뿐

삶은 양면이지 절대 단면이 아니다 라는 말도 있죠. 그러고 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여행 스케치에 별이 진다네. 3579님, 성현국님, 4420님 신청곡으로 5월 28일 목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삶이 성숙할수록 여러 가지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젊을 때, 어릴 때는 흑백 논리를 갖기도 쉽고요. 그냥 선악을 나누어서 판단하지만 성숙한 어른이 될수록 사람은 착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좋기도 하고 또 나쁘기도 한 다양한 면을 갖고 있다고 이해한다고 해요. 그렇게 조금은 관대한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3729님, 지난주는 바빠서 이 시간에 늘 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들었는데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와서 잠옷을 입고 듣고 있으니 기분이 좋네요. 와, 잠옷 입고 듣는 밤그대 너무나 편안할 것 같습니다. 야근이 많으셨었나 봐요. 그래도 이번 주 숨 돌리셔서 다행입니다. 5416님, 내일이 회사 면접인데 꼭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계획하던 회사라 집도 미리 이사를 마쳤고요. 면접만 잘 보면 되는데 걱정되네요. 아니, 먼저 이사를 가셨어요. 회사 근처로. 와, 이거 반드시 붙어야겠는데요. 근데 또 붙을 거라는 어떤 자신감 덕분에 이사도 가신 거겠죠. 잘 되리라 믿습니다. 밤을 잊은 그대에게 공지사항 있어요. 2026년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 새해 결심 잘 지키고 계세요? 밤그대에서 2026 나를 돌아봐 특집 준비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를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상반기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부터 잘한 일, 후회되는 일, 뭐가 있었는지, 남은 2026년 하반기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음 하는지, 바라는 일도 같이 보내주세요. 밤그대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2026 나를 돌아봐 게시판 만들어뒀으니까요.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인절미 컵빙수 보내드릴게요. 특집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함께합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0: 계세요?
1: 위제로 제로 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이야.

윤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강수지의 하데스 들으셨습니다. 유지원의 밤리진 그대에게 목요일 밤이에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강향숙님, 남편이 요즘 부쩍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저녁 먹고 같이 뛰기로 했는데 며칠 잘 하더니만 1시간 뛰던 거 30분만 뛰고 그만하고, 오늘은 퇴근하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고는 지금 옆에서 쿨쿨 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살은 못 뺄 것 같죠? 아니, 이렇게 운동 안 하시고 삼겹살에 소주 즐기시면 계속 그 소유하신 살은 유지가 됩니다. 뭔가 바꿔야 몸도 변하는 것 같은데요. 습관이라는 게 근데 참 안 바뀌죠.

전영우님, 아내랑 같이 먹으려고 라면을 끓였는데 물 조절 못했다고 혼났어요. 물을 너무 조금 넣었대요. 저번에 너무 많이 넣었다고 해서 이번에 조금 넣은 건데 아무래도 계량컵을 사야겠어요. 물 조절이 눈대중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되게 헷갈려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저도 좀 확실히 계량을 해서 하는 스타일인데 고민 마시고 영호님 계량컵으로 정확하게 딱 재서 맛있는 라면 끓이시죠.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육상공사님, 어제 오후 근무 끝나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니까 식탁에 남은 치킨이 있는 거예요. 딸아이가 다리를 좋아하니까 그건 빼고 가슴살 세 조각에 캔맥주 한잔 하고 잤는데 오늘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자기 치킨 다 먹었냐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 하고는 아내한테 2만 원 보냈는데 아내가 치킨값이 얼만데 2만 원만 보내냐고 뭐라 하는 거 있죠. 저 진짜 딱 세 조각 먹었는데 이래저래 좀 억울하네요. 가슴살 세 조각에 다리는 남겼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가슴살 맞았어요? 새 조각이 새 뭉텅이는 아니었죠? 다리는 어디 간 겁니까, 이거? 미스테리합니다. 룰라의 프로와 아마추어 3301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유피의 뿌요뿌요 송승우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아침에 일어나 지난밤에 내가 저지른 일을 보고 머리를 쥐어 뜯었다. 으악! 이게 뭐야? 내가 직접 쓴 한 글자 한 글자에서 알코올향이 진동하는 듯 했다. 삭제 버튼이 있지만 이미 늦었다. 숫자 1이 사라져 있다는 건 읽었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술기운에 적은 거라 손가락이 많이 비틀거렸는지 오타가 수두룩해서 내가 봐도 무슨 말인지 해석이 잘 되지 않았다. 그럼 그냥 우리 집 강아지가 잘못 누른 거라고 할까? 그런 것 치고는 팀장님이라는 글자는 너무 또박또박 썼네. 어쩌지? 어떻게도 변명이 안 될 것 같은데. 며칠 휴가를 쓸까 그냥? 안 그래도 숙취 때문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터라 도저히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럼 어쩔 수 없다. 정면 돌파를 하는 수밖에. 나는 늘 하던 대로 꾸역꾸역 출근 준비를 하고 사람들로 가득한 버스에 꾸깃꾸깃 몸을 구겨넣으며 생각했다. 어제 내가 저지른 일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내가 술김에 팀장님께 주저리주저리 남겨놓은 톡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 그리고 어제 내가 팀장님께 받은 상처도 아물지 않은 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욱신욱신 남아있다. 난 정말 열심히 한 것밖엔 잘못이 없다. 그것도 팀장님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내 할 일을 충실히 해냈는데 팀장님은 결과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 나에게 쓴소리를 쏟아내셨다. 적어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는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잔뜩 풀이 죽은 채로 터덜터덜 퇴근을 하다가 가게 밖에 나와있는 플라스틱 테이블에 둘러앉아 밤 공기를 안주삼아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들의 느긋한 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울분이 올라왔다. 그래서 나도 사람들의 술안거림 속에서 혼자 자리를 잡고 앉아 연거퍼 쓰디 쓴 소주를 들이켰다. 그 순간만큼은 인생의 지긋지긋함, 오늘 하루 느꼈던 구질구질한 감정들이 한 번에 싹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근데 그게 나에게 무모한 용기를 만들었나 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필요한 건 용기다. 나는 회사 앞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을 샀다. 늦목색 커피를 한 모금 쭉 들이키고는 그걸로도 부족해 얼음 하나를 입안에 넣고 아그작 씹었다. 그러고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빌자.

자우림의 미안해 널 미워해 들으셨습니다. 유치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술을 많이 먹으면 이성의 끈이 탁 하고 끊어져 버릴 때가 있죠. 그러다 헤어진 연인한테 연락하시는 분들도 수두룩 하잖아요. 물론 사연 보내신 분은 다행히 헤어진 연인에게는 안 하셨지만 대신 팀장님께 연락하셨네요. 정확히 어떤 내용을 보내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럴 땐 빠른 사과가 최선이죠. 부디 팀장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길 바라고요. 속상하다고 또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문자 샵 1061, 무료인 콩도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패닉의 왼손잡이 7779님 신청곡입니다.

아메리카노 10cm였어요. 먼저 들으신 곡은 패닉의 왼손잡이였고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임효선님, 오늘은 하루 종일 딸이랑 병원 투어했는데요. 제가 아픈 것도 아닌데 병원 가니까 두통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하루가 무사히 끝나서 다행입니다. 아이고, 병원 투어 쉽지 않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또 좋은 일만 있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가면은 마음도 좀 부대끼기도 하고

하고요. 어쨌든 잘 다녀오셨다니 저도 마음이 놓이네요. 전미영님, 아이들 재우고 일하는 워킹맘입니다. 첫째의 육아휴직하고 들었던 밤그대가 엊그제 같은데 그 아이가 이젠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학교가 처음인 아이도 근무지를 이동한 저도 새로운 사람들과 적응 중이네요. 힘을 주세요. 와, 여러 가지가 시작되는 시점이네요. 이런 시점에 밤그대가 함께여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마 미영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2677님, 오늘 하루 뭔가 지치고 외로워서 누군가 불러서 같이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친구들 대부분 결혼해서 다들 눈치 보느라 못 나온대요. 그래서 라디오 들으며 혼자 마시고 있습니다. 아이고, 괜히 서럽네요. 결혼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럴 때는 좀 아쉽죠. 이럴 때 또 만날 싱글 친구들을 많이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남은 시간들을 덜 외롭게 보내지 않을까요? 신해철의 재즈카페 이규형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목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0506님 신청곡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박혜경의 안녕으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마음에 남을 좋은 문장들과 편안한 음악들로 꽉 채운 시간, 오늘의 밑줄 2부에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지선의 안녕 마음아. 지선은 2003년 오디션을 거쳐 밴드 러브홀릭의 보컬로 데뷔했고요. 2009년부터는 솔로 가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지선의 첫 솔로 앨범 이너 집으로 돌아오다 수록곡이고요. 지선은 이 앨범의 전곡을 작사 작곡하며 보컬을 넘어 뮤지션으로서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안녕 마음아, 난 사랑이 참 두려워. 힘들고 아파도 행복해서 멈출 수 없잖아.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대사의 침 밑줄은요,

이 영화에서 골라봤습니다. 1995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이 작품은요, 17세기 초 영국의 버지니아 회사가 선박을 보내 신대륙으로 모험을 떠나며 시작되고요. 개척자들을 이끌고 있는 선장 존 스미스가 아메리카 원주민인 포우하탄 추장의 딸 포카혼타스를 만나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때로는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책이 친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타이완 작가 최초로 2024 전미도서상 번역 부문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소설가 양수황쯔의 1938 타이완 여행기 중 한 구절입니다. 세상에는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선의처럼 거절하기 힘든 뜨거운 감자도 없죠.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지선의 안녕 마음아,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였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영화 포카혼타스 OST에서 바네사 윌리엄스의 Colors of the Wind, 레시나 벨 피보 브라이슨의 Whole New World, 셀린 디온 피보 브라이슨이 함께한 Beauty and the Beast였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테이크의 나비 무덤, B2B의 그리워하다, BTS의 봄날이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빅뱅의 Blue.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목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김장훈의 굿바이 데이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속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보고 싶다고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라는 걸 해야만 합니다. AI와 대화가 가능한 어플의 사용량이 매년 더 늘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입력하는 문장이 뭔지 아세요? 내 얘기 좀 들어봐봐. 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나 지금 네가 필요해. 같은 것이 돼요. 보이지 않는 내 속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겠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내 옆에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참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도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파파야의 내길 들어봐. 어제 방송이 끝날 때쯤에요. 이런 문자를 보내신 분이 계셨습니다. 5812님의 문자였는데요. 콩디는 내 얘기를 하고 싶게 만드시네요. 내 얘기를 꺼내봐야 뒷소리만 나와서 잘 안 하는데 희한한 힘이 있으시네요 하시면서 흐흐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혜경님, 저는 콩디한테 사소한 얘기까지 다 하고 있어요. 조화금님, 까만 콩디랑 2시간 함께 일할 겁니다. 듣고만 있어도 너무 신나요. 신나? 그리고 엄혜미님,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오늘 우울했는데 보라보고 언니의 깜찍발랄한 춤 보고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나의 비타민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비타민이야. 우리 엄혜미님에게 다행이네요. 그런 용도로 제가 쓰일 수 있어서. 저는 AI한테 메뉴 추천 자주 받아요. 3262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공감 능력이 조금 좋죠. 뭐 한 대 지어받고 싶으셔도 어쩔 수가 없네요. 자랑을 좀 하자면 공감 능력이 좋죠.

0: 그리고 상대의 감정을 빨리 읽는 편이에요. 그것도 뭐 사실이고. 그리고 제 얘기도 솔직히 하는 편이고.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 곁에는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제가 그런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비밀도 꼭 지켜드릴게요. 오늘도 저 이보는 여러분들 얘기 마음껏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 매일 만나는 거잖아요. 그거 하려고 저 여기 앉아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이본이랑 대화한다 생각하고 많은 사연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문자가 그냥 마구마구 쏟아졌으면 좋겠다.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잠시 후에 본다방 여러분들 찾아갈 거고요.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밖이라면 지금 어디 가는 중인지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 올 때는 날씨가 어제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흐리멍텅했거든요. 근데 막 햇빛이고 이러네요. 좀 전에 보니까 참 날씨가 요망합니다. 아주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또 10분 뽑아서 다양한 커피 선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2번입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6: 1600-9300 1600-930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7: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8: 카페페 주문.
7: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8: 카페페 주문.
9: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본다방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5391님 대구 용계동입니다. 영미언니 영순언니랑 같이 일하며 듣고 있습니다. 영순언니는 라라랜드 새싹이랍니다. 새싹이야.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요. 그리고 6492님 와 오늘 정말 더워요. 여기는 부산이고요. 완전 여름이네요. 시원한 팥빙수 먹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우 팥빙수가 있으면 바로 쏴드릴 텐데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5222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구예요. 내리기로 했던 비는 없어지고 너무 더운 여름 날씨예요. 이어폰을 끼고 한 시간 걸어서 약 받으러 가는 길인데 라라랜드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 라라랜드가 있어서 행복해. 5222님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제가 시원한 캐러멜 마키아토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네이프크로바 닉네임을 쓰시는 분 콩디님 오늘은 기분 좋아요. 아 기분이 좋아. 단골 손님이 신규 손님을 데리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너무 힘들었는데 신규 손님이 좀 사가셔서 기운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모든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많으면 힘이 없던 힘도 생겨나고 에너지도 막 돌고 그러죠. 손님들이 많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네요. 저 이번도 응원하겠습니다. 네이크로바님. 8240님 콩디 언니 안녕하세요. 신랑 전화와서 업체 사장님하고 6살 아들하고 우리 집 가서 저녁 먹자고 하네요. 야호 저녁 안 해도 되니 좋아요 하셨습니다. 어 거기다가 또 오리잖아. 몸에도 좋고 어여어여 가셔서 좋은 분들과 저녁 만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안 하셔서 그렇게 행복했어. 제가 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또 얹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뽀언니 저는 아들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늘은 꼭 감자튀김을 사서 데리러 오라는 주문에 샀더니 지금 차 안에 기름 냄새가 진동을 느끼해 죽겠습니다 하시면서 공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저 같았으면 아들이고 뭐고 이놈의 왼수 외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8889님 보내주신 커피 쿠폰 너무도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참 별거 아닌 거에도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해 주셔서 저 이번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콩디 열심히 따라다닐게요. 졸졸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콩디. 다음 달 결혼 21년 차인데 이번 주말에 남해 가족여행 갑니다. 가족여행 가시는구나. 남해로 그 예쁜 남해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21년 차 저 이번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60님 보내주셨어요. 여기에서 더더의 내게 다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우리 멋지게 감상하고 다시 본다방 문 열겠습니다.

더더의 내게 다시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또 크게 놓고 들었더니 제 목소리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김은숙님, 콩디 빨간 색상 옷이 정열적이며 너무 귀여우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김혜라님, 참 문자 이쁘게 보내시는 분이죠, 우리 혜라님. 다시 보니 제가 좋아하는 미키마우스 레드. 뽀니 언니네요. 맞습니다. 미키마우스. 예쁜 콩디 언니 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김정환님, 콩디 반가워요.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정환님. 그리고 콩디 미키마우스 후드티 귀여워요. 이지우님도 보내주셨고, 조은수님, 고혜경님, 라라랜드님들 반가워요 하시면서 두루두루 또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인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참 따뜻해요, 여러분들. 1545님, 콩디 오늘 의상 너무 귀엽네요. 물론 콩디가 더 귀엽고요. 참, 저는 복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귀엽다는 얘기를 듣고 배가 부릅니다. 안 먹어도. 스펀지송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에요. 빨간 티가 너무 예뻐요 하셨고, 덤프트럭 기사입니다. 주 6일 이번 누님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누님이 문자 터지면 좋겠다 해서 그랬죠. 오늘도 문자가 우수수수 빵빵빵빵 터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오, 이 멘트가 효과가 좀 있었네요. 처음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누님 파이팅입니다. 5363님. 또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셨다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김성경님. 그리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덤프트럭 기사님. 안전운전 하셔야 돼요. 건강이 최고고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콩디, 제가 좋아하는 초당 옥수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옥수수 맛있지. 초당 옥수수. 칼로리가 낮다고 해서 지금 3개째. 아무리 칼로리가 낮다고 해도 과하게 먹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금 3개째 먹고 있는 중인데 괜찮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경님. 그리고 9024님, 콩디 언니, 저는 부모님 농장 일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올해 토마토 수확이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콩디 언니를 통해, 우리 어머님이 또 저를 제일 좋아합니까? 저희 부모님인 옥순 씨, 노복 씨에게 올해도 고생 많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에게 저희 본도 응원의 메시지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올 한 해도 이 농장 일이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도 응원하겠습니다. 혜진님, 저는 오늘 회사 끝나고 애들 없이 남편과 단둘이 갑오징어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갑오징어 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 갑오징어 말이에요. 회로 먹잖아? 진짜 쓰러진다 이거. 우리 원혜진님. 쓰러질 준비하세요. 이거 진짜 맛있다고. 뭐 갑오징어 튀김, 갑오징어 무침. 이건 게임이 안 돼. 회로 먹으면 한치회? 이거 명함도 못 내밀어요. 오징어회? 이거 명함도 못 내밉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시러 가는구나. 우리 원혜진님. 그리고 이순미님, 저는 오늘 혼자 힐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어우, 좋은 시간 보내셨네요. 아침 조조 영화 보고, 조조 영화 봤어. 밥 먹고 커피도 마시고 편하게 라라랜드 듣고 있으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행복합니다 하시면서 이순미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더 행복하시라고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보내드릴게요. 이은경님, 콩디는 후드티가 참 많네요. 저 후드티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헤어스타일을 우리 제클린이 아니면은 머리 스타일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드라이도 잘 못하겠고 그래서 좀 늦거나 귀찮은 날은 이렇게 탁 뒤집어 쓰면 되잖아. 그래서 후드티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우리 백용기님, 정말 말을 아니 사연을 쓰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자 재밌는 걸로 내용이 중요해 또. 그러니까 많이 좀 보내주시면 아주 두 시간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하게 청취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용기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놓친 사연들 너무 많습니다. 허나 노래 나가는 사이에 편집을 최대한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받을 거예요. 안 보내주시면 저 이분이 섭해. 문자번호 샵 106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조용필의 단발머리, 윤건의 갈색머리 이렇게 두 곡 묶어봤습니다.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뮤직 이즈 매직.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노래와 이야기가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뮤직 이즈 매직.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은 시아의 사랑의 인사가 되겠습니다. 무려 15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왔다죠. 그룹 시아. 시아의 재결합을 기다린 분들에게는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서 아, 그 팀도 다시 보면 너무 좋겠다 생각나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뮤직 매직, 다시 보고 싶은 팀과 노래는 이 되겠습니다. 어떤 팀이 무대에 선 모습을 다시 보고 싶은지, 그 팀의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와 케이크 세트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시아의 사랑의 인사, 오늘의 마법송입니다. 뮤직 is magic.

정말 많은 분들이 이분들을 다시 보고 싶군요. 3819님, 저는 노이즈요. 무대에 하는 천성일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김유진님, 20대 시절 너무 좋아했던 그룹입니다. 완전체 보고 싶어요. 윤정희님, 언제 한번 완전체로 보고 싶네요. 상상 속에 너. 고유미님, 노이즈 다시 보고 싶어요. 좋아하는 노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시 듣고 싶어요. 상상 속에 너 듣고파 하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윤채원님, 영턱스클럽의 정. 어릴 때 자주 부르던 노래입니다. 다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황명숙님, 그때가 그립네요. 다시 보고 싶어요. 3859님,

많이 따라추곤 했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팀이랍니다. 1740님 지금도 노래방 가면 꼭 불러요. 꼭 불러. 다시 보고 싶어요. 영탁스 하셨습니다. 영탁스 클럽의 정!

0: man, I don't think they heard you. Won't you tell them what your name is?
1: 다시 보고 싶은 팀 솔리드. 솔리드의 나만의 친구 듣고 봐요. 콩비 장윤희님. 당근 솔리드죠. 솔리드 때문에 당구장 8번 공이 다 없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준 오빠 킹하셨고 솔리드 생각났습니다. 진짜 멋졌던 오빠들이에요. 나만의 친구 신청합니다. 1865님 노래 듣겠습니다. 나만의 친구.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뮤직 매직은요, 우리의 추억 속에 잠들어 있는 다시 보고 싶은 팀과 그 팀의 노래들이었습니다. 많아요. 오늘 하루로 짧아. 콩당근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쿵따리 잡아라. 그러니까 클론 노래도 있다, 그죠? 클론 진짜 너무 그립네요 하셨어요. 진짜 큰 사랑을 받았던 팀이죠. 그리고 박현숙님 언타이틀. 아우, 이 친구들도 참 재주꾼인데. 날개 생각나요 하셨고, 윤영미님은 룰라 날개 잃은 전사 해주셨고, 다시 보고 싶은 팀은 타샤니예요. 라이브 하는 거 진짜 듣고 싶네요. 4372님 보내셨고, 9368님 콩디 너무 덥네요. 김해 학교 앞 작은 분식 가게랍니다. 좋은 노래가 많이 나와서 아주 행복하시다고 문자 주셨고, 9584님 콩디 저는 82년생이에요. 가구 제조업에서 일을 하는데 라라랜드에서 나오는 노래 덕에 일하기가 훨 수월합니다. 수월해. 콩디 화이팅 하셨습니다. 우리 9584님 82년생 주인공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630님 문자 터져라. 우리 뽀니 언니 배 터지게 웃게. 맞습니다. 문자가 막 터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배 터지게 정말 웃을 일만 있습니다. 조동희님, 콩디님, 저는 제주도에요. 렌트카 셔틀 기사입니다. 매일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제주도에서 또 문자 주셨습니다. 유피의 바다가 생각난다 하시면서 5472님, 7692님 소방차 오빠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 아, 너무 보고 싶었죠. 그리고 이동아님, 룰라 3, 4 너무 좋아했던 그룹이라 친구들이랑 역할 분담해서 춤추고 놀았었네요. 뭐 이렇게 많아? 창은옥님, 전 터보요. 터보 다시 보고 싶어요. 0742님, 저는 우노의 첫사랑 무대를 꼭 다시 보고 싶어요. 오경희님은 샵을 또 빼놓을 수 없다고 하셨고 샵에 가까이. 4723님 핑클 완전체 무대 보고 싶다 하셨고, 0381님 원더걸스 나도 보고 싶다 노바디. 4009님 주얼리 슈퍼스타. 백정우님은 서태지 와이드. 아, 너무 만나고 싶다. 2608님 메이비복스. 4566님은 듀스 다시 보고 싶어요. 여름이면 항상 흘러나오는 여름 안에서는 누가 커버해도 느낌이 안 나죠. 지금 나오고 있죠. 다시 보고 싶은 팀 노래 듀스 여름 안에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와 케이크 세트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0: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김윤영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뽀삐 누나. 저는 구미에 사는 김윤혁입니다. 저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수업이 휴강이어서 엄마랑 놀러 나왔어요.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등산도 하면서 데이트 친하게 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엄마가 운동하기로 저랑 약속을 하셨는데 벌써 일주일째 안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의 목표는 데이트를 가장한 운동이에요. 엄마에게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게 제 사연이 꼭 소개되면 좋겠습니다, 누나. 라라랜드 재밌게 들으면서 엄마랑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만들고 갈게요, 누나.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엄마 사랑합니다.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만나고 왔습니다. 진짜 사랑스러운 분을 오늘 만났습니다. 오늘의 라방 김윤형님. 어우, 목소리도 보이스도 너무 매력있고 이 마음도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아, 20살 대학생인데 지금 뭐 학교 뭐 축제도 있고 공부도 있고 해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아할 시기고 해서 부모님이 살짝 뒷전일 수 있는데, 야, 정말 멋지네요. 우리 김윤형님. 데이트 진하게 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엄마가 운동하기로 저랑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의 목표는 데이트를 가장한 운동입니다. 엄마에게 서프라이즈 될 수 있게. 사연이 꼭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고.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시겠어요. 든든하시겠어요. 이런 멋진 아드님이 있어서.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김윤영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멋진 대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뭘 해도 다 잘하실 것 같아. 이은정님, AI 아니죠. 그쵸? 엄마 옆에서 코치한 것 같아요. 귀엽네요 하셨어요.

아,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근데 보이스가 목소리가 너무 매력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좋으실까요? 이동환님. 설지원님, 에고, 안 봐도 비디오네요. 엄마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시겠어요. 우리 아들도 엄마를 위해 라디오 사연 좀 보내줬으면 싶네요. 질투나시는 거야. 우리 딸들아, 듣고 있니? 아유, 아들 멋지다 하시면서 7692님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라라랜드 많이 즐겨 들으시는 것 같던데? 라고 한번 정도 느끼셨던 분들, 우리 따님들, 아드님들, 지금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부모님에게 서프라이즈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이왕 생각난 김에. 이성우님, 100원 들여서 산더미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 콩디가 안 읽어줘. 안 읽어줬어. 1253번님. 이성우님, 미안해요, 미안해요. 소개해드렸는데 맞춰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들으시고, 아, 이분은 맨날 내 문자만 안 읽어줘 이러시는 거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 섭섭한 분또 계십니다. 우리 송은자님, 콩디 문자 사연만 읽어주시고, 힝, 서운해, 서운해. 서운해도 이분은 같이 가야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님, 콩디 손잡고 꼭 잡고 입으로 다정하게 갈게요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이제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시간입니다. 오늘 봄플리 주제는요, 락 발라드 플리로 정해봤습니다. 아, 또 주제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문자가 우수수수 그냥 쏟아졌으면 좋겠다. 계속 보채고 있어요, 저 이분이. 흐렸다가 맑았다가 오락가락 하는 날에는 락 발라드 또 최고 아니겠습니까? 지금 듣고 싶은 락 발라드가 있으면 보내주세요.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자몽차 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민준이, 콩기 언니, 언니는 항상 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네요. 쏴가 아니라 쏴라고. 그럴 때마다 늘 혼자 씩 웃습니다 하시면서 민준이 보내주셨어요. 자몽차 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2번입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뽐플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뽐플리.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주제는 락 발라드 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싶은 락 발라드 노래들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달달하고 시원한 자몽차 쏴 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은 말이죠. 아, 이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 이 노래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김종서, 예, 지금은 알 수 없어.

3895님 콩디 언니 김경호 오빠 노래 빼놓을 수 없죠 하셨고, 허저목님은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 원하셨는데 오늘은 이 노래 갑시다.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최창규님, 왕 애청자이지만 처음 글을 남겨봅니다.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9737님, 무조건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이지요. 뽀니 언니 하셨고, 2645님, 락발라드 노래방 열렸나요? 그럼 이 곡이죠.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 티아라 네일이라는 분, 언니 오늘 선곡 너무 좋아요. 병원 대기 중에 듣고 있습니다. 크크크 하셨어요. 좋아하시니까 저도 좋네요. 노래 나갑니다.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

봄플리 오늘 락발라드 플리였습니다. 김종서의 지금은 알 수 없어,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천유진님은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생각난다 하셨고, 그리고 7354님, 콩디님 항상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고, 0951님 도원경에 다시 사랑한다면, 그리고 유재환님은 오랜만에 주니퍼의 하늘 끝에서 흘린 눈물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많아요. 노래들이 많죠.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라라랜드라는 문자 주신 분도 계시고, 김정민의 무한지의 슬픈 언약시, 임수남님도 주셨고, 김정환님은 박강성의 문 밖에 있는 그대 부탁해요 하셨고, 그리고 아까 조장혁 씨의 노래도 너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0390님은 신성우 씨의 서시 듣고 싶다 하셨고, 구기안님 주니퍼 하늘 끝에서 흘린 눈물 진짜 좋아했는데 하셨습니다. 7015님 라라랜드는 매일 이 시간에 배경음악과 같은 친구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5146님 기분 좋게 라디오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배영은님 퇴근길인데 버스에서 언니 목소리 나오니 반갑네요. 대전 311번 버스기사님 센스 짱 하셨습니다. 대전의 311번 버스기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시는 길이 늘 꽃길이길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들도 모두 모두 반가반가요. 제가 좋아하는 락발라드는 플라워의 눈물입니다. 백선미님, 이 플라워의 눈물은 1364님이 보내주셨고, 백선미님 K2, 맞다 K2도 있네. 슬프도록 아름다운, 너무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박희진님 또 빼놓을 수 없죠. 윤도현 밴드 흰수염 고래. 윤도현씨 보고 싶다. 5765님 조장혁의 중독된 사람, 이분도 신청하셨네요. 대한민국 허스키 보이스 독보적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장혁 오빠는 가면 갈수록 노래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허수민님 락발이면 최재훈이죠. 그렇죠. 6553님 갑자기 스카이의 영원히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임지은님, 제가 소개해드렸고, 김정민의 슬픈 언약시, 그리고 수남님이 또 이 노래도 신청하셨군요. 여자 락발라드 1위는 여기지요, 여기 서문탁의, 멋있죠. 결코 서문탁의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아주 끝장나는 노래입니다. 저도 여기에 동감합니다. 오늘 봄플리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성량이 정말 대단합니다. 서문탁의 사랑 결코 시들지 않은, 이 곡을 오늘 봄플리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뽑아서 선물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가요? 준비할게요.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얼마 전 회사에 큰일이 하나 있었다. 후배 녀석이 낸 실수를 처리하느라 며칠을 야근하며 잠을 설쳐야 했다. 몸이 힘들기도 했지만 나를 더 무너지게 한 건 나를 탓하는 사람들의 말이었다. 아유, 그러니까 잘 챙겼어야지. 어? 밑에 애들 사고 치면 다 윗사람 탓인 거 몰라? 어? 꼼꼼하게 확인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고. 아유, 이래서 내가 너한테 일을 맡기겠냐 앞으로? 누군가를 탓하려는 그 마음을 나도 모르는 건 아니다. 잘못을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문제를 빠르게 덮을 수 있을 테니까. 업무 중 실수가 난 게 그 후배 혼자만의 탓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잘못을 떠안기에 나도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 수습 다 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리해서 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네가 책임지는 게 맞아. 그러니까 중간에 잘했어야지. 어? 왜 나까지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 어? 가봐 얼른. 더 따지고 들어봐야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다. 행여 한 소리 같이 들을까봐 친했던 동기들조차 내 편을 들지 않았다. 회사 앞 정류장에서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데 하필 비까지 왔다. 우산은 없고 버스는 안 오고 혼자 멍하니 앉아 내리는 비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우산을 덜며 들어와 내 옆에 앉았다. 아우, 이렇게 비가 오는데 우산 없어요? 나는 나한테 하는 말인 걸 모르고 한숨을 푹 내쉬며 비 오는 걸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때 아주머니가 내 팔을 슬쩍 건드리며 또다시 말을 걸어오셨다. 우산 없어요? 없으면 말해요. 내 거 하나 줄게. 근데 무슨 일이 있나 보네. 얼굴이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는 가방을 뒤적대더니 내 손에 초콜릿 하나를 쥐어주셨다. 평소였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말았을 텐데 무슨 일 있냐는 그 말에 괜히 울컥한 기분이 들었다. 받은 초콜릿을 까먹으며 네 하고 대답했더니 아주머니가 가방에서 초콜릿을 봉지째 꺼내 내 손에 쥐어주셨다. 살다 보면 말이에요. 별일 다 있어요. 근데 또 어찌어찌 사라져가요. 비 맞고 다니지 마요. 그러다 아프면 나만 서럽지 아무도 몰라요. 우산 이거 쓰고 가요. 그리고 힘내요. 회사 일은 여전히 쉽지가 않다. 사람들은 오늘도 내게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준다. 그럼에도 인생이란 어떻게든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요. 내일이 찾아오면 노래 참 좋죠.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 님이 함께 부른 내일이

찾아오면이었습니다. 오늘 어떤가요?는 박대건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선물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릴게요. 스펀지처럼 다 흡수하지 마요. 그럼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지니까 들이받자. 저는 들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잡돌이 한번 하자. 다음에도 또 그러시면 그래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죠. 다음번에는 우리 대건 씨 속에 담아두지 말고 한번 시원하게 들이받자 그냥. 여기까지는 저의 뇌피셜이었고요. 우리 안병숙님,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참 많아요. 맞죠, 맞죠. 살다 보면 다 사라져요. 4490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거고 번호 알면 커피 기프트라도 싸드리고 싶네요. 듣고 있다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다니까요. 수호천사가 아주머니로 헌신했나 봐요. 변신했나 봐요. 현신했나 봐요. 이소영님, 어우 너무 안타까워서 힘내라고 하고 싶다고 문자 보내셨고 토닥토닥 힘내요 하셨습니다. 우리 설점식님, 짧은 순간에 위로와 용기를 주신 천사 같은 분이네요. 사회생활 쉽지 않죠. 힘내세요. 어우 그 일하는 일터에 이렇게 천사 같은 분이 한 분만 계셔도 참 의지하고 기댈 수 있을 텐데. 4999님은 이 세상엔 바보처럼 있냐? 이 세상엔 다행히 따뜻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죠, 그죠. 우리 안경홍이 아주머니 너무 최고십니다 하시면서 옆에서 보기에 한숨 쉬고 이러니까 얼굴 표정도 안 좋고 그러니까 또 단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또 따뜻하게 초콜릿을 전해주신 또 어머님이 계셔서 참 따뜻했습니다. 콩콩은 진짜 들이받을 것 같아. 이선욱님. 아니 저는 그냥 우리 대건님 못하면 제가 받아들이고 싶다니까. 들이받고 싶다니까요. 진짜로. 여기에서 임재범의 노래 한 곡 더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건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임재범의 비상.

0: 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우리 서현이님 안녕하세요 언니. 저희 집엔 중학생 때부터 언니 방송을 듣던 찐팬이 있습니다. 육아하면서 여전히 언니 목소리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신다고 늘 감사하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269님 어제 오늘 8시간씩 운전을 했더니 욱 힘드네요. 이본 선생님 여전히 젊은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하셨고 그리고 김현수님 헐 본디 언니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들리면 넷이라는 걸 압니다. 병 투병 중에 통증이 심해서 밤새고 이제 일어났어요. 라디오 한 잔으로 잠에서 일어나 봅니다. 김현수님 보내주셨어요. 지금 투병 중에 통증이 심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우리 김현수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고진감래 전화위복 그리고 우보천리 정말 좋은 그런 사자성어는 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뜻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 참 힘내라는 말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우리 현수님 힘내시고 그리고 또 쓸쓸할 때 힘들 때 저 이본 생각나시면 라라랜드 앞으로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방혜숙님 바람 솔솔 햇빛 반짝거려서 운동 갔다 왔습니다. 나도 콩디 콩디가 주는 커피 한잔 마시고 싶어요. 아우 압력 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영자님 문자 하나하나 세심히 보는 예쁜 마음 공감과 위로받을 수 있어서 자꾸 손이 갑니다. 라라랜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8시 성당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신가 봐요. 신앙송을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떨리나고 5836님 보내주셨습니다. 잘하실 거면서. 부산에서 최정인님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평택에서 1752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7692님, 9368님 너무 덥다고 문자 주셨고 김동현님도 문자 잘 읽었습니다. 또 묵 하고 퀘스천 마크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도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황희연님 좀 전에 남편과 통화하다가 화를 엄청 냈습니다. 화냈어. 시원해요 속이. 육아에 지치다 보니 괜히 불똥이 남편한테 튀었네요. 저녁에 삼계탕 끓여놓고 사과해야겠습니다. 사과해야겠다고. 이러실 거면서. 1284님 반갑습니다. 그저께 동네에서 미용실을 시작했습니다. 오! 손님께 펌을 해드리며 같이 청취해요. 앞으로 손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하셨는데 당연히 응원해드려야죠. 수사랑님 저는 저녁에 동네 엄마들하고 연극 보러 갑니다. 문화생활 즐기시러 가십니까? 아이들 없이 가는 거라 너무너무 신나요. 라라랜드 들으며 외출 준비를 해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오늘도 응원차 문자 흔적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원미연의 조금은 깊은 사랑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또 만나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5: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5: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벌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중세시대 영국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휘핑보이라고 해서 왕자 곁에는요, 왕자가 잘못을 하면 대신 매를 맞는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은 이야기인데요.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비슷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힘들다는 이유로 엉뚱한 사람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요. 반대로 누군가의 상처와 감정을 내가 대신 받아내는 날도 있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감정이라는 거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전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 버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의 감정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향했던 건 아닌지 조용히 돌아보게 되는 밤입니다.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컨웨이 트위티의 노래였죠. 론니 블루보이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다독여주기도 할까요? 지금 떠오르는 노래들 제게 보내주세요. 팝송도 좋고요. 샹송, 보사노바, 칸손의 파두 같은 월드뮤직도 환영합니다. 팝스 프리덤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데이치로 시작해서 17로 끝나는 그대는 안부 인사 보내주셨어요. KK로 시작해서 70으로 끝나는 그대는 오늘도 좋은 길과 음악을 팝스 프리덤과 함께 하시면서 제주도는 관광객이 북적북적 함수다. 제주도 계시잖아요. KK로 시작해서 70으로 끝나는 님이 이 글에 또 ST로 시작해서 2로 끝나는 그대가 오랜만에 오셨다고 안부 물어봐 주셨어요. 아, 우리 팝스 프리덤 가족들 서로서로 챙겨주시네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클리프 리차드의 더블 워먼, 린다 론스타드의 It's so easy.

클리프 리처드의 데빌 워먼, 린다 론스타드의 It's So Easy 들려드렸습니다. 프로쿨 하룸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활동을 하며 클래식의 우아함과 록의 감성을 결합해 프로그레시브 록의 문을 연 영국 밴드죠. Pops Today. 1945년 오늘은 프로쿨 하룸의 리더이자 보컬리스트, 키보디스트였던 게리 브루커가 영국 에섹스에서 태어난 날입니다. 게리 브루커는 블루스와 R&B를 기반으로 음악을 시작했지만 여기에 클래식적인 감각을 더해 독특하면서도 품격 있는 록 사운드를 만들어냈어요. 특히 기타 중심이었던 당시 록 음악과 달리 피아노와 오르간을 전면에 내세우며 보다 웅장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1967년에 발표된 A Whiter Shade of Pale이 그런 음악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 곡이었죠. 바흐를 연상시키는 오르간 선율과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몽환적인 가사, 무엇보다 게리 브루커의 깊은 보컬이 어우러지면서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고요. 무엇보다 이 곡은 록 음악도 충분히 예술적인 깊이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로쿨 하룸의 울림이 있는 노래 두 곡 보내드리죠. A Whiter Shade of Pale라고요. 웅장한 오케스트레이션이 인상적인 Assaulted Dog 이어드릴게요.

휴식과 편안함을 드립니다. 마음을 살짝 내려놓으세요. 당신만을 위한 시간.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팝스 투데이에서는 프로콜 하렴의 두 곡이었어요. A Whiter Shade of Pale과 Salty도 듣고 왔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샤워를 하면서 콧노래 부르는 걸 밖에서 듣게 되면요. 괜히 웃음이 나지 않나요? 뭐가 저리도 좋을까? 재밌기도 하고 저렇게라도 행복한 순간을 누리고 있으니 참 다행이다 싶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소리들이 있죠. 예전에 어떤 책에서 듣기 좋은 소리들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시냇물 흐르는 소리, 부엌에서 어머니가 달그락거리며 설거지하시는 소리, 할아버지의 바둑돌 놓는 소리, 놀이터에서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대도 주위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지금 들리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보시고요. 분명 우리를 미소짓게 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기분 좋은 소리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록스티의 Listen to Your Heart, 블러의 To the End, Air Remember 세 곡 보내드리죠.

한 중학생이 충동적으로 장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아무에게나 전화를 걸었는데 마침 중년의 여성분이 받았습니다. 아이는 별 생각 없이 마구 말했죠. 엄마, 나야 큰일 났어. 나 사고 쳤어. 나 경찰서 갈 것 같아. 어떡하면 좋아? 순간 전화기를 통해서 당황스러워하는 숨소리와 다시 차분해지려고 노력하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서가, 넌 괜찮니? 다치지는 않았어. 아이는 상대방이 속았다는 생각에 즐거웠습니다. 근데 여성분이 계속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명석아, 엄마 명석이가 너무나 보고 싶어. 넌 엄마 보고 싶지 않아? 좀 이상하다고 느낀 아이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 명석아, 끊지 마. 제발 끊지 마. 엄만 명석이가 이미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 아는데 그래도 엄마한테 한마디만 더 해주면 안 되겠니? 제발 제발 부탁이야. 장난 전화를 걸었던 아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간신히 겨우 한마디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무심코한 나의 행동이나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라디오 북카페. 오늘은 작자 미상의 듣고 싶은 아들 목소리라는 글을 읽어드렸고요.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 제베타 스틸의 Calling You, 위즈 칼리파의 See You Again, 찰리푸스의 피처링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스페인 출신의 가수 자네트의 대표곡 중에 하나죠. Por qué te vas? 왜 당신은 떠나나요? 입니다. 이 곡은 1974년에 발표된 영화 까마귀 기르기에 삽입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게 된 노래예요. 들어보시죠.

자네트의 Porque te vas, 왜 당신은 떠나나요? 들어봤습니다. 매일매일 의미가 있는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요. 오늘 하루도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했구나, 쓸모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하루가 뿌듯하지 않을까요? 오늘 준비한 끝곡은 클래식과 재즈의 경계를 허문 크로스오버 음악의 대표적인 곡입니다. 프랑스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클로드 볼링과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장 피에르 랑팔이 함께한 바로크 앤 블루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고요. 혼자서 소소하게 나만의 파티를 즐기는 것도 괜찮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뒹굴뒹굴 쉬어도 되고요. 뭐가 됐든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내는 금요일,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니까요.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요. 10cm의 그라데이션이었습니다.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뭔가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일단 7시 뉴스가 끝나면 8시입니다. 근데 8시라는 시간이 무언가를 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원래 같았으면 평소에는 늦게라도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뭐 술 한잔 하거나 그런 계획을 짜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금요일에 너무 놀아버리면 주말에 제대로 놀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집에서 뭐 저녁이나 먹고 가족들이랑 시간이나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게 그냥 휴식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근데요,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은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몇 시에 주무세요? 저 항상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여러분들도 금요일 밤 늦게까지 즐기시나요?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들은 확실한 뭔가 루틴이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왠지 조금 일찍 잠에 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일찍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금요일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오늘 금요일 어떻게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어떻게 시작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함께 남겨주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5: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7: 카페페 주문.
6: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7: 카페페 주문.
8: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유재하 가리워진 길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들 보내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새싹분이신데요. 7724님, 햄디, 원래 야간 일 하면서 듣는데요. 어제는 퇴근하고 일찍 퇴근해서 오늘은 헬스장에서 듣습니다. 방송 너무 재밌고 지친 일상에 큰 힘이 돼요. 감사해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야간 일. 야간 일을 하시면은 이렇게 일찍 퇴근할 기회가 있다면 저 같았으면 그냥 집에서 잤을 것 같은데, 와, 헬스장에 가시다니 엄청나게 부지런하신 분이시군요. 아, 근데 맞아요. 이게 몸의 루틴이 그 일하는 사이클에 적응이 되면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긴 해요. 그러면은 이왕이면 헬스장에서 건강하게, 예,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겠죠. 헬스장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푹 주무세요. 7724님. 앞으로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힘내시라고 커피 쿠폰 전달해드리겠습니다. 9734님께서는요. 해결하지 못한 업무가 있어서 이 시간까지 뒤척뒤척 잠을 못 이루고 있네요.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 벌써 5시가 넘어갔어요. 하루빨리 잘 해결되길 바라봅니다. 아이고. 아니, 그러면 일찍 일어나신 게 아니라 5시까지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안 돼요, 9734님. 이게 뭔가 저는 이제 어떤 일인지 잘 모르지만 해결이 지금 잠을 안 잔다고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왠지.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주무시고 좀 맑은 머리로, 맑은 정신으로, 네, 이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또 이렇게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잠이 안 오긴 하더라고요. 9734님 끝까지 안 들으셔도 되니까 얼른 주무세요. 네. 그리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노래 듣고 올게요. 솔과 성시경이 함께 부른 니쥬, 그리고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

소울과 성시경, 니쥬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였습니다. 3256님께서요. 남편이 너무 바빠서 올 여름 휴가는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괄호치고 나이스 이렇게. 아쉽지만 친구들이랑 소소하게 교토 다녀오려고요. 나이스. 아, 남편이랑 못 가서 너무 아쉽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괄호를 제가 괜히 읽었나요? 익명으로 해드렸어야 됐을까요? 아, 그러니까요. 왜 남편분께서 그렇게 바쁘셔가지고, 그죠? 3256님. 너무너무너무너무 아쉽게도 친구들이랑 가야 돼서 너무 짜증날 것 같아요. 아유, 또 이렇게 우리 남편분께서 센스있게 바빠주셔가지고, 네, 교토 재미나게 다녀오시고요. 또 너무 이렇게 너무 기분 좋은 티 내지 마시고요. 아, 나 진짜 같이 보내고 싶었는데, 아, 너무 아쉽다, 진짜. 우리 다음에 같이 놀자. 이렇게 좀 아쉬운 티도 내주시고요. 아셨죠? 저희끼리의 비밀로 합시다. 네, 너무 기분 좋았던 거는요.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께서 익명을 요청하셨어요. 그 옆자리 사수가 생일 선물을 줬는데요. 바디워시 세트에 데오드란트를 줬어요. 이거 혹시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죠? 여름이라 괜히 신경 쓰이네요. 흐.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익명님. 아, 이게 바디워시까지는 제가 받아본 적이 있는데 데오드란트는 솔직히 100%예요. 여름이니까 조금 상쾌하게 잘 씻고 다니시고요. 어떡해. 아, 근데 냄새 날 수 있어, 여름에. 특히 지하철 타고 다니면은 이제 너무 덥고 땀나고, 근데 이게 한 번 땀이 옷에 묻으면은 하루 종일 그 땀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네. 데오드란트 선물 이왕 받았으니까 잘 바르고 다니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데즈레의 이유가라비.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언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요, 2018년 5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요, 2위 그리고 대망의 1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2위는 여자친구의 밤입니다. 여자친구 여섯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으로 동화 같은 가사와 멜로디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고요. 1위는 방탄소년단 BTS 정규 3집 타이틀곡 Fake Love였습니다. 이 노래로 방탄소년단은 K-POP 그룹 최초 빌보드 핫100 차트에 오르기도 했죠. 자,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여자친구 밤, 방탄소년단 Fake Love.

0: 요원이의 플리마켓 오늘은요. 2018년 5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 2위 여자친구 밤에 이어서 1위 방탄소년단 Fake Love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명곡을 또 이렇게 이거 진짜 물론 이 당시에 2위까지 하긴 했지만 은근 숨겨져 있는 명곡이기도 하거든요. 여자친구의 밤.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했어요. 그 방탄소년단 이때가 2018년이면은 제가 그 홍콩에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BTS 분들이 인기가 그때부터 이제 해외에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홍콩에 있을 때 그 현지 친구들이 그때 제가 처음 유학 갔을 때가 2015년이었는데 그때는 런닝맨이 최고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 친구들 사이에서. 근데 갑자기 막 BTS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와 신기하다. 여기서도 이 친구들이 K-POP을 듣는구나 하면서 점점 실감나기 시작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폭풍처럼 인기가 많아지더니 지금은 정말 월드와이드 스타가 되었죠. 아우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2018년 추억의 노래들 함께 듣고 왔고요. 4587님께서는요. 유언 언니 알바하면서 알게 된 오빠가 있는데요. 그 오빠가 본인 SNS에 방에서 놀고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1인 좌식 의자가 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산 거냐 DM 보냈는데 사줄까? 라고 답장이 왔어요.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1: 아 근데 이게 되게 어린 친구들도 많이 들으시네요. 제가 이제 언니라고 불리는 그 기분이 되게 좋네요.
0: 그린라이트? 저는 한 이것만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네, 이제 사줄까에서 우리 4587님이 잘 이야기를 이끌어 가보시는 건 어때요? 뭐 마음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장난친 것 같은데요? 그냥 사줄까? 이렇게 슬쩍 장난친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이제 빌미로 우리 4587님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린

라이트로 만들어 가는 거죠. 저는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쟁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 4587님이 이렇게 문자로까지 그린라이트냐 여쭤보시는 걸 보면 마음이 꽤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관심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잘 발전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또 재밌네요. 이런 얘기들. 이런 거 좀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이런 설레는 걸로 대리 만족 좀 하고 싶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이런 설레는 이야기가 있다면 많이 보내주시고요. 0269님께서는요. 오늘이에요. 오늘이라고요. 오늘 저 닭발 시켜 먹을 거예요. 청양고추 송송 썰어서 올려 먹고 마요네즈에 푹 찍어 먹고 김 싸서 먹고 달걀찜에서 호로록 먹고 제로 맥주 캔 하나 따서 같이 먹을 거예요. 나 말리지 마요. 안 말려 안 말려요. 아유 드세요. 0269님. 아 닭발. 저 닭발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무뼈파예요? 아니면 뼈파예요? 저는 완전 뼈파입니다. 아, 진짜 닭발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 근데 이게 닭발이 20대 때는 막 친구들이랑 같이 닭발 먹으러 많이 갔는데 이제 닭발을 같이 먹으러 갈 사람도 없고 이게 뭔가 술집 같은 데서 파는 어떻게 막 안주잖아요. 그래서 혼자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제로 맥주 캔 저도 요즘에 되게 빠졌는데 저는 운동하고 나서 이 제로 맥주를 먹으면 그렇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하, 너무너무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건강에도 좋고 뭐 물론 닭발이 건강에 그렇게 콜라겐이니까 살짝 염분이 있긴 하지만 네. 죄책감 없이 맛있게 아무도 안 말리니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0269님 힐링하시고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데이식스 좋아합니다.

데이식스 좋아합니다. 들려드렸습니다. 7910님, 햄디님 제 사연도 한번 불러주세요. 60대 주부예요. 우리 아들 파이팅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김용환? 파이팅해요. 다 잘 될 거예요. 아들 항상 응원해요. 60대시면은 저희 어머니랑 왠지 비슷한 연배실 것 같은데 김용환님께서도 그러면 저랑 비슷한 나이대가 아닐까 싶네요. 우리 30대 뭐 확실하진 않지만 2030 파이팅이고요. 모두 모든 세대 다 파이팅입니다. 김용환님 이렇게 어머니께서 응원 보내주시는데 아우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김용환님 파이팅! 노래 띄워드릴게요. Wave to Earth의 Bad.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대체 할 땐 어디로 서진으로

0: 하지만
1: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0: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1: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0: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양 가구박람회.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는 플레이브의 Way for Love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일상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감성적인 음악과 함께 영어 표현들 알아볼게요. 먼저 오늘 미션 문장부터 들어보시면서 영어 문장으로 떠올려 보세요.

번째, 난 그거 돌려받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 둘 다 그렇네요. 세 번째, 난 진지한 관계는 좀 어려워요. 미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칼럽의 2022년 곡 Lonely With You를 들으면서 우리가 미션 문장들 차근차근 해결해 볼 건데요. 세라 캉이 협업을 한 곡입니다. 둘의 목소리가 아주 조화롭게 들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미션 문장인데요. 난 그거 돌려받고 싶지 않아요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I'm giving my heart to the wrong one 이라는 거 들으셨죠? 나는 I'm giving my heart 내 마음을 주고 있대요. To the wrong one 잘못된 사람에게 주고 있어요 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잘못된 사람에게 주고 있어요. But I don't need it back. 뭐래요? I don't need it back.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문장이죠. I don't need it back. 나는 그거 돌려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I don't need it back. 그쵸? 'Cause I'm not in it for the long run. 자, 이유를 밝혀줬습니다. 'Cause I'm not in it. 내가 거기에 푹 빠진 게 아니니까요. For the long run 이라고 했어요. 롱런 할 게 아니니까요. 오래 갈 생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돌려받고 싶지 않다라고 밝힌 거예요. I think I'm cool with that. 네, 쿨하네요. I think I'm cool with that. 나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난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요. I think I'm cool with that. 네, 충분히 실용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법한 문장입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둘 다 그렇네요. 뭐 둘 다 같은 입장이네요. 라는 의미를 담은 부분 찾아보세요.

0: Oh, because you told me you're not serious.
1: 또 다른 이유가 들렸죠. 당신이 told me, 나에게 말했잖아요. You're not serious. 당신이 진지한 건 아니라고요. 아, 당신도 진지한 건 아니라고 나한테 말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갈 거 아니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라고 우리가 좀 전에 들은 가사도 해석을 한 겁니다.
0: Guess that makes the two of us.
1: 이 부분 들으셨나요?
0: Guess
1: 대신에 think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0: That makes the two of us.
1: 둘 다 그렇네요. 둘 다 같은 입장이네요.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0: That makes the two of us. That makes the two of us.
1: 네, me too 이런 거 대신에
0: That makes the two of us.
1: 이런 문장으로 대답하실 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
0: That makes the two of us.
1: 네, 여러 번 반복을 해드렸어요. 연습도 해보시고.
0: Singing Let Me Be Lonely With You
1: 라는 소절도 들으셨죠? 앞에 I am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0: I'm singing,
1: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0: Let me be lonely with you.
1: 당신과 같이 외롭고 싶어요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굳이 노래한다라는 해석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당신과 함께 외롭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라고 의역하셔도 자연스럽겠죠.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입니다. 난 진지한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멜로디는 참 아름답습니다. You know I've got commitment issues. 자, 첫 소절 집중하셨겠죠? I've got commitment issues. 자, commitment 할 때 철자는 C-O-M-M-I-T-M-E-N-T. 예, 그래서 commitment 하면 무슨 뜻일까요? 헌신, 책임, 장기적인 약속 등을 칭할 수가 있는데 issues라고 했으니까 문제들, 어려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I've got 이 부분은 I have와도 같으니까 I have commitment issues. 나는 그쵸 헌신의 문제가 있다? 나는 관계의 문제가 좀 있어요. 나는 오래 책임지는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해 나는 진지한 관계는 좀 어렵다라는 미션 문장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이해되셨죠? But baby, so do you. 하지만 baby, 당신도 so do you. 마찬가지죠. 라고 말했어요.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you have commitment issues too. 라고 우리가 풀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Which is one emotion misuse. 자, 이 부분에 misuse라는 단어가 들렸는데 오용하다, 잘못 사용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은 일상 속에서는 거의 안 쓰이는 문장이긴 한데 지금 노래 가사이니까 가능한 표현인 거고 We just want emotion misuse.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감정을 막 써버리고 싶은 거죠. 요 정도 되겠습니다. 감정 소비를 원하는 것일 뿐이죠. 이런 해석도 아주 좋겠죠? 비슷한 문장으로 We are not taking this seriously. 예, 이런 문장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ell me, is it true? 예, 상대방에게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맞지? 라는 뜻이에요. Tell me, is it true? That you just wanna hear me say? 그러면서 당신은 그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싶은 거죠. The same old thing I tell you every day. 내가 매일 당신에게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The same old thing I tell you every day. That I just wanna be lonely with you.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맨 마지막에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That I just wanna be lonely with you. 나는 당신이랑 같이 그냥 외롭고 싶다라는 말이요. 라는 겁니다. 둘 다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죠? 좀 씁쓸합니다. 진지하지 않은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같이 있어도 외로움이 느껴지는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관계를 표현하고 있네요. 이제 전곡 들어볼게요. Caleb, Sarah Kang의 Lonely With You.

0: 그럼 효과적인 리뷰 타임. 첫 번째, 난 그거 돌려받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했었죠? I don't need it back. 그쵸? I don't need it back. 라고 외쳤습니다. I don't want it back. 이처럼 need 대신에 want도 충분히 가능하겠고 No need to return it.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No need to return it. 그쵸? 두 번째, 둘 다 그렇네요. 둘 다 같은 입장이네요. 라는 상황에서 That makes the two of us. 라는 표현을 들으셨어요. That makes the two of us. Me too 대신에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알려드렸어요. 뭐 same here도 있고 I feel the same way 이런 표현도 익숙하실 거고 또 이런 것도 있죠. We're in the same boat. 그죠? 아, 여기에 곁들여서 That makes the two of us. 이렇게 통째로 같이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겠어요. 세 번째, 난 진지한 관계는 좀 어려워요 라는 문장은요. I've got commitment issues 였습니다. I've got commitment issues. I'm not ready for anything serious. 나는 진지한 관계가 준비가 안 됐어요 라는 뜻일 거고 I don't want to be tied down. 이처럼 T-I-E-D, tied down. 네, 묶여있고 싶지 않아 라고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뭐 I'm not good with long-term relationships. 네, 대체 문장들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첫 번째, 난 그거 돌려받고 싶지 않아요. I don't need it back. I don't need it back. I don't need it back. 두 번째, 둘 다 그렇네요. That makes the two of us. That makes the two of us. That makes the two of us. 세 번째, 난 진지한 관계는 좀 어려워요. I've got commitment issues. I've got commitment issues. I've got commitment issues.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오늘도 열공하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요.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김경혜님의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나이가 들었어도 흥과 열정은 남아있어요. 신나고 힘나는 거북이의 빙고 신청합니다. 그럼요. 나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흥과 열정은 여전하죠. 덕분에 오랜만에 듣는 명곡입니다. 거북이의 빙고 띄워드릴게요.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어서 2176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울 셋째 딸 고2 3박 4일 제주도로 수학여행 간다고 5시부터 일어나서 치장 중입니다. 그 자체로 예쁜데 뭘 그리도 예뻐지려고 하는지. 다시는 오지 않을 고교 시절 잼나게 누리고 오거랑. 피어나모니의 유니크 들으면서 화장하면 더 예뻐질 것 같다고 합니다. 아유, 부지런하네요. 고2면 그때 한창 꾸미고 싶을 때예요. 안전하게 조심히 행복한 추억들 많이 남기고 왔으면 좋겠네요. 피어나모니 유니크 얼른 틀어드릴게요.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5762님께서요 엄마하고 황토길 아침 산책하고 있어요. 라디오 덕분에 경쾌한 산책하고 있어요. 지드래곤의 파워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맨발 산책 맞죠? 이거 맨발 걷기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건강하게 산책 잘 마치시고요. 지드래곤의 파워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0: power, the power, power, papalado.
1: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미라클 운동러들 만나볼게요. 7665님께서요. 저는 요즘에 벽 짚고 스쿼트 하기에 빠졌습니다. 퇴근하고 TV 보면서 슬쩍 시작하는데 몇 번만 해도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더라고요. 은근히 운동이 돼서 요즘 제 다리 근육이 바쁘게 일하는 중입니다. 벽 짚고 스쿼트 하기. 벽 짚고? 아, 어? 궁금한 게 왜 벽을 짚어야 돼요? 그냥 스쿼트랑 좀 다를까요? 어쨌든 스쿼트가 여러분 진짜 좋대요. 이게 하체 근육을 기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벽 짚고 스쿼트? 저도 오늘 한번 해볼게요. 우리 7665님 부지런하시네요. 그리고 2058님께서는 햄디 모닝러닝 5km 인증합니다. 상하 짱! 하시면서 와 빠르시다 이분. 6분 45초 5.53km. 와, 오, 대단하신데요? 여기 지도까지 이렇게 보내주시다니. 새삼 저희가 참 가까운 사이인 게 느껴지네요. 우리 2058님 아침부터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러닝할 때 한계가 5km거든요. 5km밖에 못 뛰는데 저는 6분 45초도 못해요. 저는 막 7분대 나오고 그래요. 근데 진짜 되게 부지런하시네요. 우리 7665님 그리고 2058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으니까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제시 제이, 아리아나 그란데 그리고 니키 미나즈가 함께 부른 뱅뱅.

0: 편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지침, 극단적인 절제는 오래 못 간다.
1: 요한아, 너 이거 먹을래?
2: 어, 뭐야? 빵이야, 빵?
1: 어, 회사 앞에 새로운 빵집 생겨가지고. 야, 사람 진짜 많더라 근데. 아, 이거 줄 서서 사왔어.
2: 어, 맛있겠다.
1: 이거 먹어, 너 크림빵 좋아하잖아. 왜?
2: 아, 안돼 안돼 안돼.
1: 왜?
2: 아니, 나 2주 뒤에 건강검진 있거든? 그래서 다이어트 좀 바짝 하려고.
1: 아이, 야, 평소 생활 건강으로 하는 거지 뭘 건강검진 때문에 몸을 만들고 그러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2: 아, 또 뭘 모르네. 최소한의 양심이지, 양심.
1: 아, 이상하다. 살 안 찐 것 같은데. 빵순이가. 그럼 먹지 마라, 나 다 먹는다.
2: 아, 준 걸 또 왜 뺏어가. 나중에 먹을게, 나 줘.
1: 그니까. 야, 방금 딱 해가지고 나온 거 내가 탁, 어? 하루 한 사람당 세 개라고 밖에 안 했는데 내가 세 개 다 챙겨왔다니까 진짜.
2: 아.
1: 야, 하나 먹어. 먹는다고. 야, 저녁에 좀 덜 먹으면 되지.
2: 아니야, 나 이거 진짜로 나중에 아껴서 먹을게. 나 진짜 한다면 한 사람이거든? 괜히 꼬시지 말라고. 아, 근데 저녁도 안 먹었더니 배가 진짜 너무 고프네. 아, 빵. 아, 이거 그냥 먹을까? 아, 크림빵. 아, 안돼 안돼 안돼. 아, 박철규의 비웃음을 또 당할 수 없지.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아니, 이거 따뜻할 때 포장했나 봐. 빵이 납작하니 눌려졌네. 아, 아까 먹었어야 했는데. 아, 진짜 못 참겠다. 딱 한 입만 먹어야지. 한 입만.
3: 아유, 빵순이가 역시 빵순이 했네. 아유, 아. 허유원 씨 건강검진 때문에 다이어트 한다더니 빵을 아주 엄염염 맛있게도 드시네요.
2: 아유,
1: 야, 진짜? 내가 너 아침에 먹으라 그랬지 너 진짜. 야, 지금 너 방송 들어가면서 먹으면은, 야, 살쪄. 야, 건강검진 진짜.
2: 아, 나 다이어트 잘하고 있었다고. 이게 다 오빠 때문이야.

0: 있지의 That's a no-no 듣고 오셨습니다.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요. 극단적인 절제는 오래 못 간다였고요. 우리 박조롱 씨.
1: 네? 네?
0: 저를 이렇게 조롱하시다니. 박조롱 씨.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어우 상쾌한 아침 진행하는 허유원 아나운서 아니야. 아우 정말 아, 아침이 상쾌해 상쾌.
0: 아 이렇게 또 조롱을 잘하시는지. 아니 못하는 게 뭐예요. 아주 그냥 조롱까지 잘하시면 어떡합니까? 자 오늘은 극단적인 절제, 아, 자제력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1: 아 쉽지 않아요. 아,
0: 잘 하시잖아요. 네? 잘 하시지 않아요?
1: 제가
0: 자제.
1: 근데 한때는 제가 탄수화물 헤이러였거든요.
0: 아 헤이러. 네,
1: 진짜 그 백반집 가면 네. 밥은 아예 안 먹고
0: 아,
1: 반찬이랑 국물만 먹고 딱 이랬어요.
0: 네.
1: 그만큼 몸 관리를 신경 쓰다가 그때 이제 저녁에 만약에 술자리가 있어서 술을 탁 마시면 집에 갈 때 편의점 가서
0: 네.
1: 이제 뇌 절제를 풀고
0: 아.
1: 삼각김밥
0: 너랑 똑같다.
1: 햄버거 초콜릿 그리고 다 먹고 일어나면은 침대 옆에 그게 다 부스러기들이 다 이렇게
0: 진짜 나랑 똑같다. 근데 이거 아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완전 공감하실 텐데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절제를 하면 술이 마시잖아요. 그 이성이 끊어지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랬을 때 아 저는 사실 솔직히 진짜 아마도 제가 편의점에서 이렇게 와구와구 먹는 모습이 어딘가에 찍혔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한번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제 주사가 그거거든요.
1: 전에 한번 그랬었잖아요. 그 대구에서 지방 근무할 때 술 마시고 KTX 타고 서울에 올라오는데 걸신 들린 것처럼 도넛 6개를 막 먹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귀신 걸린 줄 알았다고.
0: 아 근데 진짜 그랬어요.

0: 귀신 들린 줄 알고 계속 먹었어.
1: 아, 왜냐면 제가 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사실은 빵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빵을 사랑하지만 빵을 좀 엄청 절제하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와 진짜 술 마시고 기차를 탔는데 제가 홀린 듯이 그 이렇게 한 박스로 도넛을 샀어요. 내가 먹고 싶었던 거. 근데 더 억울한 건 뭔지 알아요? 기억이 안 나, 맛이. 그냥 칼로리만 채운 거예요. 살만 찐 거예요. 그 일어나니까 그 부스러기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0: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렇게 간이 아픈 사람이 네. 말도 없이 여섯 개를 다 먹었을 거니까.
1: 아, 근데 최근에도 제가 진짜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 게 최근에 술 마시고 아 편의점에 가서 불땡 볶음면을 먹고 그다음에 두바이 와플이 너무 평소에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걸 참다 그것까지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너무 후회됐어요 진짜.
0: 아 그러고 얼마 전에 녹화했나 보다. 땡땡 부었거든요.
1: 맞아요. 진짜 근데 이렇게 자제력이 너무 과하게 극단적으로 하다 보면 어디선가 터지게 돼 있어요.
0: 저도 뭐 그냥 평소에 계속 다이어트를 하지만 네. 이게 하루에 한 끼 먹는다고 점심을 굶거나 네. 막 아메리카노만 마시면 네. 저녁을 꼭 폭식하더라고요.
1: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적당히 분배를 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몸에도 좋아요. 그래. 그래서 저는 그냥 빵도 이제는 옛날에는 진짜 아, 안 돼 막 이랬는데 그냥 일단 먹고 대신에 양 조절을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한 입 먹어요. 네. 먹긴 먹는데 다 먹지 않고.
0: 술을 안 먹는 게 낫지 않아요? 다 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1: 너무 술꾼 같잖아요.
0: 아니 그때 충격 먹고 술 끊었었거든요.
1: 맞아. 너무 이제 이게 박철기 아나운서 함께 하면은 편해서 좋긴 좋은데 저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아, 제가 좀 무섭기도 해요.
0: 또 궁금하시죠?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1: 얼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철기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다음 주 뵐게요.
1: 저희는 투어스의 널 따라가 듣고 올게요.

투어스 널 따라가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삼키한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김도훈님

님께서요. 미니 선풍기를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바람이 약하네요. 부채질하는 게 더 시원하겠어요. 이러면 내 3만 원이 어허 안 되는데. 아 뭔지 알아 이거. 아 이런 진짜 승질 나는데 그죠? 저 이거 뭔지 알아요. 그래 특히 여름에 이 뭔가 바람이 약한 미니 선풍기 틀면 오히려 더 더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실제로 그 큰 부채 있잖아요. 그 큰 부채로 이렇게 부채질하는 게 더 시원하게 느껴질걸요. 아이고! 아 근데 이게 또 바깥에서 이 미니 선풍기를 쐬려고 하면 살짝 부족할 수 있는데 또 실내에서 막 뭐 화장할 때나 그럴 때 틀어놓으면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예, 너무 이렇게 너무 돈 날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밀폐된 공간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이고 구구. 노래 듣고 올게요. 태양의 노래인데요. Live fast, die slow.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제너두.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요. 조지와 유라가 함께 부른 로미오 앤 줄리엣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경의선은 내일 새벽 첫차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서문 구가처도 철거공사를 내일 새벽 5시까지 마친다는 계획인데요. 오늘까지는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 경의선 운행이 중단되니까요.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도로 상황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내 간선도로 위에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분당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복정에서 탄천 1교 쪽의 이동이 조금 더 불편해졌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암사대교를 지나선데요.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혼잡합니다. 강변문로 일산 쪽으로는 서강대교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입니다. 안현 분기점에서 광명 쪽으로 작업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7: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괜히 또 설레고 있죠. 내 마음은 두근두근. 이렇게 그대를 사랑하는 내 마음 아나요? 꿈이 아니죠? 거짓말이 아니죠? 그대와 나. 괜히 또 불어오는 바람에 내 마음 하늘하늘. 이렇게 그대를 기다리는 내 마음 훌쩍 날아올라. 멋진 날이죠. 새로운 날이죠. 그대와 나. 스위스로우의 설레고 있죠 중에서. 5월 29일 금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설레는 날 아침,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스위스 로우의 설레고 있죠.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 감상하셨어요. 5610님, 아침마다 출근길 버스에서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아침 인사 주셨고요. 9438님, 우아조 매일 아침 함께해서 좋아요. 바빠서 매일 듣기만 하네요. 경아님 파이팅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는 것만 해도 아주 아주 감사드려요. 또 이렇게 시간 내서 바쁘다고 하신 그 와중에 시간 내서 사연 보내주셨잖아요. 오류고사님, 아침엔 달걀에 사과를 준비해서 출근하는 딸아이 먹고 남편도 저도 맛있게 먹고 있어요. 저도 요즘 아침에 삶은 달걀 꼭 챙겨 먹고 있는데 참 좋아요. 서은숙님, 첫 사회생활을 하는 53세 조리사입니다.

늦은 나이지만 생각보다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늘 우아조로 아침을 깨우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밝은 에너지 감사드려요. 아, 지금 서은숙님께서 밝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밝게 들어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6913님, 첫 방송부터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출근 시간이 2시간이 걸려서 방송과 함께 출근합니다. 최근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 하셨어요. 출근 시간 함께 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고 반가운 일인데 야 이거 출근 시간이 길어서 어쩌나요? 6913님도 체력관리 잘 하시고요. 남편분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양희은이에요.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말.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9201님, 엄마 최순진 여사님 생신을 축하해 주세요. 엄마가 약속이 너무 많아서 가족 식사는 다음 달에 하기로 했네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딸을 위해 시간을 좀 내주세요. 4016님, 제 생일입니다. 감기를 심하게 앓고 있어서 생일이라고 뭐 좋지도 않지만 축하는 해주세요. 0028님, 이직에 성공했어요. 오랜 기간 힘들게 준비해서 정말 정말 뛸 듯이 기뻐요. 축하해 주시고 새로운 곳에서의 적응도 응원해 주세요. 4883님, 내일 토요일 소중한 보물 며느리 윤소정 생일입니다. 5살, 6살 예쁜 손자, 손녀를 키우면서 재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토요일 생일 재취업 다 축하해 주세요. 소정아, 고맙고 사랑한다.

클리프 리처드의 All in the Morning, 조은지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와글와글 우리 소식 다양한 축하 사연 전해드렸어요.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세트 쿠폰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볼게요. 축하할 일 있으시면 미리미리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원하는 방송 날짜, 축하받는 분의 성함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5497님, 안녕하세요 경아님. 오후 3시만 되면 사무실 앞 고물상에 주인과 함께 오는 백구가 있어요. 총명하게 생긴 진돗개여서 주인 말도 잘 듣더라고요. 어느 순간 백구의 팬이 되었고 백구만 보면 기분까지 좋아져요. 가끔 눈이 마주칠 때면 할머니가 가자 해도 안 가고 주저앉아 저와 눈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백구 파이팅입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오, 리어카 끄시는 할머니 뒷모습과 그 옆에서 호위무사처럼 지키고 있는 백구 사진 보내주셨네요. 아, 자주 보다가 정 드셨나 봐요. 아, 특히나 이런 동물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걸 당연히 아니까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길로 봐주면은 또 계속 그 눈빛 마주치고 싶어가지고 할머니가 가자고 해도 안 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나 봅니다. 안기영님 신청곡 함께 듣죠? 조갑경의 바보 같은 미소, 이어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에요. My Story.

일상 한 컷. 작약이 예쁘게 피는 계절. 꽃가게를 지나다 들러서 한 다발 주문한다. 분홍색 꽃잎을 곱게 오므리고 있는 몽글몽글 동그란 작약꽃이 8송이. 그리고 하얀 꽃, 초록잎을 더해 더욱 풍성해진 꽃다발을 분홍색 부직포로 감싸고 가느다란 분홍색 리본을 묶어 완성한 나를 위한 선물. 보기에도 탐스럽고 향도 은은한 꽃다발을 안고 걷는데 덕분에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고 특별한 하루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소소한 행복에 미소가 떠나지 않던 순간 꽃다발 든 손을 앞으로 쭉 뻗어 작약을 화면 가득 잡고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5707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는데요. 스스로에게 선물도 주면서 스스로를 챙기는 분들 보면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약간의 정성으로 특별한 날을 보낼 수 있잖아요. 5707님 참 잘하셨습니다. 도장 꽝 드리면서 또 선물 드릴게요.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일상 한컷 일상을 살아가면서 핸드폰으로 남긴 장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뮤지컬 헤이그 티켓 드리고 있죠? 오늘까지 신청 받을게요. 오만석, 송일국 씨 등이 출연하는 뮤지컬이에요. 6월 21일까지 대학로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우아족 가족은 6월 13일 토요일 7시 공연, 14일 일요일 2시 공연을 초대할게요. 원하는 날짜 적어서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6월 13일 토요일 7시 혹은 14일 일요일 2시 공연 중 하나예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5603님, 석류나무에 석류꽃이 많이 피었네요. 석류꽃 너무 이뻐요. 근데 슬픈 소식이 있답니다. 조만간 여기 사시는 어르신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고 이 집을 허물어야 한대요. 어르신 이사 가는 것도 아쉬운데 석류나무까지 어찌 될지 몰라 걱정이네요. 작년에 석류 참 많이 얻어먹었는데요. 이 나무 베지는 않겠죠? 여기는 상주예요 하고 사진과 함께 사연 주셨네요. 야, 석류나무가 보통 큰 게 아닌데요? 이 나무를 다 찍으시느라고 좀 꽤 멀리서 찍으셔가지고 그 석류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도 멀리서 보는데도 눈에 확 뗄 정도로 빨간 석류가 주렁주렁 열려있네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까지 크고 잘 자란 나무는 쉽게 안 자르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 자리에 잘 남겨두고 다른 건물을 짓든가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참 이런 거에도 정도 많이 드시고 그런 것 같은데 나무에도 물론 맛있는 석류를 많이 드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송기문님 신청곡 들을게요. 이예린의 늘 지금처럼 정지숙님 신청곡 이어집니다.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들으셨습니다. 2037님, 파트타임 사무보조 2년 다녔는데 이제 퇴사해요. 오전 파트타임이었는데 이제 오후 파트타임으로 이직합니다. 두둥! 애기도 이제 늦게 등하원해야 돼요. 모두 파이팅 해주세요 하셨어요. 참 이 시간대 바뀌면요, 삶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주로 오후 시간대에 살다가 우아적으로 여러분을 만나면서 오전으로 옮기면서 제 삶의 형태가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2037님 파이팅입니다. 박원미님, 산길과 흙길, 자연 속을 달리는 트레일 러닝 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6월에 제주 오름 트레일 러닝이에요. 저희 부부는 50대 후반인데 모든 게 늦지 않았죠?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확인하려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빠르다 늦다는 사실 그 기준이 결국은 남이잖아요. 나로 생각하면 뭐 지금 하는 이 순간 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같이 달리시나 봐요. 멋지십니다. 준비 잘 하시고요. 기분 좋게 달리시고 또 소식 전해주세요. 7011님, 우리 강아지가 입원했어요.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어요. 아직 14년밖에 안 됐는데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자꾸 눈물이 나요 하셨어요. 지금은 왜 사람도 사실 이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지만 이 사람과 같이 사는 반려동물들의 이 수명도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14살 정도면 지금 한 몇 살 정도의 느낌인지, 사람과 대비하면 몇 살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지금 입원하고 너무 우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은가요? 좀 걱정이 되는데 7011님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소식 또 전해주세요. 조일레님 신청곡 함께 듣죠. 저니의 페이스플리.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

0: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언제나 함께
0: KBS 이라디오.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1부 끝곡으로 김유영님이 신청하신 조재즈의 모르시나요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수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KTX를 비롯한 전차 열차 운행이 193회 멈춥니다. 열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운행 시각과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이라 오늘은 출근길보다 퇴근길 정체가 더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성동교 부근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봉지하차도 중간지점부터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기흥 부근에서 수원 쪽으로 지체고요.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 한남에서 양재까지와 남사 진입 부근 지나기 어렵습니다. 호남선지선 대전 쪽인데요. 유성 부근 지나기 답답하시죠? 사고가 있습니다.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이보니 언니 안녕하세요.
1: 이보 누나 안녕하세요.
2: 콩디 안녕하세요.
3: 이보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0: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5: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4: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2: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입니다. 유리상자의 히트곡 사랑해도 될까요는 인기 드라마에 쓰여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박신양 씨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로 극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드라마 제목 뭘까요? 1번 파리의 연인, 2번 모기의 연인, 3번 개미의 연인.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박신양 씨가 사랑해도 될까요를 부른 드라마 제목이 뭘까요? 여주인공은 김정은 씨가 맡았죠? 1번 파리의 연인.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감사제 같이 갈래?
1: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를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박신양 씨가 사랑해도 될까요?를 부른 드라마 제목, 오늘의 정답 1번 파리의 연인이죠.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3816님, 듣기만 하다가 처음 사연 써서 많이 떨리네요. 너무 목소리가 좋으셔서 출근할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에요. 앞으로 쭉 애청할게요 하고, 아, 제가 가슴이 떨리는 사연을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5603님, 영주 소백산에 다녀왔어요. 5시간 산행했는데요. 너무너무 힘든 산이었어요. 그래도 정상 가서 경치를 보니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힘든 만큼 정상에서 보상받는 산이에요. 사연 주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와, 눈에 담으신 넓은 소백산자락 보내주셨네요. 덕분에 저도 그 정상 경치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8608님, 무엇을 먹었는지 매일 수기로 기록 중이에요. 한 달 내내 가족들이 이렇게 먹었구나 뒤적이며 내일은 뭐 해주지? 라고 생각하는 저만의 메뉴 정하기 책이랍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야, 이거 보통 정성이 아니시다. 날마다 정말 적으셨어요. 보통 그 급식이라든가 아니면 그 구내식당에서 메뉴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뭐 일주일이라든가 한 달치가 나오면 그거 보면서 거의 공부하듯이 이 메뉴 나오는 날 꼭 가야지, 아니면 아 이거 맛있겠다 이런 생각하는 그 순간이 뭐랄까 그 소소한 행복, 그리고 막 가슴이 뛰는데 이거 보니까 그 마음이 드는데요. 메뉴 정하기 어려워하는 우아족 가족분들에게 이거 보여드리고 싶다. 아주 가족 사랑이 가득한 기록이네요. 박효진님 신청곡 함께 듣죠. 진우션의 How Deep Is Your Love. Like this.

진우 션의 How Deep Is Your Love 이어서 들으신 곡은 김우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Sia의 Stay였습니다. 박정실님 반가워요. 마산에서 어느 날 다른 DJ가 나와서 아쉬웠는데 콩에서 나오네요 하고 야 오랜만에 찾아주셨나 봐요. 저희 우아

맞아. 처음 시작할 때는 전국 주파수로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년 반 정도 된 듯하네요. 수도권 주파수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콩이 있으니까요. 전 세계에서 우아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7057님, 털털한 저한테 덤벙댄다고 잔소리하던 남편, 회사 워크숍 가는 날 휴대폰 놓고 와서 고속도로에서 다시 와서 가져갔습니다. 혼자 민망해서 말수 줄어든 모습 보는데 통쾌하면서도 괜히 더 사랑스럽네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다시 돌리기도 힘들고. 0692님, 천안 시티 투어 다녀왔어요. 유관순 열사 사적지, 독립기념관, 아우네 장터에서 유명한 순댓국도 먹고 역사 공부하고 왔어요. 유관순 열사님에 관해 해설사 설명 들으며 눈물도 흘렸어요. 경아님, 독립기념관 태극기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8.15 해방 기념으로 815개, 815개래요. 이거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그 태극기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이 뭔가 무리지어 있을 때 압도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와, 태극기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으니까, 이좀 압도되는 느낌도 있고, 가슴이 좀 뻐근해진달까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아주 뜻깊은 시간 보내셨는데요. 김은신님 신청곡 들을게요. 잔나비 쉬. 이어서 허윤서님 신청곡이에요. 요조와 김진표의 좋아해.

끝까지 컨셉을 잡아 고르고 고른 음악 감상하시죠. 우아한 컴필레이션. 우리가 춤을 못 추지 흥이 없습니까? 아, 물론 저만 못 추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타고난 흥으로 오늘 노래들 들으면서 안무 따라해볼까요? 오늘 컨셉, 안무가 유명한 노래, 안무로 기억되는 노래들입니다. 마음속의 댄싱 머신, 어서 깨우세요. 첫 곡입니다. 손을 쫙 펴고 볼 옆과 턱 아래를 기역 니은 모양으로 그리는 춤부터 갈게요. 박남정의 널 그리며.

컴필레이션 안무가 유명한 노래, 안무로 기억되는 노래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안무가 어려우면 볼에 손을 갖다 대고 어머나 좀 더 따라해볼까요? Tell me, 원더걸스입니다.

건방진 표정으로 몸만 좌우로 흔들어줘도 느낌 날걸요. 시건방춤으로 유명했던 곡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주먹을 쥐고 검지를 쫙 펴고 오른손은 위에서 왼손은 아래에서 만나기만 하면 완성! 주얼리예요. One more time.

0: 우리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KBS
1: 이라디오.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우아한 컴필레이션. 안무가 유명한 노래, 안무로 기억되는 노래들 들어보고 있는데요. 다들 신나게 감상하고 계시겠죠? 끝곡으로 로스텔리오의 마카레나 준비했습니다. 팔을 앞으로 뻗었다, 귀 옆에 댔다, 허리에 댔다. 단순하면서 신나는 동작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춤추게 만들었던 곡이죠. 로스텔리오의 마카레나 들으면서 우아한 컴필레이션 마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특별히 정체가 더 심한 곳 없었고요. 무난한 출근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서창 부근에서 지체입니다. 반월터널에서 부곡 쪽으로 속도 떨어

이어지고 있고요. 용인에서 양재 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볼게요. 목포 쪽으로는 안산 분기점에서 순산 터널, 비봉 부근에서 지체입니다. 팔탄 분기점 부근에서도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수원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지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정체에 풀려가고 있는데요. 내부순환도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는 정릉 램프 부근에 고장난 차가 발생했습니다. 3차로 쪽 운행에 지장을 받으면서 정릉터널 출구 지점부터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사람마다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말들이 있죠. 항상 얻어먹기만 하고 밥값 한번 안 내는 직장 동료를 보면 참 지독하다. 그래, 그렇게 돈 모아서 너 혼자 실컷 부자 되시게.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요. 애들이 성질 팍팍 부리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나가서 네 멋대로 살아봐 소리치고 싶지만 그래도 부모니까 꼭 삼키고 말아요. 어릴 땐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했지만 어른이 되면 힘들고 아프다는 얘기는 오히려 더 하지 않게 되죠. 딴 사람 기분 맞추느라 나만 참고 견디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혼자 버거운 순간이 올 때는 속마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정말 필요한데요. 한 주 동안 견디고 참았던 이야기들 오늘은 시원하게 비워내면서 금요일 함께 하시죠.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